0: 原来来听了规定单位国企通对些年终休息。原对其强堂土西龙铁布的单位堂牛尾朝鲜江江人企着金土下坠土北加交给熊南托盘着粗红切北所追叠比浪国塔杂当企增强系统去路相当重叠企所追塞在企端土着把错加拉林巨路国学了卡巴内军规加拉牛心玉皮给这种莫名香 丁朝重组重组人别这古人所追求对学习设计起来对吧街上去东山通知人可以测试水不塔日历行强求别有卡求行周边团结地塔年年咱们能拉斯汤写字他那中期解决别拉图交给这些不是街上去用作的三月罗谢空了测试过完了总图结果别推最忙不过的解决不了下水不过图给没这些不是丁朝重组提议 总统堂把他接力加拉上月半堂天啊重组人别这股的设计没别测试堂陆续说团结虽把七里股开过月半年体育人别能长美干内土就是月半年干内铁大司机我的意思是给这种期马内交把堂连内顶头动啊凭这七里动啊接了堂不容易的总控期行政区期这股的所追马拉组建了女性有个规定单位
1: 重组汤面密集汤行列天天团结重组汤面密集对的重组塔基基所追梦西电图汤业时蓝塔人物汤叠片马内托为所追起干内了确的给这种起追溯这些节酿制皮节汤这些汤牛肉节起酿来给内追杀切的卓绝叠不汤所追叠节这些锅节节汤面给内送
0: 自动车库前内进驻他这是牛肉节节的天空酿酒了规定单位行政区域国际协助我在特别历史前部堂行政忙作区亲戚观战内国马古托巴堂连托不穷业时某名下那么请重组重新登记农票就是马特别国马前内各座前部听啊查到内加拉牛个新车车序内国马领具体时各部大大也不明白堂那么说了让国马车子你可以将为您局长开始国国际月
2: 他家重组了铁杆的脚底预备根据区域面积汤作为扩建所卡巴内女子年松长囊亲戚国家的几个月这些不是中国这次操作参与公司培养员将给这种演练公司积极经历百分之美他家给这种托女的演员所交接年日日参与其中阿比局势内你都给面具阿帕尔忙都起内给这种就说松汤成军计划汤古且阿东出给他咱们新不提
3: 推崇了各家协助系统和成军业绩盘内主要把手追下当特别来穿越偏帮我特别这些就是参加了特别手追冷铁塘去年的主角铁外的那穿越到底天呢杨新给其为找冷铁去牛街和仓面你的各家列柱堂卡这的面主角去牛街设计卡到银巴塘连绵密档我本卡电波没不见呢各批人就年协助不测特殊动位先前的狗月 那段提着他就吃鸡给这种气矿道杀鸡跟着团购护大钱呢总人别农事给着全官别团委开设计就年协许来那给每日日大瓦日日七段来那给可是过了几段主给月铁蛋切记创作人别协许设计给来每日古人们感恩路别拉日特钱呢不怕他们家去人论点当地就年协许我一年都不特别他那特别钱月
0: 古马创作的计划汤天天团在乡内七角所从我创建汤创设都相当突破主要把这乡地许多的这个所追查检西墙内三条新主播地形级别错外给突破穿越三个月广东新出发的过去途古马主金途角落团在新月途成西块别我的社区给这种去新主区去这古所追马拉来团了规定单位国企通的你就学不提示
4: 年初的句子，这不林样子的区别，面对，他做养茶的，他在比例之上。
5: 三六一，下面我们就决定做其他些别能在南过去土，强当养不如，卡拉们下东土，周边做养鱼大大的偏西块别，培育些外经济当年落定居田啊松生，那就从这里去忙些这块偏地去过了，你就休息。
6: 생각나 봐 쳐.
2: 普希为金州当年龙的团结团结和话谈，他把土当给促进直接不促进，普强当给沙土罗推入三边小龙铁给当话谈，当中央给强在土古罗，各度了米扎话谈，苏龙米当呀，宁都米娘被宁入了店内，金州他女局陈东，区别所开公所，孟西只贵族中去搞追梦特别别，强当四西前部地那么人民线三八十九线月，他家。 这是熊西塔最难洗几个汤，新前马兰查为那么洗钱呢？那就第二，陪他们给三年卡汤，这对级别电话系统给了。六十组，那就从这里去装他去仓马的去把汤，陆续卡兰去，今天车道忙不着，老魏查起来的把月了。今年大大从给他装十多去把马塞，日头早上的去呢，陪强当给装白家，车技关键就行了。 天马车区别只归你日先推过长途前不堂，唐藏去去过了，找不忙错给看不到车呢，忙错去通就怎么通途别那天，他就南点都不说，却康是几点呢？军队全部中心边，那就三不西强砸当途，今日内月，接了你到你去自己来到我街巴了。 基础毕竟呢，平常拍的牛追熊男，那就呢，杨伯坚拍的熊男下东突进，前年四百米西东黑山新北镇林区四百脱水机牛追熊男贴，黑山呢那就拍了，听我出去出黑山过完呢，他就出去送男，那就交给预备，那就第二，黑山第二前辈出去送去边角的亏的给了。 电信巴拉吉米德格，吉罗尼东中尼罗罗，能去罗熊南下东土边南菜，吉里吃吉哈咱们来买讲，南块的下东土边香糖床垫，你是怎样来买？当个草间就别不凑群，能去珍珠做准了，配给牛不穷心，城西两块八七呢，吉罗尼东你是怎样罗来个？能去创建了熊南下东土边南菜，吉里吃松糖。
4: 臭短暂些呢，香糖床垫藏么了？南块的香糖土白糖，新鲜虫子切断黑针给，豆子给看别蓝糖，苦头白冷不，绿油是可热。冷不香糖土白，来日滚弹性个，特别为珍珠了点呢，能煮几个米油果糖，着来团来，关键没把这配件穷了糖，多吃肉松的，忙错给用不忙多糖，细菌上不点呢，白菜土为配件牛肉不穷心月。
5: 接下来，你都下面九个六斤的中年白菜，你需先人培养三百套血中的，前年我们三百名儿童和三百人就创建了初年总的呢。结果，六十多位开工所就不谈。接下来，你都下面九个六斤的中年白菜送去人，你们总的亏损他周年的新的五万三块多，六十组中列车中呢，九个做不是。明年把它创建用的六九张面落单，全国内落东菜千瓦车加糖送去所端糖，准新白的九六全国内落东菜千瓦车加糖就行不谈。
6: 接下来，你都下面女婿怎样了？能去了，落实不如落成的落同在推送过来，也是些具体的场景，过些怕呢。能去落，其实当听唐国土的落南头准备来，其实东面都别落去，别的就丢些。落月把马车落体外也不接吧？他家能去着吧？俺来忙为加工厂，可就出去说起落车间呢。我们弄些糖，就我的天呢，全连糖明白谁的去错啊？就这的错完了，我为人心气，军多钱不穷有些。
7: 冷血汤为首，三号策略所女局长们那么长长途运车没办了，就脱不了。三条金刚旗猛西送我马赛，女局长们忙着去把了规定通的，杀光偏见了规定通的，归属三八的兄弟，陪长堂去忙着去错完了，第几几位能进行约束？三个月把三百米行动解决出去身边，现在从恰乡铁林冲走了几个，有没确认经济改了九个起码他就下下头团个约束。
8: 三对集团创设组装麒麟，铁林创组团长阿俊来阿苍马了，去搞了区别。一个女的，去年把它做过一遍错啊，就丢失。他的中了，村呢？龙阿在就是北京人民资源呢，蒙古国的同桌呢，他提出东西送家当呢，去过松江塘，创建塘创设的出口段所做内列车准的，香塘重叠就塘创作家塘女婿这批，人中创作送家女婿这边接去三光西部路，同桌长嘛，下东头把塘。
9: 招来了具备具确用的吉林头发钱不是，第二新把了清明电器，能专门设置个贴，月面一年也不月面拍的，不再拖配件穷也不是，特别为针对他，老来区别为难，天冬给他的区别机偏不接机，不再拖配件机超过钱不是，对呢，做轨道错位，做不错了，顺手三百，给把它钱不是。
10: 表示为金州当年龙湾团结团结，可为陆军以参战开战呢，把俺的七姐姐龙湾在江岸边国族去江南三八了，改变团结的，能去体外再度点被听入进去江南了，空心千百，决心也不是。
5: 생리에 공도 생초부터니 고주토 창당 양부로 칼람 샤동 톱 쪽배 초와 양을 따따라 폐시 괴배 폐시회 진주당내 롱은 뒤주 퇴가 송진 너주 총재를 김멍시 지구 폐제기 꼴 년주시부터시
4: 퇴도 살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2: 지도 댐배 편종기 분율 디나세
4: 생교로 군대 군중 생교기 판주
2: 생교로 군대 군중 생교기 메로
4: 다르키기 센시비디 편종룽진 연천리구 표외룽진기 생교로 초두리세 생교로 군대 군중 시비디시
5: 생리 샴라나 버체 모티체 시제 총기리 섬주브지 추기 미리 튼디레 튼라 유르세 총제 토비 고르키 팅좀 고제토 람루키 멍시딘도 당 멍심지도티 랑츠 튼진 자르시 괴비시 니르슈기
2: 센조링게 시제 총기 섬주브지 추기 나바치 숨토 중화 미리 김잔 지더지 심튼 중구 푸드냠토 되베 미체 땡게 전에 중화 미리 지든 초베 두시 땡도 동화티 벤조 탄 지초 피게기 규림 시부르 케발체디 람루기 멍시 땡도 동화라 토선의 진동 체바타 시림기 랑렌라 데네 망심 직도 지와마세 슈뉴 긴지 쿠르셈타 미비 치드르 데네 베봉기 순쇼 피와체데 미리카 튜모토 튠지 베트타 튜모토 타르게 공베 용웨 양신 갸치웨 람푸르규예 랑렌츠 섬주지 추기 미리 튠지 야 튠기 타용게타 미바 게기 레게 치드사 뚜앙 뚜네 캡데 동초베 베준카지 기신체신 티나 총장 춤숑 디키디퀴키 단 지부 니치워 니숨 싱아이 레게 치드사 뚜앙 랑렌다와타 미리 주주 가르게 남베 뒤뒤 캐주수 제베 개용기 미리 튠지 야 튠기 베든 쳔바 카 죽지 바라 데랑안 담바타 지루니도 니슈접시로로 랑경정기 미리 튠지 야 튠타 사드 벤주로 뷔체 토웨 피게기 시림 땅전주기 베든 서직소 라리안 담네 정용기 미리 튠지 레 튠기 쇠냠 덴베 베춘시도 교류 디귀니 미리 카기 망초기 튜몽기 김시인바타 안츠 미체니 상마기나 되바타 로딩아 초와르네 김찬지다라 핀춘 따리 경제 지구티이 디게 디귀키 토다 파슴토 미리 튠지티 디귀레드윈키 케지난키 강치르지네 조옹냠제기레디 준바타 망초기 최고타 강예 심체 리구제기 내튠 탁주제디 미리 튠지키 메도 디귀토 차칠리르시에바체예
5: 섬주지 취기 유남 진지권에 미리 튠지 야튼키 티자님부터 다위 제고비디 시주적지 타리제 탑딘 소지 미리 튠지 기나바규 튠지 기도쇼 규주 제베타 미리 튠지 야튼 되베 구비 치고로 구디 딩습당디 롭차라 롭진 구디 타 디구토 미리 튠지 기록한 중에 롭소 초 강사라 캬바 섬주지 용차 APP 타 게팅 지다소 니조라 사베레 딜레디네 쇠베 섬주지 취기 미리 튠지 기 김자 직다라 지웨 모르니 통 다겐 팅티 응업주 센티 미리 튠지 기담규 차차라 개캠강 규자체 유시 망조라 강시 괴체 나주의 레튠 티 두구유 대구 울린니키 생각키 토다 파르솜토 미망 띠와진규 타종키 규남진기 고네 응에 망조라 차왕무의 두비에 락린치고 비싱 제구추 종미 정군강 디주 체베리제 차등유라 망키 내주 로불링웨 로지강 유베 창매 로디 파비 기남배 추 강삼 흑림 토부탕 디귀키 레튠베 산에사도토 망두타 리슈 토괴체리 내둔키세도타 탁디르키세도 시주체네 주부탕 겐군 내다와탕 초콜롭차르 규바 김지와르키 겐데소키 최고탕 강의 심체 리구체기 내튠 미세른신 덴베앙 탁주의 토비 제구티 지심 규주탕 망라차왕의 주비 시딘토 규르규브시 섬주 지추기 구비키 치고 모튜 딩서비오타 신주도신 김장 직다라 지위 체지로 교를 체바라 김장 체직탕아동 차지부탕 김지핀주 로그리탕 미리카 냠지 사무토비 미리카 케리네 비리키 치고 나소비신 철동 남바다위 성주제 시비 미리리네 투진급 화무차비탕 미리키 긴쿨 짐튼 수균 락시 소재 튼체 짐총소 초제 튜비 낭튼 직두 체바라 미리카키 망초 미딩치 나락잠 슈규이왕 고기업시 대구기 구디 수진 당위 미리 튼지 키림비 치고 로레르 찬용 비제 섬주지 추기 등제 토림네 미리 카키 망초 냠지 딩습 경화라 응아르기 구디 당 유시
2: 미리 튼지 키 시자니 폐결을 토유베 슈누 긴지 쿠르네 순슈 사바네유 古巨矿业南街的普瑞泡沫，七零年来给列队登记的，投入三百中华民族团结协商团队，村主席任。诺加米瑞洛钦呢，他亲自空气老大区部人力给两个店铺原本的工序前的，三广滩人力给参加了给的四川土下水给补的，养这么多的，今日给从来都写他，每日人力养这定十七不是，普瑞许女来对不是因别七零。

0: 판다니 비친키 추즈구부다다지
1: 까망예 생규루
2: 생겨넘소 샴라다와니 까망예 생규년제 슈그인 가고지 겹수의 겹자 지배 정시 사르슈 레응원바라 식나 대뢰 다와 당분에 뒹바 파라 랑게 갱외수와 총대인 칠동 낭전 체제 로규기 투총불에 거로 동주를 체조 숨줄레 통마르게니 디엔토와 야르비기 남바상부 균두 투비없이 제제 뒤니 중국 망주 커주 주기 망주 커주 피게 동규 거기 롱아진 증업비 철시 겹자 체니 젤링에 동안 야미 숨줄로 립가 망주 커주 레리게 된자 추제타 셰브슈뉴바 멍시 지괴 제게지 듄제도 레바 체급바타 라제 사르되타 중주 태뇽 주경 뇌버제라 가드 첨부 용과 체급바 마세 예급기 특주 계진라 샴데 슈화 규공계 변조로 당지도 피게 용교를 꾼대 동화 메마기 커주 그 강례 공화제 제규로 카세된 입시 예급 칭의 토담주기 동지개비의 정시토년은 바로 식나 진대 뒷비의 덤주파라 랑계계 칭의 첩수와 제재 도라 동주로 숨지시의 동자당

0: 저로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제 니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기기.
5: 디카르니. 페니. 페종 롱친 년친 레공. 베게 롱친이.

0: ngoje jolin ge thwanie thyi gi gyurpang om
1: simdam lhopol jye ne me che gi do ling
0: thyerap ge rang xie lu gyu gi gen chi
1: me che gi do ser chung gi deng gyu ri ri cha dam gi chi wa di ne sem pe nian tu zhe
0: ta da ke gi sa gu chu bie ge zhe di ni ngoje jolin xie bie chu gyu jolin li xian shi
2: Central la kam san tirin ngan chu ngo che joling li chen na phe be gun jin ni ngan chu chok bu ning ba gen gi la tha gen zhe la ji
3: central ling ge gun kam sa nga fu kang tep zhe len zo gi gi la yin yang ja ngo che joling li chen na la chang ma da ji yu chong ba ga bu chong la ta chen na
4: na ling ge gun kam sa ku ba ngi jin chak sam bu sam lu kan zhe si yin yang ja de ngo che joling na lo li ya na mu su da chen je chong ga bu si ta chong
3: 对吧是他太多啊你是结婚的我那个了但是你结婚的是吧我那个就压根就这里人就我儿子有这里的对吧他人不我的人家的主要是你提下一边的可心思过的样子很多你这个老清楚你另一个是多的那第一边的你可能做老大人是有这种的你的肯定是老的过去不是多的那老了他偏眼忙起来老清楚起来那你也得通过嘛是吧的来可能是送对什么去刚刚老的老清楚起来他苦劳困难的刚刚老那就 肯定是老的，满扎差不多的，人家媳妇都送给。那俺做可是因为我爹子，俺做贴子很早给明姐姐结亲不赢吧？那对俺做他这做，人家是爹做也的地里，他做俺做他的爷爷给他空心想着，不过老亲戚忙不起，但拿了都是爹子，俺的旁边吃皮个多了。那俺做给他爹他这结果拿了学业的做，可是是那俺做不过顶住了几密码他们别给错一个人没有这些钱。
2: 俺自己看自己米个节，俺那得把鸡加拉了，吃么农业一年的呀么那鸡，俺自己农业可就去接爬出，专业一年的，顶这个鸡切过去白明白，俺那要不是不穷死，老亲戚不过顶这嘞，嗯，你们说亲戚忙不多，俺和那做个，但俺米做么子顶这是种牛鸡也没得，他这个切过米色差不多西不穷死，嗯，这是，但谈的不错，空啥，下大下心别干是吧？
3: 对的，嗯。
2: 아니,普及看不一年着,六千不一年着,呃,没人的,土人,六千不一年着,很多嘞,六千不一年着,长么罗,大可是看那罗永杰哪里啊,爹爹别干是吧?嗯,但,孔三三的里头怎么开始都是呢?不过大,帕姆斯那着,大金大,大勇气那是那着,土人不,新年多呀,错开过呀,土就是里不是吧?对。地里头怎么,但最头难这群不懂啊,给那些男女许久。
5: 杨姐妹呢？
2: 她空上下不来，腿子也好轻松。小俺俩过完七年姐姐，七夕也好姐姐，第一时间皮鞋时间，第一七个皮鞋七个七，杨门过规矩起来是多啊。杨姐妹呢？她也好学，全是空上下不来，但那回来人家她这么自信，年纪，她开开小马日姐姐呀，小心大姐转能出阶段。
4: 大大了，嗯嗯，那就是，她的这肯定晓得。 마시지다 부족원의 쇼비는 롭존 체스드스는 양지 강수지대 직능쇼여르바 다든데 인디 파맹원의 공산도시아다 알레 부어야 직다 제거자다 림바치 구디 나야디 카르송거르선 다 김다원의 직 부족 직류심이기 대단다 직 딘데레 디츠 토나나게 요베 능조 직조아 다야 김다 카징원의 쇼비는 다베 롭존 스드스는 다베디
5: 他有些那个有些地他这个时间，你能下云点呢？他，萨达瓦呢？萨巴桑巴都被的罗中，被的胡达杰的阿江家的呢？神州嘞，杨吉萨中的嘞，他那些空山都是对呢？杨吉萨中人热的人不只了不是把，吉当吉都是呢？他杨的吉不住杨卡索嘞吉，他米绿是米给努贝勒参与的是呢？卡里杨贝的。
2: 도트도
5: 무슨 결론 맞죠?
4: 소소 직 레가 가르쳐위네 탁주 가르쳐위네 조조르데 소소소 직다 린당 다와 세저바 티다 저 시부 주구도 안 지상 안 남겨지 생각도 그냥 나로리아 생각 강에 유니 부두티 베니 그 파마졸링에 개부실 낸데서 양양 이제 쉬고 있지 안 좀 미스니야디야 린당 다와 세 데즈도 알티스 공부 시고 있어 다 가르스나 지금 하나서 직직 된디가 소재다 손에 스니야디야 고래 직 닝부지다 닝부도 문제 요야리야 아니 차게 잡다 ran jema slabe ne ti ti tada degme dos ta chesan dinde de ki se ko sem bu chonan jere ti namja gyundun ne gu du gonsa ga da tewe gu ri zwa chesan zo ngam zo mi yu de ma zen zo de sona ge ning bu de de ki ri ta ti du ya le ta cha gen kha she jyo re ta cha gen ya mi men ra cha gen men ra she ge de le ji ngam zo ji sem kham de dang to na ji ne ji ngone she na ji ngam zo chone ge kha so ro ning bu ti dikii siñati unay yoyaliya chakiyan ang tangu tu lusim nyegi teta nyebi tu lobjung ane sumbati ta migayimi mi chasha tani kimzaan tani chizo chivas tu siyore ta chakiyan dikii nolu ne chik pe chasha no lobjung sochi yaa tuyonche oda di yuzarda ta di tolu kyoro bati katsi kala chumpi ne bat tukru yagurda di tolu ne mochu ne tani ane kyoro shamchi shabda ne kyoro bati keke mengyo chabda di lawaya shuk chichana bugu samlu nolu ta lobjong ozor zhiyon peke su da tis tagri ta nga ngune nga pame zhawa jambu nangzi di che tu nye dire sha samsa jaja jik dengzuyo dhamo su tis leri ta ina lobjong su nye di ko karso re te namshi gyuwa nangzi ko gyuwa zhuwa nyingwa kaysan sosu le kyunga dinde yungguri yang jik labda dina lo ozor zhiyon peke yang labda shinda jik leri zane yang jik rang le kyunga dinde mangu yudzan rang jik ma gyab le ya nyinga yorba dinde ka su pet te putu di sosu samlu to nga ta nga keke jik mengyo jiraisha samsang teni kenlari kimdari chikdi zu rang sakari kibira tuda nisu bugu tuda ndi labzu samba ta bugu namsha gyundeni labda nalu nunshu yori ta chik khunsang ta tanab chik tojindi lego pambingya zumbi kange chik dindri labzu zane puru kangli ya ngune chik kukharsuri ya nunshu tebar dili liya ki ta kanzu nida chikiyo marati dili yungudu wang ta chizu rindan tawa
3: ཁྱི ཕྱི མི གསི kungsen si tu zamba kimdale kungsen rilen ta zo de karso ru bugul riba la dani dinje yindu zamba ngesen bala ta nganzu pame chesi tingu ri nele inji minji gi bugudi chesi na lo la ta nyamshu chirju ne yawo shibu yom basam gi ji pame ganglo thangbune so ma shap che thare ya san la ran de jo gur da phage jo gur da malab che bugul e geji chi je ran khar chin de yes nje chen na ngesen bala ta bugul ngone chen ngone kungsen ri sam gi han de gela song bune si ta mangbu ji lobjong jie sen guwa mara, da ngay chongbe bugu jik pake karsa di sushu zinja zhugi ane rangle zhogre sdus tangne ngay san pala chos keyo mara san gili kanyi san na bugu di ngunay pake liya san da jengiribay, jik shen na jengiribay, jik shen na gela kacho lumne lami rang nyendo yo mara ane jia sunza jik nani pame tuzo cholari, bugu tuzo cholari ane sushu da nguda ale ajangja chola zhugu yor bala bugu lo gezi chie da, bugu nyamshu chie di kechimbali jia san gili jik nani kandisla ura bugu mirangla da kongsa la jik manyo ba su o nga di nga re su yo ge chaxi nga chenele gibur yuang sari di nga re chingi chobo di re xa samsang kishirwa la nyi nani bugu nga zu tanda lobchung re pujo gang re bugu chunju re siya omar kunzu chunju ne da dinje jik kari kumsi jia sun je ma su chenpo cha su nele jik karla ura da kanda su chingi chobo di su chi tubu chi dinje gi jik bugu le kanda
2: 직신주리 단다 보고 춘주수도 좀 뭐 뒤로 동안 부족한 전에 보고 러니드 최근에 러가 추 은대질에 요마를 봐 대유도 좀 뭐 패치 공산소한테 세도 좀 보다 럽디나게 지금 가르쳐도 와서 해야 돼 주에 계신 부 의이 삼사를 제 말해야 된 아니 가르쳐도 선다 뭐라 지 금시를 시작해야 최초 은대질에라 최초 은대질은 아니 안테 내가 출로를 재미자가 레스 친이산제 안탄도레 수수수수
4: 그렇고야선데 지산에서는 조직 얘기 잔답이었다 당신 학교다 대자원이네 말이 조조를 듣다 부구랑 정신 랭기 부구야 찬나서 드셔줘야 되는 하우치스에 어디 간다 있나 어디 간다 있나 선생 최선 대주토를 했다도 공기랑 숨는 지직 부구야 직 대자토도 숨겨 이제 유배토네 아니 부구랑 그 찬난 대줄이야 직 간고 맞지 없지 변은 사실 팀도 좀 지용 로스 도다나 제비네 디스도 보조관 부수진다 자라지 디야선 제무티야 다지 디줄이야 람사 디그다 노르게 디 덴저디 매베 토네 메란랑 크레지 더 싱비팅 미야란 수체네다 꾼시 남시스 버 싱비팅 문에 야직 돈여야 지어라 디가 그 마카도 그도 마직 돈을 주제 와 아잔자 미지 야 니가 연결된 될 직이야 라고 주변 딜리야 고양이 직 숨겨 디 제어라 디마도 지금 람사 디지털 메타 디지털 메타 디치 비치 세디 슈크치잖아 부랑게 참난 디줄이야 간고 싶지 티그 봐 어 띵에 그지 티규 메타 띵에 지규 메타 라고 좀 근데 간고 디 탭잖아 즉 부구 담다데 소야 주는 세줘 봐 디멍시디 춘주군에 띵고도 와 전 담다 지난 숨난 시리 오늘 소소소 즉 제야 돈에 꾸며다 해야 돼 봐 아니 부구 즉 소소 규리야 즉 땡주 소경 지하다 조난 레야 토리 시부지기 게 남산 땡비 차상 요즈 파 미랑간 파 쟁기 비간 로아 미랑간 레샤비나 에네 가케 시부스 티르바
3: 다 글라 딘제 리샤르다 야 신다진 게 응원의 시비나 응안주 탄데 송무다 시다 파마 카셰 인다 부불 따와지 공산 유명 최시 간가 수에 차도 알 아니 내가 파마 카셰 있는 야 딱한다 최시고르 민돌 지 부구도스 나라샤제 아니 소스 카바징 내리 야만 카타한다 부글 체시제 메 카바데 제 데그도 알 세상 딘제 그 값수 양운에 지 부글 체시 개개 맵시 제 두스 다 와직 샤넬레 아니 운에 부금이 촐라 드레제 카인스나다 부구 난 두스 샤나 다리케스 강글로 카바데 제 데그로 발 한 딜레 양 견지 그레샤스 무도 비라
2: 온 지샬 다 뒤르엔데 진리 사르 바갤라다 탄데엔데르도 과 다한다 키랑리아 부구 예배시고 키랑게 다한다 부구디 랍자 드베 튜즈 디나로레 즈바 베데 코르다 데야 베데 님도 데로 치아산 베디 제기 로스 템부시 구도와 당가란스 겔라 로럽 듄주 다 드바 기베 부구도 중원에 세나 응원 주랭 안주 파모 녜산 바르바 칼레 하브스라 마리슨 베 부구다다가 루츠다 차르 문에리 즈바 촌세드 바 부구도 주 임베는 공산 샤브다 코란즈 촌세 부구도 주 루루 제제 님도야 추게가 치 님도 신게나 잼자가 산데 유기르 바기라 안주 총게나 대교다 레군나 대교 부 임베네레 단다 안주 헤슬룹진 게 블로기 추지어리드 드 추기부지어리 디자리아 다 공산 디나로랑아 팀은 숨레 주세요 라지요리 넘규제리고 마르 카체가 주거래서는 부구수로 루 제제 추게가 단제스 제 밤에 아니 추계사 아메 용고 아 아메 수네 대대와 요마다 단데 근저 차도서는 파문 초레 다 부데 다 경신에서 오르바 진짜는 파문 인기 말 볼라 몰라 솜라 아니라 카리네 니스라 배띠 부고야 시부지 중국이 이 탑시면도 중국 대정부 수수 투수 수수 수군뉴쇼 수수 삼캄뉴쇼 창물어디 나로게 고거다
3: 제
2: 제가 공산나로래야 다 오늘이 자고르스 친예도 졸래 오늘 고른가지 구두문기 수구야가나 생비문에 가산에 랍자주도 부디 야게 마수랑 주체 갈래 다가랍셔다 공산제들에 닌제 부디 게블럴 배띠 고르 님도 대제 이제스
4: 但是他本身是按住你们那呃这不忙不要给了都是那些的他开始往一些年代开始对吧这呃说是专门的你说的这可能很长这当年起来给多了就要的是吧可是你在的让给大把送给你你爸妈就要嘛是吧他们来的那就嘛的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

0: 탄 부구 쩨모 가르지 부구 가르자 까가 김다 다 제샤비나 엔 부울 토마스니티 레토야 데칼 하우시 체르도 하나
1: 제제
2: 주시치라 섬츠 나초유 통리마부 구양 삼모총
3: 조링레디네 로케키 조링기 토네 듄람싱 디가니 편치오 농친인 칠리코 벽에 농친기 모체 조링 시대 초규 조링 리센시
1: 갤라단데 송야다 탱기니엘레 슈빈바 다 부고야 직 대로치야심 누구에
0: 님도
1: 대드바 가진네 님도 치 뜻대도 좀 보다 보고 된자 손나 요새 규조들이 계산시에 손제 요르바
0: 근데
1: 얘네나 디 갑자기 신다질 침바사데 그래서는 밤에 보고야 대로 집에 디 규린 나로로 밤에 보고 타제로 제사디 능수도 퇴습지 동안 뭔 팀은 뭔 거지 디치도 좀 보고 시에는 땡에 삼 신다지 고기겠라 보고지 마체 땡은 좀 미지문에 시에는 된자 손나사디 조 가르도서는 소소 거긴 체도 소소대 카데죠 두야디
0: 是吧
1: 소소 내수 가르톤 내래 내수대 27도야 디 소소 소소 유베 된자 손나디 리생비 아자자 개블로리아 파메 갑교시냐 이유는 문에리다 된자 손나대야 코 응게 퇴브제다 차리르바
0: 어
1: 된제 나와 준게 그동안 얘기라 땅아 수비샤샤나 단데 룩충 존에 부구두조 땅야 부주칸 부다 데스 정말이 콘서트 소소 소소 때 하고제 수인바 nga kan jechin ba su su samlu dis dis ki chabe bu de cha sa ba so da wa de yong da yong xin be ga da wa de ge da ge xin be lo ze chi ba yi yin de zong bo ne yang bu jiu kan bu neng xi be de kwa yi ne le a me chu ba be chu ba be nim do de a me nim do de us be ran cha yu sam sa
0: da
1: kun zu lo ze di da che je ka ne zan ba ge na zu de ka zu do sen kun zu ji yo ra kum xi di so jun che de ma zu sen bi
0: ani
1: kum xi so jun che je ka zhe san da
0: 去年年纪里啊，哦，俺落地的，学了人家是老门着，平地是前门着，是样的，是吧？俺很多嘞，还落过来，农民大娘都拿来了，去吃俺的，要嘛的呗。我读书时候读书，谈的六千不过呀，空山拿落了，读书大大写不成笔，其他人去。先看一些几年的时段，不过进去个都，俺肯定用着嘞，是给这这是。
1: 哦，这个俺没
0: 研究，但今天来去了这里，他六千主要，他落地也呢，也是因素呢，俺呢。 마술에서 강급함에 파 관둠도 마스네 제디 부부문에 직직도 사기다 초여주는 소견이야 거기 망부십지 땐데 소유스리 세상 뒤에서는 중두네 직 삼로타야 탁주지야 아니 비야 직 초여다지야 냠요사야 다티는 직도 너 망부 용구로 봐 아니 직부도 줄래 병하다 너도 줄래 개직 말 인데 용구다 안 주이 내래 직 에 소소 간절하지네 지금 노업들이 연구다 이 연습이지래 이 개직 말이야 양기하고 뒤지하여서 근데 세제다 공지자서 두스자오라
1: 다 단데 단도래 딘데스 동안이나 공산시합다 파마래 다 보고 다 경신이래 카메다
0: 지나지만
1: 광래 알아브자주도 갈래래 수호와야 양기 마마스 다사다 경제 알아브자주교 보고도 조인 다 데스 차가요 是吧 판매자를点我们咱大把大多钱买吧 다자다 유교도 주단도 공산 무튼시에도 가르마와 가르치네 파면 다양한 대교배 다바르시다 렌 뉴욕에 님 가셔야지 어서 용에 노고 노고시 님 가셔야지네 안다 비기 제단 지루 보고 제단 지루 청문올이야 다 마두비세제 안 쉬고 배디 거다 바로 소세제 직세제 대하시면 왜 이제 제 차습 지루 동안 파파도 다 가셔서는 가란 좀 머림 루진다 투림 루진 보고도 다 로제 배디 거를 딘제 진리 차고 로직든 좀 니 가서 로정 주 주 예윤대 리도 좀 뭐 콘조야 지금 문구 시제에 대한 수나 시비 지금 동안 수나 시야 된가 란수 녀마로 수가 내 시에 있는데 오슬라 파마 지금은 또 쓴 거라. 이내 뒤에 개블로 안수 삼로 뒤태뉴 여러 말에 만화수나시 두 만화샘 나기 비여래요 말에 기표 말에 예레 삼당 국도가 뒤인도 좀 뭐 세상야 공산디나 안수 교육 부신님도 십구도 부글로 제 대리 교부고 야다 십시 딱 봐시 라라라라라 세제대야 매들와
0: 땡기
1: 끼라 숨는 신 찰고 여기 왕치도 여봐 부문 안소소 제고야 안튼 돌레 직전에 언제 제빈 들이 공산디나로 팀원 랍자도 계란게 문구 세 보고시 세단 보고에 대해서 이탄 제배 딘제 보루 좋아야 탄데 세글레스 개교들레 직전에 야데 전부도 무슨 내직 개토조 요조
0: 다다 그래 땅문에 직 룹진다 투림 룹진 시리즈네다 Nyamayina taa lochiong chiru siri zang tanda bukri sirwa. Taa nangyan taa nguyo tsuwa tuwane shiubiina tingsaan ki chik lupchin taa turin lupchin bukutu su lebe no lo liya shecha di pamata turba ni shecha ki maa le deyawa. Uchigi pamata pasu ke shiru si kasura chi kezi kya naa nesuru chi kezi shea yunzu zane pamaya lankor tig marwa taa. Ani chik chawa peche shea da chik tisu tuwane pamata da durde pukur deyawa marwa. An dewaya kari sana anzu tingsaan taa chik anzu laga kari chaywa nani khalo gyuraya dati taa tawa sum sajawarwa chik deng tawa, mezi tawa, rintang tawa. Tiga iti taa khunzu laba nama beti chubtsar titu zane. Chesan dinde indi tu buku su su su tawa yori, su su chik zatun yori. Chesan dinde indi zane taa ngema su yu nang shi chiche lamsaan beti pamaya pa buku tsab chiche. māngbōchī tākchū chīyā, chē tūyā rāwā chēbī nā pēchī ngōy nēzū kāngā kālē kākūrī āni tēlē tōg tē tē būgū pāma lō tsū kūñzīn chāngā ngē tē tē māngbō yōgdō kōnsū ngē jīk sāmchū līyā ngēng kōrā mīndō sāmshē kōrā chīg mīndō ngā kyab jōsī tā sēm tā rā shās āni tēntē tū nā ngā lūntī chīdū sā mā tēntē jīne lōkēr ngīne cālōng kūyū mēndrā kēngbē māngbō chī tōne mē tūngbē chī chē gēwā shūk chēngbō dōwā nīm
1: dōwā gēlā dzōwā yā mēngshī chēbē tā pāma tā būgū bē rūgū dzōwā chōr bā kētū yō zōmbō anī tā rīng rīng rū chīmbē rē sāndē sūsū yā hā mōgō bē chē
0: dā dā rā, lā rē shā chē sān dīndē yīndū zāne tā dīndē gālē ngān chū būgūlmī dhākā dē lān kāpā yungu rē rūwā anī pētē chīk chūndum chāchā nidum dā shēshē kūrē wā nē gyūwa tāngdab chāwī nā tādi yung mā rē nye mā ngā sū yung kēchē nā lō lē yuán tāng gyū bē chā lē yuā sā tō rū sū gō rā
1: dī gyālā ngā
0: sū chūng dū rē
1: chūm chā kē gyālā chā lō chī chē gyālā kua rō nā nye mā ngā sū gu dū rē
0: tā tīng sān tī sēm dā rē chē sān tīndē yin tū sā nā tā tīng sān ngā sū lū yā chī kīm dā ngū nē tāng bā rā tī kā rē yuā rē sī lā bī nā kā shē sā nā tā lō kōyā tō sō tī sō lō kō tō tā dzimbā rwa ngā pāma yīn kō ngē kāla ngiāng kō rē kō pē sē tō mē kō ngā chōpa lō kē sīm sā dīnchā yī tī tīk tsī dzimbā tī tīk tsī mā lō kō tō rwa tī yā tō sēng kō tīng nē kō chāng tsē kō nē nāng kio yīn tū sā nē sō sō pū rū tī tē pō kī pō chōng rō chā nā sā mē yīn tū sā nē tī tsī ngā rē jī ngā tā sū shā nē tī kīrāng būgū rē tēlē, inā mīrāng mīrāng kī tāwā sūm chūp tēyō rē. Chā sā, tīnzū tōg lē, tā nyē yā tī, rā. Rā, chīk, tā tī nyē sē rē ngē tā ndā shū bī nā jirē. Sīng pāṁ nā lō gō kīng kāla kāng zāng tā yā tsā sū nā, kīrāng nyē tū nā pī kī shē rō chī gō mā rā.
1: Rā,
0: chā sā kē chū mā shōng ngā chū rā sā, ngē nē tī tsā būgū chū chū gu tū nē chā chā, būgū sīm zū shē yā kī gu gāp tā yā, tīnzū lī yāng chīk sām nē kī nyē yā, ān kāng tū chī tū kī, mā tā sā lē sām nē tō nē, Samshi chiya, ane sruwa, di kanka rangda tuyun siri, tsao nini ngewe yo ma ri,
1: sruwa.
0: Kashiya sali ya lue kose, lue gugdu. Da bencha siya tingsa tuyula, koi dasi su isi, besi do me.
1: Hangsan
0: je. Da ini beti duksyu diri. Da ini mi mashida mi ngara du sha jo be mi, jik, da nabu ri. Da ina yang, da mirang mi jik, kuyu saba di na lo, da kolo, kyōnyōng pāsū shibichigi dhīndi chīngwa ngān zhū tānda chīk chō nīrī chō nā pēchō chētā māngbō chī tā tīngdū chīk nūpchō tā chīk tīngzū nā tsū yōngyō rā bā rān zhū rāngi chīk sū yōng chēlā kia mā rā bā tī yō zhū nā tā hāni tā tī tsū shī tā mirā nā kū mā tām chā sēv tām bē yī nā 디미신다 타이는 부주 부주 야 텐상 크란즈 즉 진단 따와지다 즉 레기 어레 띵우네 즉 개개 그 팀다 마게 아니 즉 미시군주 돈에 세네 태가 미신은 너 주 맵이나 아다 띠츠 디주던 안 주다 구샹 세죠 알아 구샹 그래서 나 디조 삼류 돈에 밀리아 파직 당네 좋아 디디스 맵네 가서 난 오늘 눈치 안 나고 된대기 발아 암라 니유 나 지에 지금이 도다 디 부고도 티어마다 보니 코티 메디오마 코 계시에 맞아 그래. 또 가르스나 코 엔베티 리모트인데 티인스 스타티베티 자원이네 근데 비어마르 스타디 키랑게 알레 근데 세제 에네 직 콜리아티 밤 맵스야 다 직 딘즈토알리아 로스 게투스레스 네디 게투스 맞아 쉬. 이닝에 디토알 아니 파조 루싱반 루디 조다르 비기선 주추 녜 딜링에 원상기 삼시다 직드즈제 아니 양지 삼차럽딘데 바 직셔야다 직드즈 용구르 되네 만주 생각 노르스르잖아 파 준돔 지야다 셰셰다야도 롭수 겨서야디 말이 들어 그 비기 아직 에 가서지 지구르다 저와 안직 당년다 삼시다 직드즈 예배던에 메랑스미 강에 생고 두고 드려 드리 메시 메랑 같이 미식군 주절로 디다 노다 게 간주 내고 자원이는 말했어 때네 베데다 코란 얘기지 강대 소시 추주인이 소시 됐는데 진짜 에 뭔가
1: 좀 아 단도 소야 베디나 롤 단제 생에 삼고도 김다게 따디야 타직도 간고 자주 봐 비차샤는 보고 자스 수시 자만 줬어야 소가 좀 치긴 있어야 따디 개블로리아 정이 김다 정이 소수 dawa sumki shukin yubay ma chay nganchu bayadi jizuo yonki jik yorba da
0: jizuo yonki nganchu
1: sachi di da sachi di miri di jizuo di gege di sachi yorba deya da duzu kanga lor di yorba susu shiiga susu dawa sa di yorba sachi jile susu dawa yorba rungbu jile yori gege le yori changma lo da nganchu rinne na lo chilo rinne di le de lega tanda dinze suru anze liya 但是你这是他的月的月薪不多被切身了占了出席占满着单呢独家里嗯嗯嗯苏干了什么吃饼呢独家里但是有买卖的话切干给到我什么的丁这个到我月饼米银子切不了那就来看不到但俺做米色的几座米松子几座给熟金食品软人家的肯吉铁给到我的熟金 第一就是说你肉质差不多了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 但是呢，不过呢，老子前面准备不过的，老早给月差给干干的。但别的说说米人吃差不的米干人，说艰苦吃过呀米干吃差的。俺旁边的你们都得对杨腾给能写的个啦，同妈的吧，给别个的面弄面弄写着。你们开始四年的都是没工资了，但那不是没这么困困的钱，但谈的那人家想想，哪去那么多钱的？极端的不如的，他们没让身边拿落来，啊，卡达看的钱，人家想想三百，当年钱没多呀。我想老早给月差百，老钱不够我那想想呢，没让做起学的卡点生的，工商的拿落来，没让基础的只花钱，过有苦的。钱都学不起来才不
0: 对，
1: 但讲讲那些社交啥的
0: 吧，嗯，
1: 拉不着土啊，找人哦，他的俺跟那的吧，人家这拉不起么钱别借了呀，嗯，各种各么土别眼，天我用给拉不着都做，差不多做土啊找人，给这这写下瞧的，看意思侬工作你们都得对准不？俺那起诉的呀，果然是破产不了的，嗯，拉不着那听这讲吧，说我俺这吃过三句话是个的，写过的，怕么大几股就达不到，杨幂。也是听不见呀，写图呀，要嘛的，很多名词的罗娘的罗娘，这我瞧不得，阿江江的，
0: 那是大早上，大早上。
2: 基础一托念地主令，
3: 初二一五日第三，
2: 随命第三十第三堂，
4: 咱们去给新新的地呢，偏向农村的这类矿，偏给农村的我这专利级别，秋对专利的产地。今天咱们谈的宋不能西，我内部了几。 간제 소리 잤어요 소샤 아니 동을 가부 마음 주기다 진제 약부 말이스 딘주 간주 밤에기 간제 슬로레다 딘제 전에 약부 매비 통고요 봐라 당 얘 또 삼나는 럽스 근에 카세 갈 교육 거비든 주 양한 주기 탁바든 간주 표기 나서 속 말을 배다 딘제 뇽뇽이 샬 배차샤나 범무 임베 있는 소스 딘제 간 간제 숨겹치고 라 디 개침부 십지 통고 동에 당 얘기 얘 예용기 범을 납자 망벌 진유 장 주스 아무 이제 럼뉴 위에서 망체 개집 굽죽 럼뉴 매스 당분에서 딘수에 강 개침부를 봐 지갑 마음 주는 미소니 쇼그 말이 지 가르 침단이 개요 말이 딱 딘수에 강 오늘 회양 쇼비는 아니 부고 미즈 강 오늘 교화 대결은 쳐라줘야 이따 디어봐 년거여봐 최장지 가르 범위 인부인을 안주신다 망부지 간에 롭스 개개 요리 디파메 랭게를 봐 진주가 동네 직 더나스 매베서 동에 두스데도 좀봐 지난 닝영원에 네 두스 마르소스 님용원에 신데 동네 개 첨부 통부도 강이스나 나탄다 롭롭롭주 첨부를 했는데 어즈릴 다 로드그스 레제다 소소기 직 하쿠르 봐 한한도 롭진 요리 딘딘제기 범부딘주 원에 차샤빈 직 소소소 근데 숨겹 채우래 어 딘주가 동네 직 만주 학바든 건지 난게 암라고나 주 녜 소스장 디네 부글 럽고에 디문에 개첨브리샤선 그 딘딘 즈강 말베 긴기 만주 지조 강래 내주 카세 길란키는 즈 킹그리 망부지 딘제 타주도 와 지선 딘주강 오네 개첨브리샤선 길 디스송나에 도
1: 타디리 공사리다 자제야 주와 그거 야고 좀으로 아파 심담라셰리다 아야지구두 셰두 체브라셰벨레도졸레다 부고 쳔비차스다 리리시 아선제니마다 디 소소 칼로그데 딘제기 코도디 맵셰셰론 주메네레르바 안치 지조간 레조 유베 미리다 네수 딘제선데 핀제선데 투스이다 안 네수두두 네수 디르도 피르도 소소 예와 컨제 친구레선데다 파미스니에디 소소 레 규뉴 규뉴 유자레 카세 소소 규메네 토뉴 유제 고뉴 유제 냠뉴
0: 저로로제게는 좀 냠냠 제르바지도 야디 시샤제 보고야 르비아스로 딘데 야우용 바도 맞아 조조르디 직단 미미나로 직 숭예 야부스 줘야 될 샤오 진한테 전화제 대하스 좀 와 산데 자스는 미나 참만도게 좋아 어 산 둘로 야마숙 딘데 코나 룸베 미 카스 카스그래 좋아 어 시랄로 무슨 다야 또 단체 빙자길 끝에서 동안 되냐 임바 선 강글로직 마시미 지조스네 미드미 바랄이야 직고 직리직 대리 아니 고 가서 뚱게스네 다도 제 제도 고도 고어들 조조들 부이 직 소소 랑랑게 시스라 소소 근데 심바 대직 세부 차제 아니 소소 다 저 주뉴스네 양고냐고 쇼유 디나로로 랑송군 누가스네 소소소리야 직 숨겹치고야 가려야래 당은 벤차시하는 직 내 돈이 20분 뉴바 내 돈 직 탁주 근 뉴바 다음은 신지 고 갈소래 직 사투 근 뉴바 샘캄 뉴 직 근 뉴바 좋아 눈슈 동링 근 뉴바 직 딘주 털이야 카시아살라 파야 로스 개비야기 개제디 멤버세제 보고 디주털 채워 때
5: 저것도 안 됐다 뺏듯이 계속 쉬고 그래도 한 번 안 되는 말도 안 되는데 아니 팅 찍는 어 마음을 안 되는 순간에 아니 도대체 남의 돈에 봐서 진짜 좀 되게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저것도 안 돼 벤자샤는 안주 찍 저것 찍 마음 좀 알아 가리 가두 가바 컨데스 딘체 그 저것도 저야 주는 다 돼 제육 좋아 벤자샤는 랑직 가수래 어 보면 직 주민이 저한테
0: 나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제가 그래.
4: 그래서
0: 계속 챔버를 제가 진짜 이제 그 저기 보물이 있는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메시 아 그러면 직수수 직초였다도 무슨 직지전에 아니 직주가 나고다지 봐 아니 신의 하고 하는데 연구하 봐 세상 되게 네네 직어 내주든데 연습을다 세 계속 네네라 아니 안 내주든데 직자에 가서 어 뒤주 당년다 탁주 지하 돌이야 근데 뒤든 지하 봐 그래서 밤을 안 게 직고 제국 우리 봐 근데 냠뇽실을 시작해 아니 부글이야 그게 뒤든 무슨 제비나 어디 이직 전쟁이 김장롭스죠. 제마도 지금 양안주 배드시고 지금 야 숨겨도 무슨 재우에서 이제 배드도 스체도야 개요 말이. 소소도 소소소소 야 직강배강 란토니 소소소 삼무여도 소소소소 지금 숨겨 체도야. 된대 털이야. 오늘 안주 남자 근데 롭존 나야다. 지금 니리니리나도 남비네. 아니 지금 강해도 무슨 첨부지 준비해서 남산에 야영 미로고셔서 조조도 소소지 에 가소래 된다라 소소 갱키지 즉 제야 중구로 하세 강가 고인도 자주 아니 즉 강에도 무슨 채무 제조는 아니 부고에 즉 라고부도난 로지 대야서 찾아서 좋아 딱 견주지 있어서 선 간에 가고 하러
4: 한 디글라 파마다 부고 남준 다 저와리 아니 한다가서 인데 얘기 좀 교통 소문을 디 개침 시부지 샀음길 이제 한다 견나기나 소문듯이 공산 초례스노 직 부고 초에 간을 계지티에 저봐 가인스는 망부지다 딘제지샬 직 간주 탄도 다 파마 가시 이제 예윤능에 하고 그 지금 융아다 저와유 요 가시 한도 이제 숨고도 와 또 결을 없죠 엄마진의 깨에 조선 돈나디 땅 샤유다 다 깨가 깔레 시부도 와스베티 딘제 지긴 카레나베간에 부글 없어 경우도 와 안다 키랑 부고 가보여 리디키랑 부구르 키랑글레 부구르 야고 차로시는 섬제디 이제 조선스타남르 앤디 파 가보여 간에 직부글 도슬롭스 견나는 부글에다 이제 심나로르드 그즈지기 야리 용고 말바라 그스다고 이제 러브데미 부구 안다가 베티 직 컨저슬러브레다 파메기 동해 소리 독지 소리 차샤 아 섬제 아니 부글레 심도 시부체 아니 직 한도 남균에 딱 봐 세세 소리 남베간에 딱 봐 부구 이제 슬롭스 겹도 부글레 내조 가르중네 부카세 파마 러브뉴음도 와 안내 주 체로 체로 친 가이스 직 파마 쌤 데마 뭐 토비 소스 체제 봐 어 당아 딜름 능아 시시시 등그리 양아 유 롱부 칸시그리 다 딜름 말랑네 야그도스 진짜 이제 인디즘 봐 컨디션을 오래 다 파메 기랑문에 부그데 가부 여름이 스스 부그래 근데 딱 봐 유이세블레 딜레 파 직 가부가 남베간에 부글레 직 파 게지세 롭스 겸나 안 부글레 기부 소스레 기부 딘제 용메 조선 그도게다
1: 이제 마도다 공산당가 요원배 랍주 채무 짐신배 부구도 주상 로제빈대 진리도 기란게 더도 된다 숨기 대비는 폐지 기란게 삼배 부구디 마차배 마체 기란다 부구부로 조아들레 폐지 거긴 쉬용 연구 유스리 부구사디 탑시 요말 바다 단데 판매 잘 대구 유자
0: 나르마 나르마 지당 안 오지 직 근데 가서 쉬어서 된대도 와 장기류는 빼놓는 신랑 내가 마치 지금 세주어봐. 다들 신스도 다른 부기 시험도 파마 부두 바라래 다라르샤. 파맹원의 시험이네. 지찬에다 예윤류의 미란에 그지 시장 별도네 시에나 장당님 망한 도스래도 다바르시 시에다 다바르시 지금 목소리로 이제 되네. 아니 지금 장도 개개지 고마소니에 지레 삼상 천안들이 레야 좋아. 안들에 인도서는 지금 오늘 파나기 직고 갈소래 삼주리 더주디주디 근데 이미 초 년세대 오늘 전에 계속 쉬우지르샤 대여배 망시 돌아 아니지 버게래 직 오늘 삼시 고설 삼시 두야기 저와도 무슨 여와 안 디주나 아니 벤주 직질 다 직 삼시다 구양다 아니 직고 갈소래 또 당년 세 저와 다 간가 직부직견 대마 파면 보고 있는 직부직견 상년 대마를 봐. 세상 딘데 인전 조조를 했다. 탈도 그

0: ཁྱི ཕྱད མི དང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 다야 조선 다야 근데 지금 말봐 란제네 근데 제 말했으나 되도 말했다 나 그런지 겐겨링에 깨라슬럼 변 말한서 소야 개요레스 아니 팀베 돈에 세는 고란존 개요레 아니 마스코네 나야 지 야구체 직세야 되죠 저저 말한 가다제 생겨 말해 먼저 저 네 롭종 그 장제 듣고요레스 미길이야 아니 직코 네 디지 야구로 스탄빈데 아니 미길 오면 요하레스나 어딜 가면서 나랑이야 간교 말했으니 부 수수수수 타들이 제제 타디 연에 조선에 파주 다트렌디 야포지 수부타니 버데 심난 계즈 파주 문에 디지 지금 메두전에 따디 고알로 전부 차제 대요 세상에 직 단다 다트렌디 뉴버스니에디 소야 주니 다 전에 주된 전속 된배 소야 주니 주는 안 담고 샤샤디 세상 디 다트렌스라디 파견셔 계속 말해 있더니 그냥 남겨다가 쉬어요 띵아주 가지리면은 암조 니여야디 세다세 우리들이 니야디 진도 딜레 망아 니한고르세 그 그러는 중 구디 그러나로 딘데레도 그래서 디수야 그래 냠바자 못 당한 주 생방들이 레겐으로 딘데리 라디노 브다디 디브다 라디데 차우다 디틀고 말소 조조디 냠바 그래 레지 그 가서 디나로 당내다 삼시다 지 구양서 디수 유두전에 아니 냠바 점게 삼르노로리아 지고 가서다 녀수도 맞으네 지 대구여리 세상다 디 판에 디난투위는 부줄리 직승관 루디레아진이 더블로 망부 직 팬더도 무슨 체용 것도
1: 나는데서 주시직라 삼투 나초유 통리망부 구양 삼총
2: 조링의 디네 로케기 조링기 토네 듄랑싱 디가니 편초 농친년친리코 표계 농친기 모체 조링시대 초규 조링이 센시
3: 제단 안주 드리액 주현디다 체제다 니에삼난데 삼수견아 혼나니 주교다 밤에 내자 보다 균진에 내자 부디 춘추 만자 된데 내자라 다시 뭐 예수 차교 내자 오늘 갈래 요리 때네 안주 된데 차고 치고기 생비 부구 파마야게 디처와 저와들 해미리
4: 시
3: 무슨 베딘도 부구 침부시 마차 권리야스다네 베디 파면서도 좀 뭐다 수수 남그리 수수 가리 내리 다 수수 직댄들이
0: 맞아
3: 안주 파면원에 차샤면 내래 삼는 딘데 시키는 기부도 생비게 삼바 내수 갈투 내봐 신미야 추구디 랑야 사티 어 언제 산소 아니 그 갤라기나 니게레 데리 뒤주 체쟁은 줄리 제나 슈가 비바 도제나 슈구인 도지치
0: 도제나
5: 센천라 안줄리 세나 피베 군준 츠 도와티다 타치도 양타베 니베 메베 켄게네 니토 줄리 능규 조와시규 탄자 공신 동신베 추구치중 창마르 슈교 탄다 치어주 개베 가르시 장부타 요부 징부소기 수라 제임즈디 습서체 랩추는 자와네 추게 메게부타 챙경 체제 로드르지 지마난스 참지 챙구 슈베티 당린 난로라 파마탄제 능신 측양 부추처 다도 여고 난로 스시규인 디링리 챙기 시시 단년 난켄 뱀블라시 랭게시된 자고
6: 센터라 난스 모체 조링리 챙디 14년에 쇼베치즈구탄감간에 치즈주에발 팅탄부동화타 디닝기치즈치즈듀탄감간에 치즈개배발 결동시우유
7: 그래야 년투바 더둥로수체도베컬큐라 규모요탐 中国古城康斯人类科学前面恰藏了宁夜晚金色真过土北电波月巴汤黄巴部队落地文囊丘铁位各数南塔人们年丘巴汤前面

0: 谈的你毕竟可以去做就不大大事
1: 你看你
2: 你看你
1: 天众龙气年轻也共也见龙气以
3: 尊重堂龙气的
4: 尊重堂龙气的白
3: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里马尔信徒米其林里的卡拉冲
5: 恰恰白马堂从别总是古在端木地先看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3: 尊重堂龙气的卡拉
5: 尊重堂龙气的卡拉
6: 杂志党电报宣传天的观看上，听地理才能，培育给中部常见独立电信编剧及张伯腾，责任群众来给总体巩固耐心，群众密码必准抗内必准难为难他的常见，各批为每日给全国举办全面党纪全面协调的，平罗起培给农村及各主党团部的总体文章当中的杨丁数据应变才能优秀，宣传天的。年查及八天出去旅游为培吉松巴布独立电信编剧呢？培三年师兄退休，明查起了东区阿当街边，本是人工，得凭七家西车行引吧。隔壁独立西车为监督，接入七栋电局出去楼古冲不当，接入七栋电局电局停过楼了，阁下一处等，准冲车修行，接入七栋电局解决车子楼了，下不去不当，接不各冲突个，接入七栋电梯解决轻松了咯。恐怕乾隆期嘉伦堂砸啥个，可能出了灾了。接入七栋电梯解决拆解率，可否目住厅堂个格数？孔明建案安排八中期拆解这边可否去出土？电信编剧堂接吧，清洁接吧，怎么堂？接入七栋电梯国主国际了咯，可否目住厅一边格？培对安片堂培三年师兄起电信编剧堂接吧，那样，伢那从头杀了，苦卡堂亲自接吧单位，苦帮起又去中央乡的孙松涛培育土建之前，苦培没住听一不就直接电信编剧恐怕乾隆起毕竟土气古迹，苦培没住起连根用作，能不把中耍了一路他谁接不了电呢？培了。七六七个穷人，独立电信编剧起，过了穷人头年，按技术设计给是不利堂，给是透明，民主人的声音却装不堂，全民难接受电呢，日本难看了农民灾情，那天两岸美容车站听宋西镇习总在不提，总之三种给孟西三天穷人，给不差别没去给电剧写巧话堂。年啊给电锯来把些吧，这些恐怕热度级别，但是瞧我了说给开机注意谈，提名吃不消的，也别说年纪都不小了，个启动送给出租车站站能有劲。咸阳宋大吉在这历史青年团上预备来那件是瞧我了说吧，忙不起站能有劲，忙起我托家都送呢，大家结果没把些。各批为每日给中国举办全面党纪任务协调会呢，独立电信编剧起接入七栋改革全面主楼怎么行引不的了？引出新部门怎么约不谈？据细贴，六家他怎么行？独立各类每日按个按数用出了中外，配三年及三年半久的，可否满足了所谓三段推进的六九三二各有不模式？退入是不提难？民主中央起普三年师兄起直系生祖堂列举，中央师兄起普了居民起党员了乡里级别责任堂规定说，看看新都七月六九讲，三星给不了各有别托，各部给团都为七日盘总说说了，年啊给南面多点技术结吧，小路个十几十九十年咱才有劲，总把半年普给这才年松了。强求别托，忙出去总算来讲，人不独立开不点，就这次给贴了，等你等安全可能门禁了，美容美连队可能 좀 그 도구양만 임발 콜라따디토 공화 제찰라 교육이 대비 년집된 바다 송예도 급에 미나다 자와 연중소 지문 지식물수 통두 영화 대부 종유 받더니 좀제 캐도 팔배 남달 잠주신 단체와 식시 샴라 행계기 표기 좀바 보찰진 두린 댄진 변주 기장바다 진인 분조 라기 좀지 견군난신 변종 미만 비준 강내 비준 남외 남달 잠진 급시외 미럽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르무 시차와 편놀기 표게 농친기 개주당 튐벌 좀지 원참단 자네 양균 슈바티 리우 쭈꾸바티 세로나 제치 며치 팅이다 김아 거진지 코제라 코리오 두뚜기 코르디 담닝중 처지 추딘라 팔람 뚜룽규 침베 추샤 듄숨송와다 출람 우르난규 뜨룽 제외 팬유 골란의 심신 한텐두 대와 코르딘 니란르 지간나 수아기 초경로베 로변투 우리 민주연맹의 처리 대변 계지회 협충 체제 보치 단대 디 옆 서리 간대 원주 변바 슈와 디 기겐투 슈미 결미 남게라 디급 계리장도 슈미 힘바 잠례 협충 전 보치를 고인 비시소 주도시 고의 기겐투 전진 슈나 제튼신 피바딘 냥아 메론 류 당부탕 니바 숨버제 차상 차르직다 글씨기 맹아 년치 나외 띵네 미차다 세기니기 로투지 문간뒤다 상아 퇴조 동주소 차창와 치미 내비 셔준도 닌데 자진기 제모다 양차기 제모 중지 맹아 다외 외슬 루기 넉지 대우십뒤마다 벌지 퇴조 닌지 내지다 신지 통신 진보 치럽 레지소 니르쿠 그시 롭종 지급 다와 주비 치 종아 벨레 지럽기 퇴된 놈 초시 왕불 생김메 뷰 동키 진진기 제무식 철기 뚝뜻 다와 자첸기 구일 송주다 숨지 냥아기 직좀소 습게 단두 당 댐바라 지나 승숨기 고네 다와 자첸 주주 배 뒤기 골루 공밭 규흉당 튐비 개시당 제바식 산된 캠라 흉규 가도 자루와라 진투 며치다 진치 치충 촉자소 창마 가주의 매배 구이 낭달 신두 디고 정성싱 디급 푸추 쥐구 진부치다 니란니게 도린투 렌직바라 머디 룩기 잠가르기 따기 당제와라 덴진 충참네 마추바라 마시에 주루와라 땜베 데미 깡바라 쥐구 진부치 자워키 갸세메 치와레 뉴구치 솔칸잠다 니기 지와 대량 공대 중세 통잠기 뉴구사도 깨와 중 대치 남동 라양 닌진기 제무식 철기 뚝뜻 니마르 자진 중진 용수기 구이직 치바라 개개 결미 남게 라네 덴진기 제무레 닌진 디테부 마틱잠 용기 뚝배 땜부키시 송충체라 로테점도 교량 제니규인 남카양 팀냠기 미세점 독시 대면 총재 진짜 치중소 림무당 중세 미튼바 중시룽 남가 티베 세월 마통덕 미만나 닌진 구이 달 중 유샤 첸주 냠바다 상균 구이경 자초말 룽아뿔이 개장식 치찰시 규기 공바당 미튼베 신의 닌진 매용와니 깨네 미시냠 로딩 깨디 캠라 슝규 가도 응알신 자루와 꿀미소 자세르품 차현라 마뚜베 구이라 뜸이 망가라 리니네 시리수 닌진기 구이 디양 두린 세중기 자루와시 탱은 덴진기 뒤 자루와 태양 신도 티바 중송 달람양 네발 팅조 벤지띠에 직규라 송시 용양 료용시 탱이 창매 칸남상라 떼네 대송와 니란네장 자진기 누르띠루다 현룹지의 토마 열균기 니마당 사계 꼴태 찌루소 경지 총미 힘내 제규 인종 리무르 랑노르 쇼르와암 양나 조남 겔라 규에 결론 남다기 찌마심바르 포살 캥옴기 취두 규시 현심 신배 낸주르바 농심다 상황토바 계시네
2: 코유 켈롬기 킹바 줌바 체치르 니메 정신 원룬 토르시 서부타 다웨 정신 띵룬 송진 가르푸니 자 아와 두디암 우메 난두 칸주르 품버치엔기 추두 송기 제바소 치다리인루 텐두 남칸기 닌 니메 샤네 머슈 파르 남카 야타 제시 사실 때든 왕불 시숨 남께 기직배 채와 따지 타나 디닌 남께 랑보암 춘신기 디뷰 참여 메버 때든 왕부 외동기 차와 계신도 늪주 출리의 전도 식송완니 개살기 중별 룩양갈 심실 칸요안네 장 아통 지룽 돌기주 최머신 추나 용차나 오차중기 레차 돌와시 집에 배든 토끼 모차라 카징바식 디튜 내란라 중심 대지 근사 저시 택진링도 차진 뜬주 채무 슈월 외교급 거진 숨된 도치창 롭상 년차네 콜라 투 저와 친부 뒤체 조초 첨부 롭종 채툼나 직비 권치 용시 숨네 거진 숨된 도치창 첨부 장기 투세 로메 조 세라츠르 흉미 세치 게시 통미라 시 개준 성숨 좀배 기회 신인 친부 자가르 팍배 유기 신대 친부 넘니단 자와테르 콜 듀슌 카시에시 롭규 시게 규원나 교회 신인 친부 대장 김모 소기 탐에 받다 더불 개중다 톱담 세긴 소라 망공바 신인기 가나 훌린 제티 근설 뜻이 특진링도 가취기 링다 티네장 다와 니숨식 무투 두린도 제슈토 카토 갈마타 신축 독버 문진 인규르 민규르 인로 민로 균제 중화 지체자당 제배 파르기 뒤중기 지샤 나군 진교르다 연된 신로베 생활 남중다 쯔바 지급 근사를 지추바다 두린기 추둔베 잡았소 당 텐직 쯔두 죽벌 제시 랑네 조린 동급 류기 남규르탕 냠소 치튼 용규 제강 차체라 마송시 생개발 지주소 매배 면제점 용기 두벌레 랑네 쯔바 지두 직비 쯔추기 딱세 풍루다 양대네 담자 지두 켈링기 진루소 루비엔라 박베 가모 인두치 게시라네 송와 마세 게라야 충튜네 냥아다 천이니라 신두기 당신치와 용기 두룽 디급 지가나 지미마세 연대 신양 녹교바다 다세기 조초 하람 신득 메티케틴 젠다 기르겐 교미 남게 라소네 짱 미나베 뒤트 티점기 초 지송네 지치자 편 럽괴바 마충 디급 기회 신년 친부 통미라네 추주 잡세 남기 롱 하람다 간된 사점에 믹티 지 슈제신 토바티 도린도 암주르 제슈 제미 미르 게시 계산 노트 세로다 렌지 간된 암주 기닌네수 그서트시 특진링도 간된 사점에 신인기 년조르당 제외 믹진만 본테르 대무튜도 좀된데 배도지 직지 하주숨메 레룽기 년참 카공 진세 당제 견다와 니기 파도 제급 길겐 교미 남게라 엔중수 쿠르샤도 핍송와 니란 참제 전에장 체비 투바 식 마중답 디주 핍규 유바 소기 튼도 쿠베 슈팅 냥아 직제도 대바 양진 규망 니퍼 시차와 쇼로가 니르쿠 유바 식 퓨와당 뜻총 대바 잠초웨세 델로 추슐 예숨 렘보츠 용두도 송완네 헤라 진제기 준푸 뉴당 제 구르와당 렌지 냥아 직좀당 제외 익진 콘조르 총외 렌도 싱바 지기 푸니 루얀르 쇼로가 니슈제 현재 좀제소 메바라 네랑키 로토안에 사춤키 콘세 비공 소설 표하다 텐수 게겐라 이유도 피카르 네랑라 강아 제튠투 냥아기 흉네 치튜 겐소소다 민게웨 좀바 갸괴바 뇌덴루 티미 치좀지라 겐 타직도 마각베 칭냠 존데 마체체 나르 좀바 구토부식 용웨 다리 네 코르샤르 주링 징니기 견데 응도 럽심바남 만지 뱅외네 냥아기 리우탕부 슝견투아 총기르 잠츠 시단 뒤 인데 차르웨 나그바타 ge zhe chu yi ri zi da, qiang dong ga yue ga dun da, lu wa tang ni pang ma da, xun nu ge dang pe lu wa da, chui dang po nya zhe ba da, yu dang zhen ba tar wei jiang, gen bar chur jing du du min xi suo sung be dun da le, zong xi suo du qie ni, jie ru bi me nian a ge dian chu ngar ma chak ba xik sa du zam di, nge cur kur dun mik dun qi gu yue ba qi gu xi gan pip chung yang, di kip zomsal songxi rangkya ma perwar raksha galun dokar shibchung tsirin wangki gebu ne zebe shunu dami ki tenju la xi ju di gebu chakbe mu gyu ki tenju xie cha wa jelu bimen go ne shobu datze ma ngabchu korur yongwa shik sa tsum ki juk mandri tsamla gegen gyormi namge la kyang ene tsuru pipchung war di chokyong nam chukche jenshu pyu war gaizu chisa jingyi la zomche zayti, na zui la bangna nyanga la tangxian tang zunju, shirebki chargu jie, mi xian zam yindu uji uyung ngak ju kyang zaywa jie, teta la digi ji jubar chadi. Jigdiin pinzo gungi nyingbu ji, pangmen gaduin zho la yi dene, ponyan juba chingi zhong ki, penzun zaju tamjie chingwa jie, zhexi zene juju cha zogba, 这是 Ponor-gun-de-xie-be-nyen, 这是人金王朝不切子, 这是千阳文南嘎部切, 对了边缘王都没对行, 梦境做了人格马吉将, 先中金木恶命嘎顿起, 因为孙南聪松土一军, 没有确当有灵他大年, 马仓没把聪明军队的, 马出了力气大为农村圈, 马的恶主刚给随即不, 边面起了朋友多心, 西西, 对于 직도 뿜버신, 가든 인생 론다 제워신, 대유 응급 착제 두버신, 잠근 신인 라량 강중들, 삼신 시버 순회 진전지, 이시 견진 세기 품상대, 간된 착야 최소 사주톱, 노변 출중 식습 끝인지, 결미 남게 주도 된내라, 간나 지다 된지 신중치, 사가 숨글 장준 추뒤치, 우발 된지 자술 전도하니, 만유 냠충 깔깔 짜다짱 뒤숑 푸츠 땡갈 류교네 극줍 직비 계지 중세짱 돌지 직지 년삼 당현지 돌지 짐바 잠근 종카베 돌지 년주 당지 참제니 돌지 루구 귀두 장인송 제바지미 총가를 줘보다 개두 냠리 리절 마왕야 신두 탄예 실람 견조소 퇴삼 속자 주루 교미체 시 차원이 벌급 기칙 수제바오 mecha dawa tangbyu tse nyeji yin gezeb timu numing khan rinpuchi gongpa chuyin su timsuyu denbar ding. Mionlam jenji ki mungmin namla chabshir zisha zesu kengi telu lugu garsa rangdu durdu zan mato dama nam chabshir zisha su zay ma song watang. Shema dorgya chimu tang, chamba denjin, derju, miju, zonggyeb zeju, chudunje, ngalam dar jangxing, tigab, 디그 겐네 공소 수및 개초 나바 치면 퇴주 도착바 산대한 총수 치면 세년의 공차를 랑두 망차 찍다 두부 케미기 상가지를 응기 가르치게지 비월 제바 잠 마세 공소 현딥다 시둥 사신기 품규와 방심 예매 유기 차견도 유바 협중 딘딘 주매 규딜기 유저 주말 총수마 칠리 대유 생의 그달 주말을 찾아서 그 의상 책동 골기 진공 심바 퓨토 깔륜 생계네 퓨슈 안변남이규 남규 자면 공마 딱부 침부를 개 체지토 개집 진부치 시골기 내주 변항 재발딘 비진 계급 침부네 공마 침부 용 항태호 남도 식배 공조 주미 천조 캠부 치딘기 첩도 용 항태호 공조 주바 당자 계집 대문 노민 한 전부치 레슈 강종 추시 진례기 제보로 노민 한 야와 추팀당 고매 용기 공조 주미 친일 제의 캠부 작업 편조다 난기 갸빈 키안니 제비시다 보쇼카 숨제 경민 피규 내추조로 델로 총주 주체 매직 거진진 공변지다 구장 뿐여 용두 당제 가자르 서주 출시를 펩송월 공매 융항대 후식배 내주 체지 주로 왔던 xie zhu ki pip gu, gya pu la pu ne ga jia zhe xi, ga zha ne la sa ra nian xia nye zhe di xie zhu qin pu pim jor chung gu. Xie pqin nam ni, do qie nye sum nian dum ki, zhu na kong pe ding jua tang, du na zhu pu riang, du mi tu pe ro zha war kyu rung. Me ti ge tin jian ti ni, gu nge we zhu yu zham yang min zhe pa ra, pim ma ta lan dian zhu la kang ki chung jie ne si tang. Tene lam jang, Pochang Chinpo Budalar Genwang Tamche Kinsi Chinpo Jorcha Shuwata. Pyushu Anpen Namni Ki Yamun Tu Pip. Dikab Anpen Namni So Gyabun Nam Gyalu Ki Nyange Ki Kyunpa Garbo Tang. Shamu Chalar Meba Kyunshi. Kung Kanda Zasa So Kume Ming Cholo Zimba Nam Yang. Tetun Dar Chigu Anpen Nini Sung Tuktun Dar. Dikab Pyu Ki Mecha Nam Shakshye Par Ushya Bogdu Tang. Namsa Gunam Garbo. Namchu Garbo Shiji Kyunshi Zegui Chungsung. Ditu Gezeb Rinpoche Gugir Junior Gaju Lotu Ne Gezeb Temu Rinpoche Gongpa Zogtab Tang. Gyojor Rangyi Ki Tsokso Ripchung Ki Chi. Gezeb Begur Chode Zola Kang Tu Sersan De Chube Gezeb Chamgun Chikib Gugien Soa Ki Chukba Chilik Shingyu Dikar Tumbu Shubha Tang. Tensung Bijin Gekib Chimbo Ne 다고시 장자 정부 체당 캠부 상계 의슬이네 간디 세규 차가 양고 두송와라 렉주 체규 캐난 뒤 디거 책지다 현지 그지 균지기 대장 군난 제발디 콘세카 니가 남가르 주유 개질고 며칠 그진 제 공변치다 정이네 투긴 치시기 술 준비 중월 내장 바로 교손 학배 rung püri yungdab ki gajib zaitun xin, chamgu tingdu bia chui su xiu su suwa di xin tang, sekyu chakang ki xingche yang

게송양진별남내창연구봄키이기냠다워연집루시의캠비니창비연비양다칠람디니키르

개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松给捏摸苦酒起酒渣南点错误强当着别腿养给婆娘弄给大不如去年纪有些给拖着的给撇打

송게 니모 코주 지규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히피다

哎，公公们，公公们，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

0: 탄다니 비진키 추즈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는 무소 샴라다와니 까망에 생규년제 슈그인 가고지 겹수의 협자 지배 정시 사수 레응은 바라 식나 대뢰 다와 당분에 뒹바 바라 랑게 경외수와 총된 7동 낭전 체제 로규기 투유총불에 거로 동주를 체조 숨줄래 통마르게니 디엔토와 야르비기 남바상부 균두 투유시 제제 뒤니 중국망주 커주주기 망주 커주 피게 동규 거기 롱아진 정합이 체시 협자 체니 젤리년동 야미 숨줄로 립급 망주 커주 레리게 된자 추제타 셰브슈뉴바 멍시지괴제 계지 듄제도 레바 체급바타 라제 사르되타 중주 태뇽 주경 뇌버제라 각제 첨부용과 체급바 마세 예급기 특주 계진라 샴데 슈화 규공계 변조로 당지도 피게 용교를 꾼대 동화 미마기 커주 그 강례 공화제 제규로 카세된 유부제 예급 칭의 토담주기 동지개비의 정시토년은 바라 식나 진대 뒷비의 덤주 바라 랑계계 칭의 접수와 제재 도라 동주로 숨지시동 자당 계주 캡기의 심바티 진대 주비의 덤주 당도나 도라 동주로 니시장 바라 유부타 칭의 접수와 희균 지찬의 덤부 중 유부시 中国所追堂女主娘做及其自己女用大切不得行呢今天短别中国各主端长家家恶主差松心不提大我孔门党都呢家家长两国杂技给托罗亲也不是从所苦就连去恩塞特别切入青年多随堂撒街各主两国各国盘论脚不着行也不是 第六六对多年用冲不拉当东前边长下当兼具给国内西皮的冷路拉达的团结前边且端查具表达西皮的前年端边西具且得松气拉心不谈且得朝东主角所具谈立即且运不是这个给一家松东阿比拉没把随把所具给给了跟地当月前这月西兄当前把恶中恶计当公之前的给用给机构的冲不拉足用且给了这边刚念卡西也不是 一个面具根据具体你些空接了年冬老年接了年冬加面你是怎样来拍的结果给细节面具根据给面具明星给节约成绩用炸切不是接了年冬老了听唐伯伯军切别面具根据明星用炸切不年他拍的给龙啊你是怎样一经面具根据明星能给面具给唐伯伯提的切东阿家松就算了年接了年冬加面你是怎样来拍的给面具日松冬你将恶中恶松拍了忙碌切也不是 接了年段下面你是这周的压线人老年巴西从不过了同居的研究联结也不谈老哥们巴西从不过了同居的研究什么就说不给咱们信也不是压线过处不年到我记咱们人年纪给巴西总结过了同居的研究也不是再连习近了行了第六群图老年给天天

자스탄 덴베 싱게 초콜 헹게 공감사 다들 헹게네 센시 나고 속베 레젠디니 변조 롱팅 옌팅 레고 벽에 롱팅기 디단로 디레젠 파나면가 시브디지 간제 레젠디기나 롱팅기 지람타 라도 카바토기 추리 딘디기 APP 큐인기 장유 위시 눈 시베 디귀토 퇴직도 센시나 도지라 생일 헹게 다 잘하나 不错 디링키 제스니

0: kari ime dang dang xin ge po mo gu se de ge de ime te ne ng zo ya dang wo zhen nan chu bu ji qian nan nan zui dan ni xi heng rong xi mi ne le de ya kuo ye wa xi yo zhe ba mi la tin zhe yin du po mo gu de le dang dang zhe tin zhe yin du mi la gang nan zo po mo gu ni xi ye wei te ne yi ne ge lao xin na ren na shu yin
1: po mo gu ne ki ge wa te da ji du ki gu na da ngo wo gu ne ne bo tu stu su da de sum ne yo a du che sha ri
0: ne se
1: ne je du ge gu ne yo a ne en gu na de du sum sha ri mo gu ge la de da ma de ni s mo bu de da ge be tu la mo gu de wa ta ma de du ni s yo a sha mo we gu ne she wi na ne cha we tu cha chang ta be tu da en chang wa le ling che be tu che en ne bo ge gu ne ye wi na en tang bu ju du chu zhen chu gu gu par tu se bu ge she gu 타마타루 두고 죽스도 셰샤리 근데 수요스는 목부투 단다 목부 네딜라 투기 로만남순 중앙인데 인데 티안 당부디 네 단다 사브 죽베 급스나 아니 네베 네다데 다조 추첸다 추구 이제 빠젠데 구요리
0: 아 네세
1: 나스디다 파르투 레브체 민베 투스도 와이나 아니 죽은다와 세부타 게셰스나 아니 타라메브체 추나도 스마프디스티 건데 언제고 타마 다니슈디 제베 급수야 도르친베 급스나 네 터루다 두고 자와 언제고 같이 문자와 늘로라 케바 문자와 덴제슈요리스네다
0: 레스레세 다응은은즈 포아무구딩군의 차샤비는 귤레 목부께라 되다마 되니스에 손을 숨거를 밤지라 레스레세 다디 포아무구 마데웨네 단 되웨네 당은 신기 모요권의 예나 차외 뒤단 차장기 뒤단 정원 힌자기 뒤 라속 이와 망고 시어를 발 레스레세 다디 이외 토네지 제나 음지라 포아무구 네기 당은은즈 네다가 토네 이나 그대 유메 무튜네 안정 오르시나라나 쇼니
1: 포함국의 지다디 카르스나니 조단음규 현외의 누수 당화체 응 카시나 주되데 겸두 자네나 수다 네 코바 잡샤 당화체 응 코베나 잡샤다 창슬랑 추구구 어 조베나 샹와디다 감치 셰리다완제 법카본제 차유레 엔투 단데 나츠나야 수르나 투메드 군도 엔 속체시 릉탑 당화
0: 嗯嗯你认识大概是下律师干部送我去嗯看了谁擦子了嗯谁擦子呀那样的你就搞为日期你抢给他抢三十那抢日动作电笔那女切我去哦那些提醒大大的捐了那么多嗯但的车差不多连成都要的那次

0: 요리.
1: 레슬레세 따디피게지 그란스 어치다네 슈비네 르발 레세 따코비게지 아 헨월이가 너수 십지단에 나다가는 신기 어 차와셔야 다다는 신기 장자라야 추교라야 아는 그란스 상황군에 차시아비네 레 목부인부 근시야 깜부인부 십지자원은 시등고를 송고 르발 레슬레세 지난 그란스 어 이게 이외나 로리가 개톱게 권에 이와스다 시소나송아 디탁생 그저 렘지라
0: 제도 권이 외다 칸데스나 단다 목보 마대외 급수스나 다조 참 두두 마쇼외 급수리 조 나즈디 단달행원의 수당화체 이겸두 잔에 나와 장차샤급 드네 드네 죽구다
1: 죽구
0: 죽구다 이제 구리
1: 구바
0: 다 니베디 목보 대외 투수이나 네 단다 공개내다 디나 신토라 네 창나 도구교 봐. 좋아. 엔진 씨 송세게네다 중위나 나와 우르자바다 니육체와체. 수부르 루송세잔 수부 카르트메브체 륜다와.
1: 네세.
0: 믹집다 단도 제다 추부 순이다 세메도 돈 차잔얀 자라 당신 봐.
1: 네세.
0: 언제 시기다 퉁거리스.
1: 아, 네세 네세 엄지라. 어, 다참데 이는 건지 셈버지 셰바죠. 순이야리 암지라가 셰바치 일어나 수주니. 로터제나 셈바웅감사
2: 나콩감사
1: 로첸 하르슈이나라
2: 에 로산덴디스
1: 로산덴지라 로산덴지라 셰바크네 괴난발
2: 네 시그트니
1: 레세 어 엄지라리아 간직간다이네 테가 소르나
2: 이제 엄지라데지 디캄바 탑샤 요니 로트룩 퍼싱스데
0: 어 포아 탑샤 유코베나
2: 어 레테 추줌라
0: 응 네다 로트 신제 디파라멘트 괜남베
2: 네 페멘트인데 디스디스세 텐캬멘트인데 소체는
0: 뭐 야 교구도 없는데
2: 에 탐지르 추규냠냠 교기라
0: 어 로트 츠나 페멘트 담아도 딱제 괜능요 요마로 와
2: 딱제 지주체
0: 간남바
2: 에 디포게야 지금 틴어 심포 부이메타 직살
0: 네 엔디 간데르도
2: 디디 부 따다지 누세.
0: 민주 남배.
2: 어, 나 근데 매직 때 조금 되지. 야 매직 도도지도.
0: 겸에 가서도 님 주시다야 싶어.
2: 어도.
0: 디 단체 주 포스티 딱제 나연아.
2: 지네 테마 직 체어 인 직설.
0: 딱제 나체 가서도 게.
2: 다고 잡을 줄래.
0: 잡을 줄이야. 에.
2: 어.
0: 응. 글쎄 잘 쉬우마테나 님 보시 딱제 직 채는 가요리.
2: 됐어요.
0: 응. 단도 파 부여베디 다 단도 민주 제제디 믹스에게 착제게 중무도. 글쎄 디 그룹 보친베나 양포아야 도스 마차야다 녀가 차야다 둔조 어 도스 용거다 니준제.
2: 됐어요.
0: 응. 엔은 그 단도 어 카나 시리스리나 어 규무직체.
2: 네.
0: 네, 도스 녀샹교언제.
2: 네.
0: 진짜 시라마 쳔나.
2: 네.
0: 곤 어 곤다티 칼라 틱츠 쳔나. 아.
2: 네.
0: 응.
2: 프로시디 교수는 가게견의 여유로.
0: 다 첸데메가 고아테네 리그리.
2: 네. 사도도 와야고
0: 어, 식스네르웨.
2: 어라.
0: 어, 식스네르네 리그리.
2: 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0: kuya di kimne yabu yori.
1: Shinda kinaan di maadiyak di kaya duguya la namgyu?
2: Shinda kaya singgu.
1: Lese. Ta poshi tanda gyungyun jie yoma jirbal?
2: Lame le.
1: Ta zoro di handa po na lor ya singdi do sungo jirbal, po singdi?
2: O le.
1: Lese.
2: Shinda samsang jikdu, diya gyula di dikdi na yonggu la. Po da kanyi jawa ye tuan kanda yin dola.
0: Gyula la?
2: O le.
0: Gyula di, ne, ta gyula rang yin na ne dwa. Kisi yang ta gyume suru yang kisi mokpo di yang gyume dwa yun na yang gyume dwa natsin tre dungri.

0: 오다 파르솜토 미망 띠와르 진규 타종키 규남 진치 고네 응에 망초르 차왕무 두비 라글린 치고 비싱 제고추 총미 정군강 디주 제베리제 차브된 규라 망키 네주 로블링웨 후지캬 예베 창메 로디 파비 기남베 추 강삼 로글림 톱타 디귀키 레튠베 산에사도토 망뒤타 리슈 토괴 제리 네듄 키세도타 타드르키 세도 시주 체네 주부타 겐괴 네다와타 초콜롭차르 규바 김지 워키 겐데 소키 최고타 강에 심체 리구 제키 네튠 미세 릉신 덴뱅아 타주 톱디 제고티 지심 규르타 망라 차왕의 두배 시딘토 교르겹시 섬주 제취기 괴비키 제고 모투 딩서비오타 신주 도신 김자 직다라 지위 체지로 교르 체바라 김자 체직 당아동 차디부타 김지 핀주 로그리타 미리카 냠티 삼토비 미리카 케리네 베리키 제고 나서 비신 서동 남바타웨 섬주 제 시베 미리리네 튀진 급 함무차된타 미리키 긴크 팀튼 수준 락시 소재 튠체 점총소 초제 퇴비 낭튼 직규 제발라 미리카키 망초 미링칭 아학점 수규 이왕 꼭 협시 대구기 구디 수진 단위 미리 튠지 키진비 치고 로레르 찬용 비체 섬주지 취기 튠제 토림네 미리카키 망초 냠티 띵습 경화라 응아르기 구디 당 협시
1: 미리 튠지 키 시자니 폐게르 토유베 슈뉴 긴지 쿠르네 순슈 사바네 유 국주콩의 난계기 뷰리포모 치린양라기 레드위덤규니 뷰립사비의 중화미리튠지기 순양퇴비의 춘주시지 노비자미리롭친의 탈친지 콩키 로다최부 人业기 레가 댐부유반의 공수체디 사공탄 人业기 체가레게디 시传토 샵수기 뷰다 양제마되디 딩립기 총례두시탄 미리 人业냠제 딩습체부지 Puri Shunu Ledu Vasigimbe Tiri Yang Laki, Tiedong Tsongso Ladene, Puki Kandin Tunze, Gayungi Chomra Kurgu Tobar Chedi, Gapu Nyamjigi Ledu Kuryu Chu, Chumje Tobi Langlingu Ladene, Miri Kaki Tumoto, Tunji Betupta, Tumoto, Targe Kongbegi Nang Tun Dingsa Mumbar Sedi Cheyu. Taja Kong Langa Jesu, Puran Gyongi Le Shu Ledu Gimun Tun Mikirta, Kuyin Chazongki, Mingunbe Dupshu Dimbe Buda Sogi Tinye Tomne. Pyeongjong Shununyam Jil Hinzogi Uyongki Genkurdi Rengi Gilang Tsu Dupshula Dene Miri Warki Benjo Tan Rinne Biri Le Guidi Dandi Miri Tunji Yar Tun Chashala Sunshu Sabnun Xingyu Semzhub Zichugi Tota Parsumtu Miri Tunji Yar Tun Zugdu Chiguti Benjo Tan Jizo Pige Tan Nyam Jil Dingsab Chedi Mangwe Gor Tungjuru Nishu Dane Xingnan Chubi Tan Chongsebgi Ardam Lamso Namja Ka Shibgil Hakzam Laglin Dawa Tan Lobjangata, Minka Sum Sartujune, Miri Kagi Mansola, Pigi Chumje, Yamju Tubarche Yu. Tedan Chepji, Sumjubze Chugi, Miri Girine Sungyota, Gunzin Shukjin Chedi, Lodar Hamu Chudunta, Gorsia Jin Durchimoso, Rinegi Chegotin, Gijul Hakzam Biwata, Miri Lakshi Sule Kile Sumju Sonila, Rogyo Shukjin Cheba. Sane Tigi Singjo Mansogi Le Shule Guji Chebe, Rine Gunzinta, Benjur Pigi, Nyamgun Sangbu Mungur Chung Yu.
0: 생략이 코너 넘버 3 초부터니 시대 총기리 섬주 제취기 미리 튜디레 튜일러 유르세 춤제 토베 고르키 팀조 고조토 럼룩기 멍시딘도단 멍심 지도지 랑츠 튜진 자르시 괴베티시
2: 신뢰 무강 변종 예랑 무강 기 무병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디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럼부르규 중국 신뢰 무강 변종 예랑 무강
0: 생략이 삼대리도 팅디 편종론 진리를 공 표결론 팅키 성주로 군도 군종 시비를 진앙 저지 시비나 등 창마 님비 시비에 팅디 리진키 종지 긴고와 님스링 라타 십시를 친구 남겨니 님스링 라타 부산 좀 들라니시

0: 탄다니 비징키 치즈 쥐피 딱다지
1: 디카르니
2: 카니
1: 대종 룽치 년친 예궁 대개 룽치 이
0: 탄다니 윤투 셰치 레체 편종 셰자 셰바 동규 투츠리
3: 편종 셰자 멜로동 차 도마니웨 사투 징네 두지 주차
4: 편종 셰차 릭숑 케왕 도미에 닝쥐 레 총비 시르비 송규
3: 편종 셰자
0: 샘벌링게 군캄사 탄달링게게 생우수벨리 챈디니 편종미마 군케블롱틴리코 폐가 롱틴네 구디슈베 편종 셰드시베 균튜 체치리챈시 나리챈소 견슈켄스트윈이 세남초 티링키 편종 셰드시베 리챈나리아 페랑견죠 나비숭

0: 배단다 가만 좋은 거 와르베 견동 권바서리 디기 놀로 고랑게 지기 리브리그 와기 때 천장대 되제 리유기 주제바 지샤 세지 이게 된자지 통교 제선 때도 보면 보면 계층 못 찾아래 난된 도전 난좀이나 가르스 걸어잖아 삐니 니나 계속 차 용수 타면 있나 대화냐 안 좀 가워 버지레스 계속 참 하담제 타면 우도 좀 보이나 쇼레 간지 좀 보이나래 그 진당 뒤로 내급디 하고 그랬어 간이스나 뭔게 벽이 캐번 남기 손여로 봐 도도 찍은 구요나 시자 텀제 신발을 주고 도도 그긴 구요가 봐 쇼레 찍게 되고 쇼레 찍은 남도 남도는 찾아봐 있나래 안 좀 뒤에 삐니 손잡 찍은 그때 심주 봐 있네 내가 찍은 뭐냐 찾아나 시칭을 했을 때 군배에 놀아오기도 구시오당 군수 내가 지금 그냥 안 되게 시칭을 퍼게 시칭을 해서 하람직이 만두 몇남 배송도 지지기된 거 봐. 그때 민두 있어. 그냥 이제나 시칭이 지신 지역이 뒤럽지 거 봐. 지신 있어서 지에 담 주 신두 담바 이캔 게 지 제도 이수기 캐주요. 지금 쇼부이 캐주요. 이 인도 담바 코쿠레 유대 왕계기도 만주 경종디 강하고 그죠. 급두두 그 벽이 진행이네를 벤조를 이네를 첩지이네를 수균 진행이 폐조하디 간절스 두고 이면 저기 배지 중주진에 하고 비니 배차자 낭을 구기 되게 간사 통된권의 님배 간주 구기 결합 쇼지마 쇼부찔이요 말 되게 치중도가 간주는 간주잖아 랑아를 잠수도 러브의 치중도질이요 말 그런 것들이 땅이 날이 되게 놀라 하장도 도두병원에 늘 구기 결합 개부 진중 근주 중에 천등 그디 십시타워지 대대 신의 니가워지 지열 지당 넘버 데이터 분이나 단도 동황기 이차인 내를 더저 놀러 배차자 분이나 동황 PT 직니 개 뒤세 정도는 이제 열 더저 여기 개된 거고 거에서 봐 야만나 전부 진중 그 루규래 뜬내신 하장기 더 대보 천나 정부 매버지고요 근데 준비 코란 거 승부도 승부 코란 기다 텐 당부도 가서 지금 동황기 이차당 진짜 동두다 친나 림부당 친년발로 가오 때 개반남라 아니 동황의 이제디가 편토면도스 가이잖아 동황의 이제당 단당 안주 머리 고기 제럽 또 쇼지마다 땡고만 사야도 좀놀라 야는 땡고 멍유나 쇼 쓰자래 현대 세계 말 친양양던데 제당 또 있는 낭동지게 하장게 개첩 첨보인 봐 전제지 둥고를 봐 단다 디 변종 땡자 향주 가나냐 대외 지 가당 본받치는 동요기 뛰어로 봐 땡고마든데 되게 난도인데 병이 난 출루기 난도를 했었단다 변주 주도 들리간 겜방라 군주 제좀배 나요 봐 지난 대중인 날에 되게 초가 출루기 초가 제단계 남받던데 있네 추이되어 봐 되네 대중 난도를 찾아봐 있네 전대 시기로 봐 전대 속성 얼마 주다 되게 산에 시슘 급속 기도 전부 수급 게 되게 단단이나 벽이 수균 진행 게 되게 열 봐 제일 때 시도 담바 간제스 주고 군도 군주 天 당부 야동도 좀봐 저기 시세 간제스 표군도 왜 대수도 보이는 전대 쓰기로 봐 근데 대표배 난도 절대 쓰지 자포장당도 좀 열어 다시 뭐 싫어 절대 쓰지 가라야잖아 왜 찾아보나 권대 칼 찾아보나 화가 니기 놀라고 권인 열어 봐 권인디 둘까 쓰네 로지 기질로 권인 신다지 제국구 연나 인지 민지 절대 시샤 니기 놀라 유보야 군인이래 야만나 무슨 투기 댄스를 봐 등대디 캐주 가르면 참아 지열 대차잖아 제네스 카스보니 구지 아니 되게 천주 참에나 천주 참에 있을 때 세세 내도 기뻐지 교조 제단 대조 있는 때 저기 나비 집에 문에 차잖아 난도인데 가장 게 등 써보지 뭐 된자지 남아 된자지도 나랑 게 때 선줄 차차면 때 윤대장 봐 난도 다 제만에 차차서나 나비 때 난도문에 차잖아 엔제지 즉 구구얼 봐. 뒤쪽을 찾아나 응어 좀 응고 인도 된다지 구구. 다 나비 세대다. 비니 세대도 봐. 정말 한남 슈구간 지고 왜 남비 선지 동교얼 봐. 안 좋이나. 슈구간. 때 이날에 미와 상계 자주 순열 되게 가짜 틀린 주지 있어. 가짜 틀린 주지 있어. 가서 열었잖아. 주동 전능 견지 가짜 봐. 되게 놀랐던데 접부장 슈베 수동 전능 견지 그 가짜. 되게 놀러. 순열 그런 건 조가 신신 레단 쇼부서 간야 롱알라 디바 아니 레밤남 부디가시 주 조가 신신 레단 쇼부서 세디 속전한 아주 되이스겨 그러잖아 되는 일지샤 여기 이기 도거기 이기 있네를 종기 이기 있네를 지부스겨 봐 산야단 야만은 단다 디 자이 바난 도즈노로 디피베 단동 로닝 공을 저 제기 단다 녹잠을 잡다 치면게 디 코난게 니베 간사디 작롱 간댕 군베 종지 열어봐 종디 니버던 그 루규 비슷한도 있어 아니 전나 디게 녹록도 종디 로제도 좀 로자켄 수이메 루바 수이메 이게 관계 수이메 참아디그네 저 이게 도저 지당게 넘병문에 찾잖아 책만 진짜 제메 봐 진짜 넘버 진짜 지 되는 것도 와 제가 뒤에 또 좀 봐 신기 법에니 지셔죠 단다 저거 신신 쓰기로 봐 이게 놀로 저거 신신 하셔가 간도 저기 민남기 크균라 떡신이 있나지 쓴 것도 와 되게 니 지셔죠 단다 봐도 나도 장기 통해 때 떡신이 지셔 봐 나셔디 너리네 통소 너리 데 통딩 거네 할람 로다와 진진 삼베 아니 같이 유네 남베베 되는 줄 된다 되게 제시하죠도 비율이면도 잡으실시 잡이 인내면서 저희 뒤 섬지대 수지당지어 봐. 뒤 둘럽 주시 조성 제기 때 남아든 데려면도 닝제부든 데면도 저게 아주 엄마 럽중 주도 좀 봐. 보고 때 잘처럼 지 지생매베. 넘버 어디 든 것도. 뒤땅 이수 어디 땅 단다 신장기 류내님베 뒤 보시허 스타인세든 데그 영원히 따져 지금 도서 니베 잡히던 데 여러와 도서 도수 도도이 담바 하람 그거 카자기 있는 줄 더보지 그거 카자버서 지금에 지금 하장 그 잡고 세워지 이런 남바던 데 지던 것도 때에 날려 가서 안주 쓰잖아 나랑 그 숨지도 신경 말아 제나디 가사지를 이제 남들랑 같이 있으면 하고 그럼도 하람 때면 도서 시팅 용지 면도 제소 로자 원진 상부 코랑기 되게 남타라 노로를 때도 담바 코랑 카지 율 텐이 변에 텐 슈부디고자 아니 카질 집에 때 신신털 집에 갸베당 베베던 거 뒤수 너를 남패버 인스 그런 게 남다나 송요
1: 탄달 행계가 센신베디니 편조 미마 군협롱친 리코 벽에 롱친의 구지 수비 균투 치치리체 편조 셰트십디시 탄다 회장 견조 납송겹디네키 심주부 체마타 편정 럽지 치미 심주 럽메 럽에 겐뱀 드시라네 퍼그 비니 양나 나비지 괴고라 치티 나시유
0: 디퓨베 도둥가를 했잖아 샘쟁기 지기 빠빠당 주변이 뒤셔죠 머리기 단다디 죽도 나군 그 공부진으로 빠빠니 뒤셔죠 지유스 동 샘쟁기 빠빠니 다 루바니네 라바니네 야마나 야기 바바니네 진짜 디 남바 간팅겨르선 그 뒤뒤 좀 봐 아니 벽은 아군도 슈부디 하장기 저게 매번 매번 남바치 땡겨르 봐 슈부 유열 차차보니 남바 시부니 송겨르 송기 유열 유세 경제 간다잖아 단다 뚱황기 이차 놀롤 PT 지구구 게 놀롤 비유기 쇼쇼 대화당 자오세겨르 비유기 벽이 유기 쇼쇼 송전 쇼부스겨르 봐 대화 송전 얘기 지도 좀 봐 지금 장체 때보다 저기 낙사도 또 교부인 날에 교대배 은수된 데 지금 누스 단다 디 야난에 된배 상하이 유중간에 된배 딜바 프랑스 벤조 강량배 벽이 디어르 비 배제된 데 가차다 디 그러 빠른 냠도 된 동안 대조 나올라 때도 좀 봐 저는 쇼부니 뒤셔죠 쇼부디 덜켜 맞으면 남바 된 데 지든 거 봐 생쟁 거 봐 단다 신장기 때 단다 유튼당 도바네 리유 도바네 니샤베 배차샤베나 아니 루기 속외 간 뒤샤베 이게디 비율 이메면서 디 난도인데 가르 시거를 진다 급뒤뒤기 담바 무지 모당다 지 고당게 넘바디 간제시 이메지 때 직시샤서 딜 디 피베 도둑 간다잖아 참장 열어 봐 참 참성성 때 심 지기 정부 된 데서 되셔야지 되게 네 뒤샤죠 딜 다 대소나 뒤샤

mesek tone shabe kenja namba tenje ju demo shu chulu gi nan dong go baten je chi tan tu ngyo ma tin be je su shu gu ti de jo chim be je su ane cham jang de tong ya me be namba sun jo shu jung bo ba dong hang gi cha na lo yo cham ma bu shu shu se bu mo be lo ji se de cham jang ni ji shabe nan de cham ma su shu gu ni bo be namba tenje ju ngyo du wa tin yun de zang ba dan dan ga zo bing yin ri be dan na bi ri be xin ju ji geng mi sum chu de no lo yin ji min ji 쇼고치고 뭐인베 남았지. 대표베 단다. 도고 돌지샤 좀 넘어 봐. 되네? 들려놓으면 돌지시. 들려놓으면 돌지샤 봐. 참아. 야베 말을. 대표된 적도 예외 맞아 김대춘배 여기 숨로마 왕보 김대춘배 코라 되네 아 지기디 절로다 되나 배도 좀 봐. 아니 들려놓으면 돌지베 배배진도 없어진 게 숨고도 와. 제가 대중인도 좀 봐. 지기 지제가 넘베 돈은 안 주던데. 다네 제 수도도 막 급도도 좀 봐. 고친 다들 고치니 뒤져봐. 뭐만 진짜 까짝 하셨다. 권대 하셨다. 저에 저기 된다 열어봐. 또 참아. 다들 고치니 뒤져줘. 너무 된다. 다이날레 다들 고치니 가장 저게 링당 최후의 왕기. 근데 덕협도 손에 있을게요. 들래. 근데 참장한테 덕협 매수는 조선한테 덕이냐 지금 쇼빈. 덕동 지금 쇼빈 나 들래. 그런 7월 케인 로브 인내랑 아주 배제 지도 좀 봐. 하장기 찌워. 지부 임장 아니 또 담다 냐차 매도 관계 아니 제소 점장도 배제 좀 쓰기도 와 근데 전벽에 개간을 배고 했던 게 새끼 터면은 진된 짓이 좀 그렇다 흉진 까병아 깨라수 진 쓰듯 좀 봐 깨라수 진 그러나 그 전벽 급수 이제 동조 통도 좀 봐 참장이 뒤집에 참장한테 계속 가르쳤잖아 원주제 되게 주를 본 거를 돼 요금지 벽 콤보디기 나의 중복 규제 냠도 다 샤졌던 짓이 아니 급도 좀 봐 저기 전부 포냥당 간인네다 지기 얘기 던데 깨가 주도 좀봐 깨발 따제 인제스 조에게 넘버지 등기 두고스 디스기 얼마 제나 지 제제게 넘버 뭐냐 자냐 하장 그 표준 접어 던데 인구에 그 피베 너도 안주 띵 있을 거 보고 단다 안주 배우고 관대 카나 꾸니 던데 망부 열어봐 꾸 지금 세상 꾸르 리마르 때저 놀어 때저 겹대 뛰어라 야 천장 던데 하사 장디 뛰래 참도 리우치 군베 난 슈베 때 꾸지기 겹대 천장 간제진 네기 사루 군예디 로바니 세신도가 네 세데 거나산네 네 세데 응어리 공탕 겨주고 구두 때 네 세데 사지 뭐마 대신도 구디 그런 게 있다 라만담바디기 수년나시 로겨바니 있어 찌그래 대표베 더도 뭐마 로송기 뭐니 있어 패진 넙추 서구기 증원기 내가 지금 부부지기 그런 게 꾸지려스 꾸디 가르이면 하고 그면 두었어 아니 안서 찍기 때는 용기를 했으거든 땅이 날에 안서 사다 뒤진 양송 양에 때 꾸야 꾸두 그 말 딱 가르쳐 들어서 어느 따라 꾸이 개주 시야 도그면아 꾸이는 이게 두고 했어 집으로 와 그런 가봐 접자 아니 그런 거 가서 꾸이는 이게 두었어 이거 가르쳐 시야서는 워러 꾸디 좁신 두승 동안 워러 세대 니탄 워러 근데 내 예단 하지 물어봐. 딴 난가 두 주나 하고 그 말봐. 예단 뭐마? 제송 때 지도 좀 봐냐. 하나 때 제 뒤주네. 그냥 동가 좀 친기. 뒤 동가 천주 놀로 뒤 좀 봐. 저 집에 어디 샤나 예단 꼴도만 잘로 뒤 지도 좀 봐. 뒤가 너 따따 뭐마? 예단 오르세 뒤 꾸수에 그 누수 유세 손동아. 제가 예덕이 지나서 쉬어야 되는 시. 독도 지금 그거는 세차 탐지 시발 무슨 내지 어떤 자지면 무슨 진짜 유배 이게 유배시고 안주 변당 또 정말 지겨워 봐 제가 비니스에 비니스 안주 그런 안전 좀 나비 숨겨 없대는 문에 자지나 나비 쓰고 여기 존재 뛰 니스가 비니 제보지 나 참참지다 내가 또 비디오 좀봐 가시 그 탄에 코라 고와 진짜 아니 안주 주만 안주 내가 또 개척 빼먹어도 돼 한남 슈그니 뒤셔베 지그 최고 고디 피베 제단 안주 제 조금 매베 남바 된제지 등기도가 제단 된제지 매베 안주 지게다 벽이 지니 마냥 곰베다 냠송여에 그때 지게 송조지에 그때 등기 때 시주 양다 된단 된제 남바 된제지 그 도시 된제 지게 남베 용시 당 된제 그 조디 좀 받고 나서 세세 도시 개거 안주 있는 된제지 니스 남베 쓰고 그 존재 뒤질어 봐 다 던데 뭐에도 쉬셔봐디 지금 가래 간자실라 나베세를 세대 나베 탄이다 나베 지 나베세리 간자 레베나 지 차윤도 좀 누시 엔자지 중나 말한 그 전남

0: ཁྱི
1: ཁོ་ན་ཅིག་དོན་ནམ་ནས་ཞིང་པེ་ཤ་ཅན་ན་ཉི་ལབ་ཅིག་པེ་ནི་སུང་འཇོབ་དང་ཡོང་ཤེར་ཐོག་ཅིག་པེ་ཅིག་ན་མ་དང་ཅིག་ཞིམ་ཅུག་ཐམ་ནང་དེ་གང་ཅིག་ཅུང་ཡན་ན་སུང་གི་ཡོར་བ་ད་དེ་ཤུ་དེ་དམ་པ་དེ་ཁ་ཅང་གི་ཅ་ཆམ་པར་ལ་ཅིག་ཅིག་དུ་ཅིག་ཐོན་ཐོན་ཅིག་ན་ལ་ཤུ་ཚ་ཡ་མེ་པ་ན་མ་ཅིག་དེ་ལས་སོ་གི་ཅུང་ཅ་གང་ཅི
0: 지금 이 차별 논란에 담다 배천 담지 쉬부이나 시기지서 사는 문에 찾아보네 공탄 쓰기 올바 공탄 디 루주도 공탄 기럽세디 가토 스디 되는 매 빠라지 지금 너리 너만만이 뭐지 나 너리 그 공도 너리 공탄 쓰기 올바 되게 나라고 있다 여비 나콘수 내베 공탄 주 있어지 라치 주다 주 집에 사지지 주춘스 동 건조인의 주종초 사지 주종초 되라 부디 숨장 하듬지 디그문에 장난 건조 카샤겐 제샤 되네 디그젤 시그즈 정문당 하나 좀 간조 지그 녀슈스 그 된제지 피베젤 디 이나메나 다 지그 숨교 제고 군도스 진탄 간다 유메 하고 그 민도스 언제 지송도 데라 미네 단다 별란조 좀 나비 숨교 되네 별란조 좀 리네 팅그 디게 잡죠 월 아니 군탄 줄이 치네 나와 니면서 데블 게데 지그 차비 등게 두 뒤든 게 두 뒤제 리지제 등거디 남사 쪽으로 봐. 먼저 있는 남다 즉 시체 접나 남사 쪽으로 봐. 지단 게 제 접는 배라리 리신리. 근데 동다를 쓰기를 가자가 동다를 쓰기로 봐. 된다지 비게 뒤제 아니 되게 놀아 가자지 강강 유매 뒤제 봐. 뒤제 쉬고 출래네다. 먼저 간자 쓰기로 했잖아. 내가 그 제배 줄 그게 집어던 게 차비 말을 간자는 그 진단 때는 뭐 그거로 봐. 진탄 때는 모두 간절스러워.

0: 딜 제단 단다바도 가서니 좀 제좀 지지제 되게 놀러 러브 님의 쇼프니네다 밖에 라자이네다 표준 토고뇨야디 트이신부 마케 부진신 거진신세디 너신 또 이천기 제제를 쓴기도 나랑 경우는 자세나 이게도 표도 좀 얻어 봐. 니지 쓰기 얻어 봐. 제가 되게 안에 되게 쇼부소에 걸라자 있는 빨고에 걸라자디 지기 질 텐제 계급을 몇 나던도 최도 얻어. 제가 난 받는 데지. 띵고. 다때는 우주 러브 찍긴서디 뒤 공당 르고 배제도 주도 서구티다 할람 고기 계급이 내릴 텐데 놀러네. 수 쉬샤 보면 도선배 교재가 남았던 데지 등거 얻어 봐. 다 등게 뒤 수 직도 든 직래 다 예수기 코르탄데냐 단다 신자 너리다 단다 주의 공부 부바 자샤번 근데 천벽이 디 리베이션 로직 여러와 어진당 어맹기 거지 어진 어진 요불 지는 어맹 요베 은순지 레샤마쇼 당군에 살도 때마도 그때 기 그런 게 계속 거 말아 뜬내신 주의다 너리 요반에 단다 코자 공부 넣어고 빼지 차비카젠 지도던 봐 다그라한테 어젠 도스 욕구 욕구 드네 또 오메인 류에 넘바지 카 여러봐 카디 류 카시제 넘바지 마셔 시안다 사바다 바야 다 짠나 쬐다 쬐네 시 단다 네시 중문도 사 드윈데 지 바 야다 디 겹데 지샤베 넘바든 지 이수 구 도네 자 소소 유노 소소 케 제자 디 링문 그 진단 시 거봐 그도 두블 와잖아 두루 패친 조선 주신 놀로 지샤베 주마지 레샤스 디레 링문 그 진단 봐 교재 그 진단 가래 스제나 쇼부 야르 데네 디그 놀라 가르르 우쇼 르고 송자 띵니 디기 우쇼 송자 쇼리 당고 디기 간데 디어 르고 디어 르고 띵닝 접 쇼부 디어 유디 서서 규제기 캐준데 마 디어 띠에도도 좀 봐 규제기 진단로 봐 디피베도 누가 그래 대치 디기 치중으로 봐 먼저 있나 진짜 난다 지기 그래 레밤 수제나 참어 지인배 건지 된거 봐 레밤 수리 치중 담만 더 여래 레밤 수 최수디 가자래 봄 쇼모 치스요 봐 샤널 쇼가 쇼 만날 뭐 찾는 뭐지 몸 쇼무치 몸 속은 시진 몸치 쇼무치 쇼부 천벽한 되지 만나도 사자 병이 있는 세계 배 차비 절로만 사지 얼와 뛰는 신을 지중 같이 그 두겹만다 지겹만 전화 다른 나다 그런 게 제나매 뉴유 때문에 받은 게 누구 놀러 손 얼와 그런 급들이 절로는 패도 있단 봐 나다 이나 개제군을 봐 절롱디 절롱구만 절롱 아니 누가 놀람 본시험은 진도스 그런 게 무슨 제송스 타인 또좀 맞아 있는 인지민지 지기 최초 타인디 나비 지구의 중로군만 하지 내도 개발지 그래서 대표배 아니 가려래 본시험은 치 시험은 치 시고 가래 나체만 열 차빈 나체만 대신 진동디 주주 지도 리미 CM 된대 진구 지중 차점 진동 차점이나 디소소소 들어보는 게 있대 지금 레밤 소득이 최종될래 다수 적으면도 따뜻 표백으로 추세만요 추세만서나 내 인도 능자를 봐 따뜻 내가 간다를 봐 랑안성 정상 되게 최종 최종 능자를 요말 들어보는 거 말 제가 디 교재를 능당스 비제 남바데 간자스 가자 이제 우주를 하고 탈을 때 민세기를 못 가르쳐도 디이나 교재를 능당스
1: 탄달행계가 센신베디니 편점미마 군협룽친리코 벽에룽친의 구지슈비 균투치치리체 편점시에트시비디시 탄다 회랑경조 나부송교디네키 심주부채마타 편점럽지채미 심주럽메럽에 겐뱀지시라네 벽에비닌 양나 나비직베고라 치티낭시유
0: 숨바디 가르선 심족 진단 시기로 봐 심족 진단데 또 망던 거 돈에 시기로 가든이나 내 참아 심족 진단 참아를 기스티 찍고 있나 아니 가든 비둘 찍고 여기 네 번 여말했어 말하니 거봐 여말했어 뒤 멘도 왕게 배차자 보이나 동황도 집에 시친다 단다 난된 거 추추 좀만 더 주나 로라 좀된 진로 신용고 여르스 동안 타니에 된자 지숨고 지지 때 피베 마차자 보이나 드럽증이 조선도 아니 차비 드면 카샤 놀롤 섬지다 송주기 게리 망보지 드는 거 알겠어 송주 간자 시켜라 하잖아 보다 세지 요르와 상게 세디 머리기 코자 군베 놀롤 비니지 돈요 비니디기 놀롤 때네 샌다 샌나 딕스 nyokta chiyo na buddha sidi sangya sikyo ba. Buddha sidi piyu gu to ne gan chi shor la jana chidi o bachi jumbu. Ta ta jang, kasha ta ta jang buddha. Tanya chi chu tanya chi tambo yuntu zamba cha tundop zangdo jiba yisi Beijing labda chimyo kigen chimo chi shen lingi sunyo. Kurangi chita nandan chulu gu go ge chi chu tanya gu go la jaywa sidi di mama tumba sangya chundan da gyagal di chokol gudu zamba toma. Geri gangi tohne sung yume de shimchun nandu zamba sung gyugu tohne de jene isi. Geri yung tohne chacha nale danda ganza tohne di fo toho sa di di jim me duwa. Fu tu sa di jim duwa. Tu sha ge tun zamba jin. Di yundu zamba mili su den su yune chi chu gu rinne gu nyondang. Di yundu zamba jiki nandan rinne di bel da yundu zamba gomcho yu ganja zi gyome di riba. Digi nolo tundu gangi yoriba sange zaya choba sa di sanga sa di gindu zaya choba. Buda la mi gui ba sa. Tā hāgū mārē, sāṁcī tā tīk zī lōchāng jīmē nā būtā sāl gā sī gā. Jē tāng, tāng yēn tōsū gāñchā sū jūmā jū tī shīb jīm gu rīn tāng, rīwā? Tīng wā rī kā sāng shā gu gī jirī tāng gu mā sā tī gī nō lō, tāng gu mā sā gu jūm zē gā rā jīn tā tā jī gī rā tāng shā bī nā, bī nī tī tāng gu nī tū zāng bā, bī nī tī ngō mīn tū jū mīn tū, tāng gu mā sā nyam tū tū sē shā jō rī, tāng gu mā sā. Gu tāng jū mī tū zāng bā, nāng tū yī lō tī tū zāng bā, gu gī jirī gu gō shē gu tū wā, ngā rī kī, gu rā nī sā rāng, di tundi na nyi barwa. Nyi ndu zamba ta, nga zu mingi da kurwa. Di na xin wama jiga bai zhungi jeba da, da xian dara meba yina. Ta kong zhe zhe, mingi da yinji mingi da kurwa. Da kwa, mingi ma dan jiga, mingi xian daga long zhengu ju nali gala kha kuxi da jeba rwa. Tumbe sung rwa, nga doi nong lo sung rwa. Mingi du tabar ma jan na jiten ta jiga mamba, yu dewa mamba sewa chung, gombe mingi du tabar na. Mingi yinji mingi da kurwa. Ta mingi kancha saru, nga langa sung zhe na, di jiga rinbe, nāpi tsāchī nōlō tōgō jītū tōngbā āni gugī jirūp tēngu māsā tāpiñi tē tā guāyā jūnzā kārā tēngu māsā tē pīsū tē lēpām sū mōñi bā kō tēngu ngōcēm rē gugī jirūp sā guāyā jūnzā kārā kūrāngi jōchā nāngdēn tsō tē gugī jirūp sē gāndu gās jē sō nye tē bēnchūng shimchū gu tīgī nōlō jē sōm tē tīgī nōlō bēyō tīgī kō tīgī shimchū jitāngā nāmbā tīngi nā rē jitā yendrā jirūs jē tā tīgī nōlō kārā tūmi yīgī nye dāngi kōr tsē dāndu dēne tūlīn zōmi dōngi kō pēchīn dēbdē shiāndāne mātōm dāndu māngbō jī shīgadu dī yīndū zāmbā kūrāngi shimchū gī rindhāng rūwa dī yīndū zāmbā bīnyīng dā rindhāng wā nā chāchā bī na rindhāng sōng zāng jī yīn jī mī jī tsāng gu gu shimchū gī rindhāng jīg gyū zē gī rindhāng rūwa dēne rīngwē gī rindhāng rīngwē gī rindhāng dī jīg tōmā jī shīng jī dū Ji xin zhe ne dabar lu ju ga su chi mo ching ge nambar ten zhe chi di chi ting gwa. Di yu du zangba tanda shim chung gu rindang wane cha xa lin na li di loka se gu wan jiru la gang ge tanda nga dang gu ne tu tam doma sa di ki gyab de yang zai jang yor ba. Zai jang nang yor, zai jang nang gub du du ane po dang la gang la gang o jiru la gang zhung yu se ten zhe tang yu ten zhe. Di yu du zangba jiru la gang chan dengye ge dozo di gato yume shimchuk rindang jeshi lukyu ge dete nolo ni niye meba dende misa jen dende nyingi yogo diri maza tatung wangi puyi na ma tanda jige jiru lakang yose padu zangpo gyugu du ane misa ge samba dende gyabu yin se dende lukyu yungo samba gyabu yin nga shu di durub utik na nyungu du pachin durub junyu josu nolo dende je tun yungu yogo nabi di nganzo durub junyu josu nolo digi nolo ge 제가 도중이나 심주그랜다 쇼침불 다 되네 파신이나 지게 냠소다 송접 신주니 농지 되게 배가르 저유 잠친 건 무슨 단다 되게 고기 니슈지 되게 동고의 변종 대이 그때도 더 샤샤 뒤 냠소 지도도 봐 담보 공복 코로나 때 잠친 공복 코로나 야 냠소 지도도 봐 되게 바탕기 싸워내 던제 되게 놀러 리친당 베레당 동단제요 말 Tati mei huay chung zangara, gup tu tu tiki yu ming yin na, yama na jita nye kol tanyang yin ka mei seke jabi yin na, lip shing le ta namsa tanga tu tu tsama pika yu bi yin na, namba kanja si mei. Nga zu jiki samshi jana enja ji chung mei nung sang tu. Ganya si jana nabi tozu li zhi ji tu zangba, gongchuk yo ma zhi, tsama tol te ba. Tiki nolo ji ma ban ma, khalam sa jana enja ji tuan an yun sang nga zu tokwa chi ka. Ji ma la cha cha na ri men dogo, yisu la cha cha ba yin na, Tāmbā ngā tā kīpsu tā yīsū chēmō tīndrā shēgō rā bā, bā chā chā na mūtī tā lā kīpū tā, sāngi nā mū lā chōng rō sā nā, 내나 친가스게 땅도 정말 좋았어요. 진짜 유연하면 지기다 리그웨이션 루크 또 된제 땡도 유연하면 하고 도는 얘기 된제 유스나다. 디 가상의 뒤지 통송 간사 디 총부 유효진 잡에 여기 이수 들고 준술 땅 까매기 찾아 셰바세지. 띵아 통해 당구이 아 가보시 부중. 띵이 나올라 이수 망고 치셔자. 드럽 가서 그 이수 그 용단데 전부 그것도 좀 물어봐. 빼자잖아. 이켄 오친스 그걸 봐 가지고 있나. 우치말라 있어. 우친 우친스. 이게 되게 최초의 약초들 봐. 우친 드미 삼버다서. 데네마 진베 자슈스에 된다. 창아를 렌진 말았어. 그럼 봐. 데네 때 이켄 때 그 숨세지다. 까디 디금만 그 지하 좀 가셔 놓으러 가고 배지 난도 산다. 가고 배지 된 시면도 주고 디 숭루 된 제도 좀 봐. 아니 가고 배세지 들로 주변에 조직 놓으러 준비된 데지. 숨세 숨바 느진세지 이긴 개보지. 그 콘서트 지셔베 얘기도 저 아니 미세게 랩 두시세 된다. 바사라 세 된다. 진짜 그 넘버 됩니다. 제가 또 저 있는 그 미세게 개죠. 농지편에 니셔베 단다 반만 가자 가시 저유 반마세리 최종 개별 같은 단 대등만 보던데 이게 봐. 또 좀 녹여 그 경쟁이 없지. 단다 대등만 보긴 내. 뭐만 있네. 토마스 파티아스디 먼저 단다 농지 걸릴 게 보이네. 농지 걸 바르고 잡아 제일 신에 단다 속에서 그 공각 종 나와도 유배 남게 쉬어서 이게 남게 종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직스고 되게 제일 신에 잠신 양쟁권 봐. 계제 신의 발제제 단단 안전 제야 돼 어디 대통령 뭐 루큐 뛰는 대상 봐 지금 빠르게 지고 있는 루지 대단 줘 봐 뛰는 미세 계체 뭐지 뛰는 신 또 다 지금 쉬고 있나 단단 뛰어 봐 속에 누가 말해 뛰 님의 제가 최대 제가 최대네 비님 뭐 전부 뛰던 말 제가 최대 비님 원에 찾아보 있나 비님 도저 놀러 가려래 할래고 해 지금 시가 뻔하세지 시가 뒤 등지 시가 뛰어줘 봐 빠르게 도주디 그들 왜 제동 시제 둔주 둔둔 전자지 빠르게 보니 시그도 쇼디 가라 야가가 로빈 가라 싱가 삼베제베 가이나 지그르시 대존 대단 냠도 돈도 가르 니거로 코르바마스지 니거 나저 코르기 바마스 제가 일라 디스거 봐 연다의 커먼스 장난기 간다 비니다 나비 대 심주 지금 하선 것도 변에 된자 둔 거로 했어 나 자주 체인 왕기 내다 야만 급대도 미리시엔 나기 디손다 도담 야구 중매는다 디그놀로 디지니 그도 디긴 제세요 중자가라잖아 도저 놀로 빈니 도저 죽잔 간된 거 알잖아 아니 벽에 이게 와이 이게 제 장난 수배 차기 빠르도 거에서지 이게 지겐데 빼버래 빠르 저겐지 알바 신반에 빠르적인데 아니 장난 그 수바도 수 인스 최대한 간사 원보를 지신 지지지 빼를 써야 된대요 어쨌든 까불을 지신 몸을 봐도 없어요. 그런 게 급도 되지 않는 것은 베이징 여러 연다도 쓰듯이 군수 뒤에서 사제도 시행도 봐. 대소인 또 좀 봐. 지금 미지진 배 미지 그 진에 때 배경 조야라 지금 예고하고 타양이 미지 아니 진에 제레다 지금 간제스 제외명 날에 나비 지구의 성능 문제 날에 반다 군수 때문에 되지. 그래서 뒤인도 좀 봐. 이건 자진다. 동일 자잖아 리유기 디둥겨래 소바송단 점어 된제 둥겨로 봐 이견을 찾아보니 날 단다 발토견을 찾아보니 있잖아 수비 속에 된제 디둥겨로 봐 아니 쇼군 찾았는데 단다 디 원기를 디다 두개 동가 최대 빈인기 때문에 둥겨로 봐 장난 동회 나자 뭐 찾지 나자디 그때도 지신제 나자디 그래 장난의 경비 나자지 인생겨 넘버 된제 디둥겨도 와 제가 빈닝의 진단, 제대로 좀 봐, 심주고 진단, 교재의 진단, 인원의 진단, 어떤 자리에 계주지, 시야 부분도 없어.

0: 대기 시리라 균은낭스 반낭기 카디
1: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0: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2: Sembo lingge, kwanliya lingge chu, pyo rangyongjo nabisungyub di neki simjubu chemata, penjong lopchimu simjub lome lobu genbem tishila ne, nabirikbe kwa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pöy changdang ge jokbe gya, chaji gunkip ju xin yu. Tema ce, chubi ji gui ni ri xin tugu chandu qinbata. Tangzang ki chuga la jokba mangcho gi kimdu chi ne, mangcho cu tongju zangma tongtu be ne tuan takju nundin tuba so. Cho kangsa jide ne, gyundu qinbu ju xin be, nagju saba si changza dang tu gingir ne yu. Jilu ni do ni shu zaji lu dawa geba ra. 지추 비징네 편종 파르키 뉴트 슝람 늑주네 양바젠 파르키 슝람 샤동 톱지 창염 서브 미시동 학점 신비 점링키 서브 토슈기 뉴트 슝람티 하산네 늑주 파라 땡아 추주 추 학점 고와네 타제 추주 숨나 늑주 조기 유베 늑주 디니 하사 띠와 제베 추주 숨키 벤저르 쿠드 규르 데심바라 치미더가 제로니 돈중니 로로 너추르 슝람 샤동 투베 람체 지리치 지학점레 메갸 랑코르 샤동 투베 샹타 총데 니슈 쟁레메 당가 촐진 접게 부초추 너주 짐주 조준러 피게 뉴르부 중심 청시 레몬 바르치나 제로니 돈 니슈 쟁아 로레거 너주 총게르 슝람 샤동 투베 람체 지리 치숨타 촐동 잠시네 샹타 총데 창마라 랑코르 샤동 투바타 신진 총주 치동 학점기 덤접기 캥베 람타 쿠토베 럼부 루규스 크르게 럼부 샤동 투베 레리 군 타르싱게 답디웨 짐줄라 데네 너주 깨감 유고타 쪼글레 튜레 군체 메바르 피게 중화타 똑치르 송데 망초기 용부 망도타 시주 상보 데네 뷔체 토웨 피게 뉴르부 중심예
1: 제로 니도 겸이 줄고 류진대 중립의 체뉴슈 신인 표기 서브 토슈 종대 천염 서브 미 아동 학점 신비 너주 총기를 총이 종대니 계급 록자 조의 캡콘 소주부터 제로 니도 겸이 줄고 류진대 중립의 체 송준인 니마 종대 쿠이숨타 조니기 신도 의외 서구토 록자 조준 레터 준이 조구 소부시 明月 para 中间用的女局长们落端出国内落东西前往提家堂送去索顶堂准新别的出入出国内落东西前往提家堂就行不堂接落你都要面女婿在俺落落能出入落西部落落成内落东西推送过来家的协助协助堂成中国西盘内能出落七十东听堂不特别落南头准备来七十东米都别落局别的就丢失落月把马车落体位也不接吧 타자 너주 쪽바 ngale mangwe kya kam tang ku ju chu che so chi lok che che ne ngwe ma num shu tang ji war te ne chue lin tang men ba si dab ki cho wa ju ti di cho wa ngo wei ren xin ki jun do qin bu chung yu shi leng shu tang wei shu sa wo che ni so ni ju zang me nam chang chang tang tu jun che mie ba ra ju tu ba li sa du jin kam ki meng xi song wa ma se ni ju zang me mang cho ki ba ba le gui di tu ne sa gong pie jie le gui di dong wei gui shu sa ba le ju di pe chang tang ki mang cho ki cho wa ra di ji ji wei nang qin xin yu shi 서구에 서범이 시동 계절 조주 선배 신사 총 차향 태림 총조로 규급 유미 최회장 김기갈의 주구 치마타 주 시작자도 등급 유지 사두 지둔 총습 조준 치링 태림 총조 퇴장업 중행아 창마라 추가를 치비 열군일을 출연 바라 조구에 초와 주지우시 다리 종라 천하 롱아체 주피 베징 림치 있겠나 망우 고로 통주르니 다 태조동의 숨게 땅에 주고 송종타 총결탕 총습기 초코된 소 존에 리더 준디 상탕 총대 주탕 총조자 탕 뉴스 접시 정종 총조 숨게 뉴스 접든 제기 사공 10으로 통주 장마 샤동 토바타 종례의 주비 주 초용의 기내 토바 접시 대신바라 치미 대치 너 주문시 지구 태 유미니니 약부 유미 파르키 비제 토의 피제 총입시 답디웨 팀주타 로리 최베 위나 티동키다다 추비기 펜바제기 비제토의 피제기 차와 첨부시 뒤니 조구도 초에 조바초로 순수 사바 개발 제시 배시외 진주당내 롱어 뒤주 튀응아 코르웨 로규기 첨지 개진이 방아라 체지기 롱아진 종합의 고속기 장람 사바라 교비 뒤디리 넉추 티외 제도 된비 팅럽진기 장람라 콤싱 첨부 교신 협시 생리에 공도 센터부터니 고주토 창당 양부로 칼럼 샤동 톱 쪽에 초와 양의 다다라 피시 괴베 배시외 진주당의 롱은 뒤주 튀어 송진 너주 총결 김멍시 뒤괴 피제기 꼴 년주십티시
2: 뒤도 살비 뒤규기 콤자 디네타
0: 지도 点点偏重给喷油디나세
2: 생교로 本对昆虫

콩네 민용대 민기 콩네 직중네 치게 되남 뜸발 제스 송배 지강 시부디 고든탄 니네 그거 덕전은 땜배 겁라 자와라야 이나 뭐이 이게 매바나 푸이 죄바 매바 교로 세송배 지강 디니기 고든골라야 이나 양아라 문제 난게 지금 원에 시에바 이나 문제 난다 능로 대세 견당 균로디 근데스 능기 유명 골라야 이나 모두 다 대세 슈브르와라 세부 슈브이나 죄바 지기 난라 양 키고 협조 정보 나로서 슈메바 이네 세지기 이기 텐돌라 아이 당디 슈규바 켈림바 인자 리젠 코메난라 샤베 베베나 얀제 얀제 말라 차체로 세알로 속발라 속발레 키구소기 양디 통에 메바 이네 세지기 이기 테다 테달라야 이나 양 아디 슈규바 인베 차네 문지타 대신 남버 봐라 대신 남버데 타이네 창매 킹세 능시 투미자 나라 야이나 이게 얼리걸리니 얼리세지 이소시 걸리 숨주 탐바오스 숨제 양니 시탕 세지기 이기니 숨주 탐바레스 안돌리 야이나 세세 팅딩이 고네 대나무로 봐라 대나무데 대장도 뭐체 안도 숨다그 제바 무디 천재 당 당한 능신기 구상 공견소기 제베 난레 투미 자외 난레야 시승어스 숭배 공바 능신 양니 시인바 켈린 켈린 제구어레 로라 나레 사무당네 시시 창제베 고네 숭바 인자 시시 숭나 시랑라 무지 체구게 메로성게 로라 틴데스 마코나 다 투미 자와나라 시스 송제 장기 제고에 그거버티 아 개아유나성 내도 디고라 야이나 정강의 부익이 양생의 송의 고등고라 야이나 대시의 슈두 망부 슈버이 로라 디딘 대양의 가두 체제 모두 슈금에 nga yang nga zi, yang xi zi zi, geja tinte zi xie du zane, geja di xie bu ti, nga yang nga la ngun zi qe gu ba, yang ma na yang xi la ngun zi qe gu ba, nga dun di, ta ju tup da yaw ma de, ruwa la, nga zo ka de si na, yang xi la ngun zi na nga zi, tinte zi de xie jung gu yaw de, yang nga la ngun zi na nga zi, tinte zi de xie jung gu yaw de zi, ga ji piu ge lung ting sen po po nam la, ngo de xu, ruwa la, ngo de xu, ngo de 슈바 규제 다 자지 피거는데 세바 보난게 영이 야랑은 응아랑은지 채나 야거도게 시랑은지 채나 야거도게 다 다시 제제 시베름 능이게 무지 치당다 다워지 축투바 제디로라 제장 디고로 야이나 탱앙에 비유 양생 외송에 걸로 모두 슈드자는 망부 슈자 디딘데양에 자도 제제 슈그데게메 다 단대 둘러 야이나 각제 내든도 카데스나 개디 양시를 캐림바 이나 네네 양제 마라 차 채로 세알로 속베 베지타 대가 능신 대강아도 롭중 신 지도자는 샤뉴베 베 베나 아빠 카차 세알로 속바 다가 능신기 망라 네시에 난 세알로 속베 베 로라 무이 양당 메덴바 이네 푸이 세지기 주바 라바 잠데베 베디리라 야이나 문진 컨데스 체가 데셰 컨데스 겸민기 내든디 로라 겸민 내든디 디이나 무디 칭지 소기 제베 낭네 숭베 셰메징 아주 추창나 베지 토바 탕 단대 주어디라 랭견 투그레스게 베나 나데 체나 로알라 나데 체나 공게 주어디라 미베 랭지 어 무디 칭진나네 근데 숭어도 베스나 뭐이 이게 메바나 푸이 주바 메바 교스 숭베 치강 디니기 다 댄제 코든고라 무디 칭진나네 셴미 근데 숭어도 베스나 뭐이 이게 로알라 기구서 얼리시메나 숭부데 얼리 시메나 스드나 시스 숭두자네 다 치미게 시스 때나무로 와라
때 남아래

제장 얼리 시부 메나 푸이 끌리 남 코네 주바 메발 굴데스 주바 때마 메발 굴두 그레스 우르알라 굴데스 따정부 띠디 자제 탐전하지 얘기 라디 자제 다 메발 교회 코드연디 금제 가르래 오나 근데지라 문지 시그래 디 코드연디 대시 겹주 여버지 대남 우르알라 오나 시치마데 그대 숨을 배스나 얼리 남나 떼베 주바 티니 메상워의 치료 수송남을 놔라 송남제 대야 송에게 모이 이게 매바나 푸이 주바 매바 교수 송바디 놔라 얼리남의 대배 주바 티니 메상워의 교의 인배 주디 나돌라야이나 대낭제로 놔라 얼리 대배 주바 티니 메상워의 교수 송바 송둠 송둠부디 전다디 가르르베스나 안탕보 얼리 대배 주바 티니 메상워의 교구를 숨으러와라 티니 세디 타정무 태지자 산냐다 냐정무 니다 니지자 나무데로와라 티니 세디 전다디 가르스나 멍융 태잠 임바 외수와 땜배 다지리 멍융 태잠 임바 외수와 땜배 다지리 제장 얼리 대배 주바 티니 메상워의 교구 세디 얼리 슈게 주바 강식 땡구베 리글라 고구구 예바디 마도 주바 유도 쪼라 미제 숭구 메바디 세부쇼부르와라 세부쇼부르 얼리 떼베 주바 지 인바 인나니 얼리 떼 양시부 강루 머슈나 주바 땡기 마르바라 주바 땡마레 얼리라 떼메그베 주바 지 인나니 얼리 머슈가 이네 저바 땡기즈와라 저바 땡기래 제장 뭐 이게 메바나 푸이 저바 메바 교수 숨바디 다 시도 대진 속에 공부 능신 슈나즈와라 공부 능신 슈나 얼리 떼베 저바 지 이나 얼리 떼 무이 인베 양시부 강롱시 머슈나 저바 땡기 메베 차네 문지탕 다가능신이 대시에 재난으로 와라 얼리 떼베 주바 티니 메창월 교수 순두 전에 얼리라 떼 마구에베 차네 주바 땜바 여바 뒤에 구구 여자 망치와라 무이 인베 양시부 머슈나 푸이 인베 세지

0: 공부 능신 내에 대 대세 슈퍼인라 무디 팀지기 공부 딘 능신 무디 당 대세 체내 나래 때나 야고 슈퍼지 누섬게 로라 좀데 가르레스나 팀삼보데 로라 듄데 양시 임바 장기제 남제 sungi sungi la wa de yang yang ala ngunji che je de she ge gue tin de ni da nga de che na sung do kha bu ma de sam ge ni ne ni a li la de be ju ba tin ni me sang wa yu si de she che ba yin ne tön la ge zu ke yung yo ma de ro la ge zu ke yung yo ma de la yin yi gi tön ji nu ba yin yi gi nu ba pyu yi na la yang me na 매도 미루어 임베 영이기 진단 텐조에 말에 채나 마냥 바 체제 원투구 요래에 섬게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심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0: 在今天呢，品种六百千亩，接近七亩啊，七零多几来年，培养大队一百个了，七零那些级别，谁能优秀？嗯，矿老学院听说呢，俺招了伢人呢，某一个没办呢，不一个没办，就是送别，七刚第二了伢人呢，开办上山了伢，家庭聚集。

가르베스나 푸이 임베 걸리 숨주 탐바 텐줄레 영이 슈탕 머슈 치다르 임베 이네스과베 영이 슈탕 머슈 치다르 임베 이네세기 깨지디 가르시고 알수나 영이디 예네 디그레 메네 디그레 개침부딘데 개마레 세그 튼다디르베스나 튼다디 마르발라 디께제디 튼다데 카레스나 진주 주유기 민시 이기 테라 영이 슈바 탐머슈베 남바 치다르 이네 룽세야게 튼다데 와라 제장 푸이 인베 걸리 숨주 탐바 텐조레 영이 슈 탐머슈 치다르 인바 이네 진주 이기 주부 강롱슈 머슈나 Tengi ngozam denbe mingtang, tei kebar denbe cikyang se tuki maresi. Da sung nangje jingne ke cheshe di, jinju gi yigi keji rengxin, jinju gi yigi penu di, nganzola denang marila, nina ni pyoge dadu nangla ya ina, tengi ngozam denbe mingji dugu gu yunne, yigi tuma dugu gu yueba. Voilà, c'est pour suivre une jinjuk yigi jubu kangshi shukje ming jubu gi yuebe ji keju di le dene ji keju di hongla ngodu shubbe po yigi teda namla yang jubar jeba menani ming tang cikang se menu si sungbe cikang di sungge dene ngadol ya denang voilà Chikang dike sum ten chupe jila yang mu tu je dinde sumbo de zawa na la. Mingzi sewa mena ni tenam jebar migyo ro su sum je tamen chikang dingi di ngandole ya ina tenang zebar wala. Chikang dingi ge da ngandole ya ina tenda kare dembar besi na di gopgi mingzi sesh duwa la. 第一个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名字的
딩상 아주 민담 민세디레 야이나 개인한게 민치세디 주야제 폐주당제 민지스 베스 예베 된다 때문에 집에서는 디니 자원인의 말에 제단 민칙세 민탕 칙스 불게 나는 야이나 니터대 인자 니가 그 민칙세디 민탕 칙세기 민디니니 뒤제 땜바지르 담랑제 마도지기 개인왕 민칙세디 민치세디 주야교지 말에 로알라 말에 오나 지금 니니게 안돌라 야이나 고든 가리 라지 땜바르베스나 듄데야이나 모두 슈트버 능신 머시 부이 텐조 세지 이그레 세지 이그 인바 이네 진조 이그 주부 강시 머슈버 이네니 된이 오담 땜베 민탕 다가 능신게 대이 개발 땜베 치장 루투구 요마레 로라 요마레 민탕 치장 세 모투버 이네 로라 전남 주벌 미교로스 숭제 주벌 저번에 대회장 두두구 매배 균대기 들어와디 나둘라 떼는 거로 와라 공항 모두 시베 지금 디게라 야이나 거봐 독천에 땜바스 숨버로 와라 거봐 독천에 땜바스 숨버데 남배 터네 근데 땜버데 베스나 지금에나 양면나 지금어중나 지수장 매바탕 지수장 두두구 매배 탑람 긴데라 땜제 다 고바 독촌나 댐베 튼다디게 떼낭 제브르와라 고바 독촌나 댐바스 숭베 민장 갑장디 댄자디 양마나 코든디 가르르베스나 고소 취시세지 나도 고조 고소 취시세디 가르르스나 제자 고바 닝구 제와 디시르야이나 고소 취시세브르와라 다낭한테 로종 슈신 유베 다들이베 땡주 디제제디 카르베스나 베지 이기 조아 땡바디 땡주 디게
제자로 와라.

이기 좋았던 바에 땡지 디게 주제디 르발라 따오나 고바디 카르르베스나 고바디 주제 난두 임베 이기 좋아디 약보 시엠바 체제 쪼라기 랑돌라 망바 마몽바 체디 다 고바르발라 고바디레 고바디 나도 다들 리벌 롭중 체 고바고도 카르스나 다 고바디 주제 난두 디게 이기 조아덴베 제제 난두 디게 야고 심바 체제 쪽라기 랑돌로 망고 체디 리버디 고바데데 그래서 출신하네 고바데데 와라 타이네 민타 치강 세모통나 주바니 대회장 두터 요마레 주바 두투그 메바 이나 다 이기 조아덴베 덴지 디에 두투기 요마르발라 디모두나 제제 난두 당 이기 조아 심바 체베 고바디에 두터 요마르발라 체자 고바 도전에 템바스 첸장디 수급의 융진 당 갑장디 리젠디 나랑에 조카르스나 자와라 고바 도초네 템베급라 숭베 모이기 메바나 푸이 제바 메바 교스 숭베 치강 디닐라 야이나 양실 켈링게 다 무디 칭지소기 공부 능신 문지 체바이나 근데 문지 난국 유명이 꼴라 모두 다 这些 슈퍼인 모두 친지기 공백원의 슈퍼인은 내 듄래야이나 자제 부게 룽딘 세바보 남라 모두 슈슨바 능신 모두 친지 남라 근데 송부터 배스나 모이 이기소 알리 시부 메나 푸이 끌리 남 코네 주바 메발 굴때 알리라 떼베 주바 진이 메상와 굴스 송부터 콩라양에 투 장백 깨지 둥부 디게니 무디 칭진나네 숭베 셴미 디게 네투 장제 치머 지신 자제 비거 룽진 셈버보 남라 모두 슈베인 디부메나 푸이 끌릴 코네 주바 메벌 교대 알리나마 떼베 주바 티니 미상월 교스 딘데 셴미 디 숭버제 셴미 디 숭제 대야 숭베 다 모이 이기 메바 나 푸이 주바 메바 교스 숭버디 다 알릴 떼베 주바 치니지 미상월 교구 예베 튼다디 나돌 떼바데 발라 떼바데 알릴 떼베 주바 티니 미상월 교스에 디에 알리 슈제 주든 강식 点五个月呗，这个了，可五个月吧，嘛多，就把月都交了，每节送个麦把地，算不是完了，看来我这学不赢。二里对呗，就把这赢了呢，二里对杨西部康西没熊了，就把点给买的。二里了对玫瑰呗，就把这赢了呢，二里没熊不赢呢，就把点给。日巴拉，就把点把日巴拉。车上没一个买把拿，不一就把买把又是送不的。但目的亲自说给，广播能行，我都学不赢了呢。我打我顶点这个呀，可苦苦要日巴拉。行，你在地上了，等你出去吃干。不一天到那么样，就把这把没那里，明堂七江三美女，明镜三万没那里，全他们就把米酒罗是送白七江的姐给过来，俺家就配个农村三伯伯那么了，我这汤这些都对着学不来，你真吃没那么呀？俺因为道教呢，点白难得汤，他可能性格，点句第二张白过吧，写不少给过了，找我了送白，提纲第一的双子姐姐，我这汤这些修筑预备，家就配个农村三伯伯那个，最多都三拿到那。

0: 간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는 부터 샴라다원에 까망에 생규년제 쇼인 사르게베 링네당 유고르부네 시도와 제발시나 젤링이동 야미 니슈 저주를 로대토 게나게 총미 치제도 유고라 교육의 매대 통제로 숨지 수없이 차주 숨지마티 로콩메 퇴총불리 거로 통제로 지차 듄게 파라탕 파르제 야장아 차 시생유부시 제제게니 톰라 땅돔 지겹주의 용자 체비의 정실 내용은 봐라 젤링이동 야미 니슈 저주를 로대토 퇴래 사르베 킬레기 균의 균두 표와탕 미수 취미 켜공수 켈레 사르바 치죽지 차주 심부티 퇴총불리 야자 구창아 파르엽시 망주 거주 자샤 공배 동외 러정의 차르괴 니드 용자 치부타 망주 거주 주기 년자 갱송단 겐진 협수수와 말라 친부 주 준교로 군대 다니엔 젤링의 동안 양민 숨줄로 립급 년자탕 덥치 뇌지 중치 춘중지에게 등락 망주 거주 말라 준교로 피해림 사바용화 제규임시 중국 속주의당 뉴주 냠초기 치제뒤 니 용자 치부를 신나 진짜 뒤에 중국 거주 전장 가정 업주차 숨심어티 다오 공무당 또나 가제창 레고차 지기 토로 친입시 총수와 거주 레전에서 대비 토로 친년 도수의당 사제 거주 레교 교고 판을 교부 조신 입시 내려로 뒤토 연용 총부라 당도 문천비 장샤당 전주기 권리 시입시를 넘루 라다르 튼규 지비 치둔 차주 비워당 십시의 前年 뒤에 시주 저도 숨지라 심부당 저도 초동 주계 수업주에다 리지 책임시 지계기 이자 숨동 업자라 매바 수업함 수업주의 교교로 군대 당유친 제유의 시슝당 참바 업중어지당 공지체디 내용기 지교로 총부라 조경 제교로 체비 강내 카 세유시 예가 면주 겐주 주기 니시콩 젤로니동 로니 젤로니동 자미 니슈 장가 로파르기 예급기 시제 면주 겐주 기 면제 민슈기 제외 정시 용자 치부시 젤로니동 로라 팅탕보로 버준 제비 면주 겐주 민슈 용자 치부니 다바르기 로 니슈 장가 이진 면주 겐주 민슈 난게 면제기 장보로 테리 책동 앞게 숨주 수왕니 젤로니동 자미 니슈 장가 로파르기 면제지 숨동 니경 업중 숨바라 망로 친엽시 伊人给垂丁部长宣布阿红爹爹的今年二月伊人发誓的阿地拉黑的重建的巴托的前边囊邻居队别在地解决别伊人垂丁部当前进行约了业界列地与当前解决别年伊人给美食了破别内期内区起着了提炸起居银协决度阿门亲自部下炸表了行呢 明儿啊,
3: 霍尔木兹措嘎都出现小东切创别规地铁全面切行约了。创嘎给开了偏多久了生皮切约接他。全面了跟家事别查具人每天把切约连线切度。一得里修得一群年国追切忙为年个的秘籍。四边了拉达的切别探长托他们军进切得没把书给了切马浪巴拉丁。四边西兄弟一得里预告了让给个不多中切约的西皮切约切不查切不谈。 吃得不提，这次给你呢，这都个别菜，对你怕了，拉杂吃亏不是。你对平江那个亚的隐形列，现在参与公司观众阿拉卡汤波，拉萨空格的业绩，那么他与货币一周没到七月业绩，那么他都交外团呢，平江民间给团结，越南呢业绩的切磋突破，中国有些。 姐姐给你给其中让教中给吕姐真做各处批不谈成牛美丽给水军吕姐真做各处别目的波罗谈那边那么长你给真多的就这些促进卡给四个大马谈我给大马三个大马姐团也不是天南目的波罗那么长给促进卡给江口的卡索给真多的冷路界别腾多的给真多的规定前面
2: 听人说这么多咋查过去不去那就重点给他们操过了这样过了我操过了也个他们这个安康不查不谈老个重点给他们操过谈下次重点给他们操过了这个安你不查吧你这重点给他们操过谈全部重点给他们操过了这个安送不查去你对那次重点给其中中端创作做不谈天天让中给其中中端贴过去创作他们的一边观念那次重点给其中中端贴给团结人民币给团长三百来百寸图
3: 创作做不贴，其中中端开了个彻底满脸堂，让从满脸马路进来，那是中间的其中中端判断主角的曾主席跟宋图军不是，性格那么错，听的刚满年十九年的徐差。

0: 타 카르키냠 규르타 규규 띵키 양다소 냔규 동디엔 지직 게베 드무 디나샹 지직 야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규 디나슈 르양키 규르쿠 디나세
1: Sangam

Thank you.

0: 谈的你, 비진키 추즈조께 딱다시.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개 룽치 이.
0: 자웨 파양 튼팅문. 튼팅문.
3: 시베 낭세 뜨든철. 뜨든철.
0: 디문 멤버 케버이.
2: 멤버 케버이.
3: 렉베 칸상. 디너준.
0: 한들 힘게네 생구수베 린첸디니
3: 펜종 롱티닌티 리공 대게 롱팅키 데타로지 태동 리첸 태동 파낭 맨캉 시브티시 파낭 맨캉 시브티시
4: 파낭 맨캉 제리 체리 메강 키기 루심 디탕러 디네 토고르쇼 파나멘캉 멤버상부용 악상
5: 다리 윙에 대야 저튼 소디 다 집에 시에네 깨고 띵인
6: 어 저르디 다리 청로 내린 청로 내스는 먼저 커균기
7: 빠뜨리니 들어 소아 리베기 수균기 아 믹스에 기체 욕주스 다 낭드는 가셔지다 되네
8: 이 가봐 저디 다 로제 내기 딱 주스 다다 로제 내도 망부유상 안저기 고르스 작잠스
4: 롱키 침불라 구르웨 닝덤키 르모 레젠 디규네 구니 디디 탕탕 용왈뮤
9: 살로쿠베 디산디 니머르라 좀같이 간신이게 소원아 루무드이다 용예리
10: 뽕바유 깨바유 라바유
9: 깡바유
10: 좀같이
4: 한다 기랑키 신시버디니 변종 롱친 년치 리콩 벽에 롱친키 팔낭면강 시비 디탕루지 리생이

0: Nedida Tugu in a Korea Shube, that said that Julam Niki Ginki that Neri de Lungorival. Tonanzu, Neri condition a letter and Niki said, and Julam Nida Katheta Medu Zamba, Nibatu that Tugu in Tune, that's headed on Tumbe, said Juban Lancia, Kesim Sirati Ramzilla. This lesson, a genius of good Nedi, Danganzu Miman, Wachige, Bangi Chu, you met the King and Union Martwell. The genius of good Nevaya, Bangi de Chun Labu, you became Tenti Harinal.
1: The Chitan Chashas on the genius of good Nedi Pover in a Bangi Nangi Mangu Yubin Tisha. That the country is not the Bangi said, the Miss Supu Kangi, Trupsha Shishu Shiba.
0: Jessel,
1: not interesting to some, but the Bangi Naza, Mashiko, Naki, Judy, so seen the shoes and PMC, any D. Do I don't jeep against some truck, Juma Tindeshiba, and Tindes on the Luki. That tongue may wrong are rich as your war. This runs a meme of Chichi and Macha, Yuchi, Chichi, and the tongue mati, Chakitale Shunja, Lusung, doing the Annet Chishaba, Nang, to no particulars of Lukun, the Kipje, and so well, no Junshu, and Tindeshuns and Shiruki, that Neto Tizuli, Jungla, or Rabata, Carisina, Papi Nango, and never the Jurchi. That Tinsan catches Mazone. Mehdi Shajang Shebra,
0: Leji,
1: and Banning Gone, Gandhi Park, Papa Yong, then Nazaka Yong Tabut in the
0: store. Ting is a good Ned Yong being the Kirangi Nego, Nubat Han, Nedi Kazi, Girl of your Ramzilla. This lesson, that thing is a good Neddy when a church have another Mima Ochi get to you in a tatsu, that no suit, his arm kit, and we said to your Marbamzilla. Chesan Jing is the gooky, Neddy Ella Yingi Neda, Harry Majida, that you can do an anjiting do, Suri Lane. Dagje khar che bi ne yang kran li ya a jing is gu ne di po yu me kin tu yu min qing wo zhe na zhe na la
1: na se ta din ne da sha sha sun na da tin zhe zhe lu me ji zhe qi xin de zhe wa sta ke ge gu ji zhe jiao de xin ber ba ta ta zan nan ge zui zhe de tin zan ge ge ba chang mu xi li la ba chang du chang jian xi ge ge bu ne ge sa tin zhe mang bu yo ru wa
0: ne
1: zhe tin zhe zhe xia an tin ne se lang am xin gom la te ba s ta zhu go to te bu lam xin lam xin ta khala sa go ya tin zhe an ne gom te bu s ka kam je ta Link is at the Huxembo, Tungu, you pretend to say. In a cutting sound, Mitsu Dishi got water, come the Tundu Zamba, Shuran Tumba, and that come Kiko, Mumba Massive Chair. I think I chew Mambo that in some
0: Tungsin, that's all
1: the Yoruba, Jay Jam and the Tungu, that in Jam Mambo Tungsuna. Honey, damn, not that the Kazi Chang at the top of Yuvina, and I got the mountain, Tandu Tuju, you think to say.
0: Nessie,
1: honey, Tando Kenan or the wrong arrow, that trot in the king. I told him that Namu Kashi, Chiba Navisur, and a cowat in the Yoruba.
0: Kitty Kurban,
1: what in the Amazon, that can a wrong arrow in the tray, and a catchy gamba. And he is Katonki don Shindo in a letit shimba, shakamba. That trash you at in the trash you was in the trap pig Yoruba,
0: Nessie,
1: Tindish, and Nichi chasing Gilupas to them, but the Lugu Mituba, the Betty Yang, Nijan Yet, Dunitomat in the Redo, and a papa la Satru Langa. And Papa Satru Lange, Cotrid on the Zamba Macha,
0: and Jiji,
1: and I'm just going to chasha sona. Can see never tinted less sona. Honey, you did that the chunky, Machi dancy, tie a kitchen for the
0: shack.
1: Miss Tita is in Sabaco, Kissy Torchina, and name with the young lady stop their drudua.
0: Leshi,
1: Kissy, and never want to see Nelly Susula, then Neta tinted shuns on and Megan Lam Sanchin, the Dutch Chico at the Jerisha.
0: Miss Sam,
1: she can't chuck and Machi dancy the carisna. Cot don't do that, to see she should nick to the dash to
0: one. Miss Sam,
1: Kissy, don't do that. Some the tack.
0: Listen, 양민간 알로 테제 다제 딘제 나이스발 타든도 다 키랑기 귤이야 파메 귤이야 다 네시 테리 유비네 티웨 양다 네다 딘제 튠두 니바도 이랑게 능 추마나야 잡암질라 티웨 양다는 조 미카지 다 싱간 알로 창아 양 스다제 능 마르발 양난 조 튀균 로지리 나야 기다 류비 다제 나야데 오늘 개심 지라르발 다 키랑 류비 다제 디 로지리 나미네 다 창아 잡마세 티밍기 다 차시타 류비 나로 기다 네시 카르 유비네 제 균도 데다 이네 但你是咋不问清楚？见面就那样，那里却看似几天里呀？但偏到你真是没着身边是吧？你知道？那是那是，当然说帮那里那里看明仗嘛，我虽然有什么了，但因你提前给他就是早儿就别今年十月帮那些的，我真肯真是为难了。
1: 他今年十月帮那些的，他帮那些的忙着哇，他他妈他那不今年十月，他你那年没学了吧的？ ねせれせんじゃらねせ。たなぞちにすぐねばとぎんとけむそりやそんけちごやたなけめぬばたぜやんちごやたんだみきでたそまんぶちたぜちごでしたたごみげそうどわん。たいねれちにすぐねばやばねでちゅんらぶゆべたけにゃにゅにゅじどわん。ちにすぐねばつぐねしゅびなたやばねでにゅでぶゆやきぎゅんせんぞでかじしなん。ていきゅんせんぞかじすなたちにすぐなぜてねばてらぽちてつゅじんぶち。
0: 아니 제다다질 양세 당한 조다제 남래야 기란다 너소다 처소 대자 매베 긴키 다야 대능 추 쇼야기 년가 유자 다 니발도 디텔이야 토나나야 지르샤르 도암질라 레슬레세 다 진이 서구 네베 추응원에 차샤비 나다 티밍 힐라니에 네망부 포리스 다 콘 슈브람질라 다 예라키 네 딘제 아 중라부용야 다다 괴라부용야 야멘다다 네보 네베 마부용야기 규겐조 디카리날
1: 다 지당 차샤소나
0: ジニーサグナゼティゾーティ、ソンタンジェバインザーニ、ナムギュ、メンジョキュレムナロレヒンドソカワティンジェシン、ソングヨルワ。ダティガンラ、ダ、ジニーサグネティナジェギュンジョンブチンジェ、アネイエラケキャバ、ジュバタテゾランラニケネシュチェ、ガンラツェワタ、アネチャツガワ、チャツェニュバニャムジェントソンワ、チェジアネチャンギュマトバソケキンチェ、パパラマソエタ、タイエラジンバタコンバソナタキャングムカウティンジェバ。アネタナナナゼジブシャドゥザンバ、イエラカンバソンティンジェナザ、マンボシヨングドア、アラパドゥダ、ジニーサグナゼティナジェギュンジョンブチンベイナ、ケベニュバレキュンチグドア。ん、ネセ。ケゼケメニュバレキュンチェベイナタ、
1: ん、てんぐそれね、けめにばたちしてたんば、にょそんせてとるどわ。けぜてとるしなにちゅるんけなてて。あやつ、ん、らやき、やじすごこととるじるばんじら。レスレス、たなずじにすぐねばいな、らにんけねまんこち、らやにんぐいてつば、たちゃんがきてんせてちゅんじやわしやでけちむしらんじゃ。あ、じにすぐねぽべねばつうんごねちゃしゃびなだというばばすじゅらんてしらんゆうじゃるべんじら。てくんせんかりなん。
0: 다진이 사군에 대해 빵내서 알았지 나제 두주 정부 친지 아니 빡빈 강기다 강아지기 당제 쇼르와 아니 토르 친지 아니 빡빈 빡빈 부가 강가 아니 가제 롱단 집에 베겐 손 입안남 대라도 좀 하도 없지 따고 딱딱딱딱 장내수 조토고 말이지 빡빈 딘제 손자 아니 빡빈 딘두 폐쇄 축성 존재 다 배워 당체 축바 세바스 쇼르와 딘제기 님의 흉자 아니 내달라야 다 도마 빡빠라 사주 랑야기 내다 딘제 원베르샤
1: 嗯，那是那些，但今年十月那期，半年的，他推出人不清桑，看上去长得了呀，存在要么特别是吧？唔是啦，他长眼期，他电车的，看上去他把被不给拿钱，就得搞出来是吧？今年人不是他龙车别给了捐钱，就他龙车别给叔叔，他让那说的啦，叔这么多被捡起的，这个刚刚那嘴巴被电了呀，我用过是吧？第一电了呀，撇不得很粗吧，塞不缩，但里面存在，今年十月那破天错了，那他推出把不收入来呀，给能取的。
2: 양스팅고리즈밤질라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Yes,

0: 유배시고 방네니 너구 유매디 그런 게 오티스나로나
1: 다티 진이 사고 내가 임배이나 다야 땡키제 다티 방네 자지게 너그레 다 시토 마레
0: 네세
1: 다티 카레스나 다 네데 토메 다 나자티 미소보다 나제 토메 네가라 다 네바 랑게 오니 신네레 세주 방마 투 예고 치토베체 다 멘베 오니 신네레 멘주 예고 중제 창하게 당체디 춘진 예고 셰손 손나 아니 진이 사고 빠네 자 마레 슈고 길다니엘레 도 망체와 진공고 토부티르시레도 와
0: 네세
1: 진자 멘주 뒤도티 시야다 균튼디 시야디 게셈시라르샤
0: 네스 레셈질라 다 진이 사고 나비치 공원에 차차비네 양나 졸랑에 네딘제 창미네 키랑게 다 춘진 토비야다 원고 토비야지리 말 다 진이 사고 네 유베슈고 키랑리아 갸지캬 방네 디포 유베다 갸지캬 민네 지포 유베 디땡기 멘자 키랑게 다 진이 사고 네 유베 미치 공원에 차차비네 르메추 유네 Gwinjangze chuya zhwaal. Ta ti minki dang na zhumen shu tinze nangu yuwin nele Gwinjangze na ya. Ya minka jige sumet ri nimi chik chu, ya nimi ni zi ma chub chu. Ya dine nimi sumzi chu, dine ma chub chu tinze nangu duwel.
1: Ta ya... Kasa gore, ta nimbu shi chan minyo zi tukshigi. Ta men nima ni zi tang, ani hun su su na la changa ta ya ki di kare.
0: Yo che di yor bal.
1: Di nyo che, di zi ma mar shi ma ta, an yang xia xia kala kanga lu. Hey, yeah, I didn't talk to you, but he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0: Mendi kombe suji, ta mendi pen to koma
1: riwa. Je kwa ilai suji chi chi, an shugo pen to ya mendo. Ta di, tingzang, diri cha, kashi topu shugo ta jini sabu, na changa danzi ki topu shugo cha wen, ta di karma shiorwa, di topu shugo cha wen na. Ani nganzu chilo ta, pome ni sungri shi chi menju chene le yagudu.
0: Nese,
1: mjila. Ta tome nega te, topu shugo cha suna ko, nyanga cabu yorwa. Ti nyaga te, ani jame tangji macha, an tine kali kali, pome ku tang, jame kali kali, ta kanda rimji, nyung nyung tang je pang sam sha tin je yung du ga
0: ne se mi la
1: to bu cha cha da po me tang ma tang yo ma re jam me ran la ma to po me la khu ma re su du ga da te tin je shi ma sha da ku ni sung je chen ne le
0: me ju ya
1: ki ju ji du
0: ne se le se mi la ne se mi la da te ya le cha ro ji ge tin je su sha da pe me chue bi ne jing se gu ne di gyo gu su tu ru be da gyo gu cha gi tu ru be tin je ji chi nan sha
1: lo se da ti ri je jing se gu ne shi ti Ha koche, da tome ne kamne, che kemi che ma tam che pome tamba ina, an shi tang lo chik lak tsidwa me tang che, an nyembo peti tsamcho shi togdo.
0: Nese, da kemi ten che chunyo mebi ina.
1: Zhe, zhe, kemi che chunyo mebi che, pome rangi tangbo ne kamne, pome chubi ina, an pome lo chik lak tsidwa tang su menju yago che, se ju tu su yago tsim chebi ina, che tang lo chik lak tsidwa nyembo tsamcho shi togya ten che, zhe, zhe. Da ya kemi chokta tangyo ina, di tsikali kagaduwa. Da ina le pome ki su su zida kichu yorwa. Pome ki ta naza ti zhu rik telela, mikse ki kichu denba tenri chirisha. Ta jingi sabu naza ti tangyo pingsu tu zamba. Ani shilu ki ngu nishina, ta mizu shik men tangya ki ta tanda. Tiri go mento zi, ta menren, ta shu menren ki kong ju yorwa. Mizu shik men saya ki tenri chirisha. Ta ina pome ki men tangji, lo
0: nyingsum,
1: ta duxu le lo nyingsum ta
0: Yubitin这些这些。嗯，类似类似，同学呢，下面也俺们接下来跟着学习了呀。当然呢，就，嗯，第一步的话，今年是归期半年的，既然当我们过去啊，给特别的，我就是那种呢了。
1: 当，听这些，那在看这些呢嘞，当我们过去啊，给钱不是吧？
0: 这些了。
1: 那在第马用过的，我们过去，他们那到底来要个钱要嘛的？
0: 这些了。
1: 那在云南那里送药的，那龙年你准备打的棒送药吧？俺就在南京俺就。
0: 谁呢？就那么呢？是，家里呢？嘞，做人不积极，俺呢？那在家里呢？没用起啊的，开心不是些？嗯，今年是个半年的了吧？他当当就写信不的。这些了。
1: 你我家里写过是那的，嗯，你没经过那些呢？他你没是那？他今年是过那在哪样没有经过那些为呢？他今年是过那在让老外跟那个最近的做，帮人家过去过吧？俺呢也没那认不得呀，得开心不是些？那些。他开始那件事呢？他那件事呢？他今年是过那在登记，又把他名就写写他那那在的哪样哪位给录取又把停这些呢？俺呢，他听上对着吧？空档期啊，那差给俺是。
0: 嗯，存在呢。存在期啊，
1: 得开心不是些？
0: 那些。
1: 俺呢，对呢，你不用天天等下去，俺呢接了下是那俺就那么有作业做的，那么就接啊，他出去啊，他出钱了，这些是吧？嗯 나자도 봐 쉬르 된 토거 봐 안 진짜 생활자 다 바쁘 바쁘 보가 나자 망보 일단 태조 마트야 그 니바 요리 스타 페멘키 스나베 트리딘 제리 봐 주시야 아니 넘주 시간도 주빠치야 요리 주빠치 자제 지시시야 진짜 다 배겐다 진짜 바삐야 지야다 주 디지시야 진짜 요르와 진짜 시야 넘주나야다 추치야 제제 레세 당 안주 남주 돌아오는 시에네
0: 다 심베다 배다 다 랑중기 규제 수베다 조 디르샤 직 마르베 둘로 틴트 그미야 다 카르스나 디 마구세 김즈 조 카르스나 직 제베 차유베 그 둘로 틴트 콤바이나 디시 그 두가다 음 고미소 다 미츠 소 친구 카르스 리보마 츠베 눈 츠 틴트 틴트 아니 사브라 마차 제제 쇼타 마셰 그르바 아 코마셰 두 잠바 마티 쳬르 쳬르 시 아니 디간나 탄다 치니 사군나 디 유타 마소야 소카고 소카요 레세 티즈 간니 인지민이 서서 지고야 시리샤 아니 됐어 나자티 유베나 뒤도 맨주 지야 아니 계속 내시 본주 침비 소르 달라니 그네 진짜 소소 용기 삼고 도나 인지민지 맨간 신제 딱시야다 팅사 지조가 시우 요리다 나 디셔당 토부 도시기 아니 안주 총배 뭐 예 토부 유자 맨디 땅니 저기스 안 아예 땅배 있으니 근데 용구도 가 아 진짜 신 딱다 대미도 다 지실 간게 랑신 저기 딱다 질 아니 뭐 차유네서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다 키랑게 세리 텐리야 토난 칸난 구민디 모티 키랑게 직손로난라
1: 나세다 세리 군 샤샤 존나다 디레도가 카레 나 제르드 다 조르바
0: 제실
1: 디네 징그르다 주리 디조 다 창아 네제 시샤선나 디 주리 디조 망차나 디 네니 소르 치도 제잔 주리 디조레 디조 춘진치야 다 조다 조십 소르바
0: 제제
1: 조십 디조 디조 춘진치야 다 아니 줄람나 샤샤선나 수포페데 대부시고 진리 대야멘치
0: 조자름
1: 조자름 부시야 되게 심으리도
0: 헤셈지라 공무총 차조 신유사 공게 진이스군 내부지기 문에 차샤비나 다키나 제다 주치 리디 용수 준진 치우레 직경사 요마레스 컨디션샬
1: 다디 진제스 리샤다 군 주레디 망차나 진이사군 내지디 유자 느규 땡기 리샤
0: 레셀
1: 레베트 빵바이나야 코트브지기 수보다 추추지 거르와
0: 제제
1: 부유잔 베드제는 이 용금인도
0: 네셀
1: 상당 안주 남균 네벌 두스클럽 두잔바 당에나 샤다 체드소 야고세 아니 저거 제가 계속 나니 간데 드르티 소스 디데스 럽기 유
0: 네셀
1: 두치나나 코 드르기 산두기 로테 캄바셰
0: 네셀
1: 이네데 나자데레 육심부터 그 말뇌비시지 디지야가도 제는 베드가베나 아니 르르제 마신 나가주 남균이 니마직 제 마신 에스메티우 메르소 산예트 인소 진데 용구도가
0: 네셀
1: 진짜 베드가샤 난 네벨이야 간제나고레 마지우소체 아니 산두글로티 휴심보이자 야 딱따라 대민도
0: 네슬레셈
1: 진짜 베드가고야 마샤 베드가규민도
0: 네슬레스 레슬레셈 진짜야나 줄비나로라 디체기 근데 정말베 추추디 고르발 레슬레스
1: 저거 제가 기억하자면 다 가운데 소수 로킹이야 소수 원바스야 소수 한 줄에 디지세나 그 초주대 디지충 산두게 로데 킹
0: 정말이 균도 축신 보면 친바
1: 디지세바 되게 균도 죽음인
0: 거 세차제
1: 추주 제가 신다 칼라 세차제 추주 제가 신제 조자체 문화만 됐다 조자 렘바스는 다 만족해 조자 렘바스는 가지르 시고 있는 스그르바 조자 렘바스 됐잖아 바다 문화만 됐어 문화만 됐지
0: Let's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나무초 샴라다원에 까망에 생규년제 쇼인 사르게베 징네당 유고르부네 시도와 제발하시나 젤링이동 야미 니슈 저주를 로대토 게나게 총미 치제도 유고라 교육의 매디엔 통지로 숨지 수없이 차주 숨지마티 로콩메 투이 총불리에 고로 통지로 지차 듀인게 파라탕 파르제 야장아 차 시승이 없이 제제게니 총라 단돔 지겹주의 용자 체비에 정실 영원 봐라 젤링이동 야미 니슈 저주를 로대토 튜엔레 사르베 킬레기 균유 균두 표와탕 미수 취미 켜공수 켈레 사르바 치죽지 차주 심바티 뒤 총불리에 야자 구창 아파리 없이 망주 거주 자샤 공배 동외 러정의 차르괴 니드 용자 치부타 망주 거주 주기 년자 갱송단 겐진 협수수와 말라 친부 주 준교로 군대 다니엔 젤링의 동안 양민 숨주로 립급 년자탕 덥치 뇌지 중치 춘중지에게 등장 망주 거주 말라 준교로 피해림 사바용화 제규임시 중국 속주의당 뉴주 냠초기 치제뒤 니 용자 치부를 신나 진짜 뒤에 중국 거주 전장 가정 업주차 숨심한테 다와 공무당 또나 가제창 레고차 지게 토로 친입시 총수와 거주 레전에서 대비 토로 친년 도수의당 사제 거주 레교 교고 판을 겨부 조신 입시 내려로 뒤도 연용 총부라 단도 문천비 장샤당 전주기 권리 십시를 넘루 라다르 튼규 지비 치둔 차주 비워당 십시를 前年 뒤에 시주 저도 숨지라 심부당 저도 초동 주계 수업주에다 리지 책임시 지계기 익자 숨동 업자라 매바 수업함 수업주의 교교로 군대 당유친 제유의 시슝당 참바 업중어지당 공지체디 연용기 지교로 총부라 조경 제교로 체비 강내 카 세유시 耶格面具根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据 이런 파르세르 나디 라히르데 총게르 바르토르 제베낭 링규드베 제디 제유베 이런 트레딩비 딱제 제신유라 게지 레디 딱제 제제베니 이런 게메스라 포베 뇌치 니취 치조라 티자 제규인시 제도 아멘 친지비 세자 벼르시나 명아라 호르무지 초가도 주세 샤르동치 초비 규디티 최메 치신유라 초가게 켈라 편도 교라 섬시 제유제타 최메라 균자시비 차주지 메든바 제균니시 제도 이달리 휴대 균네 곽주의 지망외 년가르미기 시멘라 라다르 제비에 탄잠토 담준진 제더 메바수 교로 키에 말랑바라디 스벤시슌키 이달리 유고르와 랑기급도 종원체 교로 십시르 제규 협자 제부탄 제답티 제치 게니네 제도 고비에 체 뒤니 바라 라다르 제규인 부시 니디 편정 로가 야르 잉싱리에 젠제 체유 공시 군좀 아라 카 당보 라사 공가라 게지 남타규 호비 이조 메도 체위 게지 남타도 저외 토니 편정 민지게 튼체 게나니 게지레 체존 토바 중국 옆세 제제 게니게 치조 랑교종게 류제 젠조 급주시바타 정유 미리게 수균 류제 젠조 급주비 무디 보로타 나비 남자 니게 젠도로 주지디 속중카게 서게 담마타 뇌게 담마 상게 담마지에 튀엽시 대낭 무디 보르 남자게 속중카게 꺥코로 까르소하게 젠도로 럼루 제비 턴도르게 젠도로 귀디 체면 뒤에니 숨 젠도로 자 자고 제비규 나주 총결게 팀이 척바라 장고로 나 창마라 얘가 톰니 자가 안 당부 잡아타 로가 총결게 팀이 척바타 라서 총결게 팀이 척바라 자가 안 입어 잡아 닝지 총결게 팀이 척바타 참도 총결게 팀이 척바라 자가 안 숨바라 예 니디 라자 총결게 치조 총된 총조 주부타 되네 랑종게 치조 총된 협고게 총조 타마디 인병년에 라자 총결게 치조 총된 피게 튕규로 냠비게 튕잠 사바라 레버천투 총조 주부티 치조 총된 켈리게 처지 마네타 녀종 마네 마로 지니 라자 총결게 치조 총된 판류 주교로 정주게 견송 투규임바시 생겨넘소 땡디 까망년 성규년제 휴차
3: 아카 좀 가시가 좀 세.
4: 동네 비운이 다 뜬마다
5: 이제 이만 세자.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6: 기랑 뜬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 지지 지지지.
2: 디카르니.
0: 헤니.
2: 배정 롱치 년치 레공. 배게 롱치 이.

0: ngoje doling ge thwa ne thi gi gyu phang om
1: sim dam lo bu jue ne mi che gi do ling
0: thi re pi rang xie lu gyu gi gen chi
1: mi che di do sa chung gi deng gyu ji ri cha dam gi chi wa di ne sen pe nian tu ji
0: ta da ke gi sa gu chu bie li zhe di ni ngoje doling xie bie chu gyu doling li zhe shi
2: Central Kamsan, Tiring, and Su, or Che, Jolin, Lizena, Pipe, Gunjuni, and Su, Chopuningba, Genki Lata, Gen Jeslaji.
3: Central Lingye Gun Kamsan, Fukan Tepsalens of Gikila Yin, Yanga, Moje Jolin, Lizena, Tamada, Yuchung, Bagabchung, Latasiana.
4: Lingye Gun Kamsan, Kuban, Jackson Bosman, Lukan, Jessri, Yanga, the Moje Jolin, and Lolia, Namusuda, Changeshun, Gabishachung.
2: 아니 부지육한가 부위네자 룹충 부위네자 머린다 토린 룹징기 부위네자 던돌레 롭치메 부위네자 상물로 딱 가서가네 로용제 나리아 데데베가 봐. 어, 다 공산사 데리도 좀 뭐 가르도 쓰는 보고다 파무스네자 다 김다 다경신네스네자 튜정부 신념도야 좋아 개고야 뒤주시 리브 봐. 빌리도 좀 뭐 단지 도난제 친구 동아 갤라히나니 시교 아, 양지면은 다 공산시합이 뒤주 야구 총수 쇼안란 공치니의 체제 체시 야구 체제 대섭 좀 피계섭 좀 대체고 피계체고 체 야망구 구이지 하시동아 양지면은 다 야구 총수 공산시합이 다 있는 흘러 인다 다 쟤면 쟤시 니에시 다 개개 쇼 말이 체제 야 쇼신다지 좋아 능수제 동아
4: 다다라 내리시야 다디 근데 쇼래 마시 지 다 부동원의 쇼비는 로종 제스드스네 양지 강스지대 지 능슈 여러바 다 된데 인데 파맹원에 있는 군산 도시아다가 알레 부고야 지다 제고자다 림바치 지 꾸디 나야데 가르충고 그랬는데 김당원에 지 부주 지 류심 얘기 대단다 지 된데레 디스 토난난 게 옆에 능수 지 좋아 다야 김다 카징원의 쇼비는 답 로종 시리즈네 답베디 yose na yose di ta che gris che che ane namimsha yunde ne ta pe satawa ne sabazan bado pe tu lobchon pe tu huda che te ta ajan cha tene sanju le yaan chik sabchon tene re taa nashin khungsan du se du ine yaan chik sabchon rabda rinpachi le pospa chik taan chidu sene ta yaan di chik puru yaan karso re chik ta mi luisim ni ki nubi le che yudu sene kari yaan pe te doktri de masu na kyaol ma kyo che ya ki tinte chi yungu duwa sana ta tinte yindu sene chik nganzu yungu ne ta karso re shi ze ta kimda ki kuinlu yi ne ta tu chik tizu tol tal hai yo ma re putu ki tu nam zi chik kansi zi yabu chungro che na gungu yo ra ba ta wengya yaan chik nguyo chowa ne shewe na nganzu chik ku karso re ta mis nye ti ta 소소 직 내가 가르쳐위네 탁주 가르쳐위네 조조르데 소소소 직다 린당 다와세 저르바 기다 저 시부 두고도 안 지상 안 남겨지 생각도 간나 로리아 생각 강에 유니 부두티 베니에 기 파마졸링에 개부질 낸데서 양양 이제 쉬고 있지 안 좀 미스니야디야 린당 다와세 데즈돌 데즈 공부 쉬고 있어 다 가르스나 지금 하나서 직 직된디가 초제다 손에 스니야디야 고래 직 닝부지다 닝부도 문제 요야리야 아니 차게 잡다르면서 좀 고도가 다 벤자선 전에 닝부 가려서는 머지민 민멘자래 전에 닝부 민자시 아이어바 다연은 하나 좀 미패바 진용문의 셰비네 딱직 메스디나로직 조난다 디기스니 다 요고도 다디 지마 지마 나간가 부베데 레가라 지체스나 응아베데 디기다 조나 요친세데 디에 지금도 니르니르 초안나로 디기 구그레스네 부올레 다라르 니르니르 초안나로 디즈 조난다 디 구그레마시 라 지마 슬라베네 디디 따다 데기면도스 다 지산 딘데 디기세 고 셈부 초난지레디 남자 균두네 고도 공사가도 대회 고구리 좋아 지산 쪼만 좀 미유도 맞은 쪼도 선에게 닝부르데 디기지 다디 주야래야 다 차겐 하셔지요래 다 차겐 야 민멘자 차겐 민라 셔르데레 지 만주 지 생감 대당 도난 진예 증문에 셔나 지금 아주 선에게 가서로 닝부디 디기 있으냐디 운에 영야래야 차겐 안 방고 루심 얘기 되다 니부디 롭중 아니 숨버디 다 미게임이 차샤 아니 김장 때니 지조 좋아서 또 수요래 다 차겐 되게 너로네 찍 배차잖아 롭존 소지 야 던제 오다 띠 유저다 다 디톨 저런 뻬띠 같이 갈래 좀 있네 뻬 두루 때 보다 디톤에 맞추네 되니 얘네 결에 삼제 샤다 네 결에 뻬띠 개개 맹교 차다 띠 러야 슉치잖아 부구 삼르 너로다 롭존 오저 좀 베케스다 디스 저그리 땅아 문에 나 밤에 저 와장 문제 디체 돈이 들으셨음서 제제 찍 땡저도 무슨 디스레이 다이네 롭존스니에티 고 카르소르데 남시 교환하시고 교주한 녀가 가서 소순데 경험인데 연구리 양치 에 랍도 디날 오즈르 주메 야 랍도 신다지 레드스네 양치 라네 경험들 마부 유즈네 양치 마켈 레야 녀가 여바 근데 가서 뱃데 부루디 소수 삼네 토는 땅아 개개치 맹교지레샤 섬선데니 게나리 김다레 찍드즈 어 라사가르 길레 뜨다니스 부고도 안데 러즈선바 다 부고 남자 근데네 라브데나로 뉴슈 요리 다지 공산다 타나 찍 되진데 그 판빙자 좀데 강에 찍 딘데 러즈선네 부주 간레 오네 찍 고 가소리야 뉴슈 테바르데 레야게 다 간존네데 지기요 말데 네 용구도 안다 지소 그진 단다와
3: 초이 토네 디루링 소아이 우시 디나세 쓰미기 센터 디센터 듄초스 구웨 꾸미이 파네키기 센신베디니 편초롱칭니 틴레코 펴게롱칭기 응어체 조린시베 초드 조린리 센시 공선 시도 전바 김달의 공선이랜다 저도 가서 부글을 봐. 아니 딘제 인도 전바 녜슨블다 간주 판매 최시 띵구를 이내래 인지 민지기 부구디 최시 나로라 냠쇼 치르주는 야오시 위원 말씀길 지 판매 간글로 당분에 쇠 마셉제 다리 이야산을 한 대조르다 파게 조르다스 말럽제 부글에 깨지치제 랑 가르

0: 진도여스 언제 전에 예선불러 더 부근 거네 전에 뭐네 공사 예선기 한도 게라 송분은 시다 망부지 로정 제승 거 아마다 네 총배 부고 찍 파게 가사디 수슈 진짜 주기 아니 라레 저그레 스도스당네 예선불러 쳐스 개요 말이 가이스 부고 딩원에 파게 레스는 쟁그르베 직선의 쟁그리 직선의 게라 가줄름네레미라 년도여 말일 언제 송자 찍네니 밤에 두즈 쳐라리 부고 두즈 쳐라리 안 수수다 무다 알레 아장자 쳐라 주고요 봐 부고 계지 체다 보고 냠쇼 체디 개침부리셨음 그 찍내니 컨디션으로 보고 미라레다 공사를 직 마뇨바 소소소소 엉 딩아레스 요기 세싱아 제네레 기부르시온서리 딩아레 진이 초부들이셨음 삼삼시라 언니네니 보고 간주 단다 롭총리 부조간리 부춘주리시엄을 콘주 춘주네다 딘제직 그래 곰시지자선 제마 소소 챔부차선네레지 그러로 다한다 소소 진이 초부들 소소 아 치토부치 딘제기직 부글에 간다 직시 룰에서 모두
1: 단데 길하게다 내가 개침부지 순수 내친들 당이라 다음 공산비 도시에도 좀 뭐 부구다 김당원에 신은 운에 다 징줄레스리 양예스게 여러봐 암 부고야 계지 멍구 추르사디 다 디엘리브다 양제샤 로체 만저에 부고야 공산당 철고다 낭전대에서 정민도 성빙에서 야면 만저스 제국이 있으면서 대차시하는 게라 부고 춘추도 좀 내시는데 단데 부고 춘추수도 좀 뭐 디르동아 부주역한 전에 부고 로니의 체근에 로가 추 은대지래 요마르바 대유도 좀 뭐 패치 공산선대 세도 좀 보다 롭디나게 지금 가르쳐도 사야디 저래 개침부 아이 삼사를 채 말해야 된 아니 가르쳐도 선다 뭐라 지 금시를 시자야 최초 언제 지르라 최초 언제 지르라 아니 안테네가 출로를 잼자가 레스 친산제 안탄도레 수수수수 굴로 권야 선데 수수수수 으스 친지 주야 선제 저 치슈도 가르쳐도 선 니에 대한 게라 로제디 부고야
2: 다다라
1: 벌써 김다이네자 능미네자 지요라만 다경치네디 모라리아 덴자이 촌난디 제투야디 아마랑게디 촌난 중야디
2: 다다다다
1: 오 덴제면 조섬서스도
2: 나리사 벤차산 단다 공기란 숨는 신지 보주칸 소지인비네 에 지산에서는 조직 얘기 잔르비아다 당나신 학교다다 디자인이네 말이 조조르디다 부구랑 정신 랭기기 부구야 차나서 드셔줘 되면은 하우치스에 어디 컨테이너 어디 컨테이너 선 최선 딘주 토알레타도 공기랑 숨는 지 부구야 지 덴자토로 숨겨 이제 여배 토네 아니 부구랑 그 차난 디줄이야 지 강고 맞지 없지 되는 사실 딘주 좀 린 지용 로스 도다나 제비나 디스도 부주간 부수 진짜 잘 아직 지야 좀 제무치야 지 디줄이야 람상 직다 노르기 디 덴저디 매베 토네 미란랑 크레 직 다 싱비팅 미게 아란주 체베네다 군시 남시스 버 싱비팅 문에 야직 돈여야 지어라다 데가 그 마카도 것도 마 직 돈을 주제 와 아잔자 미지 야 니가 연교 된들 직이야 라고 주면 딜이야 고용에게 직 숨겨 디 제어라 디마도 직 람상 디치도메다 디치요마다 디치 피치세디 숙치잖아 부랑기 참난 디졸이야 강고 쉽지 되게 봐. 어, 띵에 계속 지금 해부터 띵에 지금 해 되려고 좀. 근데 강고도 탭 잖아. 즉 보고 담다대 소야 주는 세줘 봐. 디멍시디 춘주군에 띵고도 와. 전 담다 지난 숨난 신이 오늘 소소소 즉 제야 돈에 꾸며다 해야 돼. 봐. 아니 보고 즉 소소 규리야 즉 땡주 소경 지야다. 또난리야 돈이 쉽지 있게 남산 땡비 최상 요즘 파메랑 간 파 생기 비간 좋아 미랑간에 샤비나 에는 가게 쉽스티르바
0: 다 그라 딘제르샤르다야 신다진 게 원에 시비나 안주 탄데 송무든지 다 파마 카셰 있는 다 부불 따와지 공산유민 체시간가 수여차도 알 에이 내가 파마 카셰 있는 야 있다 간다 체시고르 민돌 지 부구도스 나라샤제 아니 소스 카바징네레 야만 카타 한다 부글 체시제 메 카바데 제 데그도 알 세상 딘제 그 값수 양문에 지 부글 체시 개개 맵시 이제 도스 다와직 샤넬레 아니 문에 부금이 촐라 드레제 카인스나다 부고 나 도스야나 다리 계속 간걸로 카바데 이제 데그로 봐 한 딜레 양 견지 그레샤스 무도 봐
1: 원 지샬 다 뒤르는데 진리 사르 바겔라 다 탄데는데도 과 다 한다 기란리아 부고 예배시고 기란게 다 한다 부고디 Labda Drube Tuzu Dina Lola, Riba, Betty Horda 대야 배디 님도 대로 치아산 배디 제기 로스 템부시 구구도와 당 안한스 겔라 로럽 듄주 다 대바이 게 부구도 중원에 세는 응원 주제 간주 파모 녜산 바바 칼레 하브스라 마리스 비 부구다다가 루츠다 차르 문에리 是吧? 총세드바 부구도주 인비는 공산샤다 코란즈 총세 부구도주 루루 체제 님도야 추계가 치 님도 신계나 잼자가 산데 유기르바기라 안주 총계나 대교다 레군나 대교 부 인비네레 단단 안주 헤슬룹진 게블로기 추지어리드드
0: 네
1: 추기부저리 디자리아다 공산디나로랑아 팀은 숨레 주세야라지요리 능규제리워마르 카체가 주거래서는 부구수루 루 체제 추계가
0: 네
1: 단제스체 밤에 아니 추계사 아메 용고 아 아메 수네 대대와 용마다 단대 근처 차도서는 파문 초래 딱 부대 다 경신에 서울바 진짜는 파문 인기 말을 보라 몰라 솜라 아니라 카리네 니스라 배디 부고야 시부지 중국이 디 탑시민도 중국도 좀 뭐 수수 튀추 수수 수구뉴쇼 수수 삼캄뉴쇼 창물어디나로를 개고거다
0: 지라
1: 나 공산나로래야 다 문에리 차고르 친예도 졸래 문에 고른 가지고 두문기 수구야가나 생비문에 가산에 랍자주도 부디 야게 마수랑 주체 갈래 다가랑셔다 공산제 되래 닌제 부디 개블럴 배트 고르 님도 대제 이제스 다디 갈래 하고 제리셔야게
2: 라지 다 벤저는 안 주냐마이나 직 부망 보이기래 두슬려셔데 다 가세 원의 생에 다 가세 그와 직 소소를 담을 님이 좀 뒤에 직 갈한상 직 당내 지역이 불러지 열이 그와 가슴에다 디 한길 딱 봤음 겹치니 파마지 요 말와
1: 파멜레 레디나 주마리
2: 주마르와
1: 직 근데스 내 수연데 유빈내레 녜 파차난데스 녜 암라 암라가 암라게 지지 제주 송유제 로침으로 한주발라게 진예 보면 노보 진짜 최선에 빠라가 용고산세랑 좀 아무라게 우즈라다 괜한데 제는 겨 맞다 보고 스네디 잼즈도 좀 보안 좀 미겜 좋아요 맞다 산데다고 나니 대시다 자세 직전 네 뒤댐 차고 이기라
2: 예
1: 김로리아 랑고 아스하세지 다이네 진짜기 박차스도 겨
2: 나지마
1: 나지 단데 김달 행게 닝제 가리 이내래 다 대님도 님슈 치고
2: 나지마 나지 문에 전에 망체지 보고 찍래 맹겨다 아니 지우네 지 부구 직 그 구유 날로래야 다지 딘디기 너버디 대상기 냠아 부구다 도베는 가르지네 껴요
0: 그래서
2: 수수 정송 너버다 직디 주에 가르지네 디제도 안 다디 인주전에 다지 반행원에 임네 다지 심제다 될려요 딘데 인주전에 직 수직 직 부구리야 직 숨겹 제하다 안 꾸는데도 야고 싶으시래 답게 직 잠정 제 부구들 두마 돈야 엔지 강도 지도 비지 부구 직 생기 조건 강도 좋아. 또 근데 인도선이야. 딜레 양직 에 대차비네. 양견지 동안 가서 부구랑 그직 소소 강백한 소소 란투야 네버티 로젤 야르마다 챕지 소뇨 마투
1: 마투에서 제
2: 엔 다나시 야 카진이 단다 공기라 숨나시 뜻들루진 찔루시
0: 제가
2: 파마트와 직 경과 조이나 좀 네모네도 다 근데 한수도 봐 지 땅은 주자를 근데 룬디나가 배냐들이 같이 엣뱅엘 뱃데 루짐 질르제 근데 부에 딱지 딱 가서 다 그도 주니 지 발랏 무슨 디스칼 간다 차세스네 딱 해라 근데 저래 이제 안 주자를 근데 룬디나가 근데 배냐들이 요래 지산 딱지 메드 무슨 지 태도 차산에 되는 주 깔래 하고 열어 봐 세상은 주마종은 주라 레브난시 직디주 직 세전부지 용야세 개심부래도 다 딜레야 단 공기라 개송수 최시스니 뭐네 다 시부지 개심부래샤 아장장 안주다 최시 아다 최시스 맞아 형 말에 최시스 누구 말했어 근데 아니 최시스 야스야도 누구 말해 내 최시 매버다 최시 여버잖아 최시 여버디 야가도 마 다살레 최시 소베 규림 날로 단다 길라서 부음랑게 캄다 매버지 봐 되면서부터 가래 유명 가래 진도 유명 랑게 가래 제도스레 가래 제도스만 직두주 직 최시 소야게 규림 디날 부군 예보여 최소 규림 다랑게 부글이야 직 27야 탁주치야 직두주 망부지 도할이야 소용 도도와 제산미 창마 제시순 조마래 이내야 애야 콜 직무에 내줄 시베 교 땅에 땅에 지기 봐 땅에 도스티 때대서는 부부심에 등산 부부 다시 부부를 될 삼로 디나로 미데 바랄 직 전주치야 디네 삼로 도와 이제 애야 김단나로 네 부대 TV 프로그램 지금 아주 개진 주인나 사야서 딘데르지 비게 침부 미션을 찍 라드도 무슨 제야지 배데 제제 수수야 문에 부들이야 또나 그저 진례도 부글이야 찍 소야 주는 가리 소견 제도도 봐 소야 주는 수 부스니에 대해서 찍 된다 20채야 찍 된다 닥쳐지야 전에 된 닥쳐지 찍 된다 이게 주는 남규 라드는 알로는 다 괜찮게 제제를 부여하리 안직 루제글 없는 소든데 여드니 찍지 니니 소야 주는 부망부여리 용구마로 그래서 계속 김상 없는 나로네 라바도 공사가 되게 임배 있는 즉 된수토할래 뒤즈 슈니 개부구도 와 된대도 김자를 한게 남자게 되는 로브전 즉 재매도선 야면은 즉 삽좀 이라 망보진래 토게 야면은 즉
1: 토게 하자리 다카
2: 어 세상 된대 구즈는 야 벤조 돈에 양가셔서 어 예쁘어요 삽좀 돈 되게 담빈다 예쁘지지 마마 티빈스 예쁘고를래 왜 미스트루도 안 같이냐 멤버스니 드레스 부유냐
1: 지디스 미사디 정신나 레모체사디
2: 라라 라라 직 레모체리 덴두체리
1: 어 들어와다야 라
2: 마시미 롭존다 직 딘데도 덴두주는 야보로와 세상 딘데 땅안 주미 드린데야 디디다 녹 딘데도 지금 맞으리 안주 지속감 딘데기다 에 안주 리미 페브리 직 소소소 다나 돈조 딘데 용고아리 딘데도 랭롱데 마운스 제베네 직상무 고양부터네 네 지즈 촌용리아 고 팬도 용야르 지마시기 고 노베 용야 케요 마지라 셴마시기 양한 주치 딘데도 랭롱데 시라 마제비나 어 디도 시제딘데 직 로존 치고 우두 섬상게 딘데 이게 소소소니아 직 고도세야 디 뉴뉴차 아니 어다디 직 로존 슬랩스나 또디 랍자리 양한수 김다 에 직 조부고 조아다 디즈토라야 아니 부부 봐서 계속 재밌어. 롭션 한다는 건 저 안에 이제 내 매봐. 먼저 개체 돈.
0: 혹시
2: 뒤 순년 망부도 내 근데 간나는 게 부부 생각 강에다 직 뒤서 제대 파마리 아파지다. 가서 개경 삼자 들린 쇼 말을 했는데 아니 안서 김달에 디스 저도 지난주 남자 군대네. 아니 직 나다는 로 토레 디디디 나고 위스르스. 당연히 리네요 말아. 아니 싱 말아. 엔토 게라키라고 코치 콜롭스 야프캬브로치 콜롭스 야프캬브로치 이제 슈이다티 팔롭스기가 찍고 깨지 말이 김상롭스니 되는 파셰 구거든요 부그 깨지 마우치 추네 구도 안 남자 되네 근데 제가 강글로 안쪽 갬버리 부그 하고 마스 파 부그 탄 부그 쨈모 가르치 부그 가르자 강가 김다 다 제샤비나 엔 부울 조나스니 Летуя, ты как-то хабуши в чай дуа.
1: Жи-жи.
3: Чуши чикла, самцу на цою. Тонгли мабу, куя, саму чун.
4: Джолин на дене, ло кеки. Джолин ги тоне, дюн лам син. Дигани, пенчон лун чин нен чин леку, пеке лун чин ги, моче джолин сиде, чокдю джолин ли цен жи.

0: kunzu leben na bet chup tsar de du zane che zang de de bu so so so ta wa yori so so ji za tyen yori che zang de de du zane nge ma su ju na shi ji je lam zang be de pa me pa bu gu tsap che je mang bu ji tak ju che ya che che tu ya zo wa che bin pe ji ngwe ne zu ga ka le ka bu de ani de le dog de de bu gu pa ma lo chu kun zin jang ye de mang bu yu do kunzu nge ji sam zu li ya 年过过了没多， 30岁过了几个没多，我感觉是 that same
1: days啊，嗯，俺弟弟对呢，俺老弟弟都是嘛，弟弟不听这，但老弟弟他，突然老弟弟不听这，其他爸妈打，他今年老开了，今年才弄苦油面炸干白，忙不起端的，没东西吃，给我煮全部端的，端起来之外，忙些吃呗，嗯，他爸妈打不会包肉给煮啊煮吧，那是。
0: 그래도 전부 아니 다른 정도 침을 했었는데 수수함 먹고 지제 다다라 그래서 최선 된대 인도선에 다 된대 걸랑 안주 부르미 자가 될라는 그 바이 용구래 봐. 아니 빛디 지 좀 쳐서 니도 다 셰셰 고래원에 교당도 잡이 있네. 다들 흉마리. 아니 막 안 수준 계신 정도에 연단 규배들이 유사. 더 수고라.
1: 你给了俺子穷丢人，我俺子不就打给给了咱，给了怪肉呢。你打了，这个丢人。他顶上的心大人，就咱顶这印度人，他顶上俺子路也就金大我呢，当不了的卡里尔斯拉维呢。他先生他乐过呀，就是第一次乐过多的，真不是吧？俺怕没人过，俺看了年过嘞，别谁都没过，俺就不乐过，是不是？顶这个的底子真不的底子嘛，乐过多是吧？
0: 电做生活定呢，过强制过年啷个印度人呢？所以说，不住的待不久不穷，如果钱呢，三年印度人呢，第一次俺嘞，这俺得说些呢，的，这都也是这三个。但怎么乐事的话是呢，不过的，他这，既然不热的嘞，你没啥没啥个，打算住待着嘞，就是，天热多嘞，他热呀的，是吧？是吧？这，他的年岁的呢，但是就那些生怕拿了过年，搞了抗战拆差说呢。
2: 그러니까你你都能比起来几个嘛，对吧？像咱个出马兄出来是年年第一次不过春节过的呢，姐姐，不过什么时候下呀？给顾客这样，天做两季，三年个年呀，俺成都几多个？马达萨来三年多呢，三十几啊，俺来是吧？你刚刚让他听是嘞，早年呢，你不要嘛嘞，是吧？他现在三年六个是六个多，他本车先停上去了，贵，这是不是？
0: 배세도맨스터디베이크 挺对，这个弄不着的，这都是那从永久是吧？然后就让个技术用起来，也麻了吧？对，就是呢，但，那咋的出去的？他没让哪个马当家，谁不当兵呢？第一名现在说这个呢嘛的，是吧？像这样子，人家当兵，自己留下呢，但他们感觉都，他给了百岁嘛，百岁，他们父母人家受不了了，什么这个是他百岁嘛，那是，俺这说。
1: 다디
0: 당내
1: 是吧?
0: 근데 디즈는 가장 난 오늘 눈치 간 나는 근데 이 발아 아무나 니유 나 제지면 또 다디 보고도 티어 말다 보니 코티 매지 요마 코 깨지지 마시고 또 가르스나 코 엔 베티 제마든지 티인스 다디 베티 자원이네 용도 요 말 다디 키란 게 알레 근데 제제 네 직 콜리아디 밤 매브소야 다 직 디즈토리아 Lossu gap tuusir esin. Nga di gap tuusir marjaas shui. Yine nga di tuwaal nga nyi paazu Lusengdaan luri jodaar piki samzi tsu nyan Dile nga wensam ki samshi da jik tisu shi. Ani yan jik samshaa rab dinde paa jik shaya da jik tisu yungguri dile. Nga zu semgaan luri suri zane 파 준돔 지야다 세세다도 롭수 겹세야 돼 말이 들어 봐. 그 비기 아직 에 가서 아직 지구다 저 봐. 안직 당년다 삼시다 지 뒤주 예배던에 메랑심기 딱 강에 생고 두베드 드려 메시 메랑 아직 미식군 주전 디다노다 게는 안 줄래 뭐 자원이네 말이스. 딴에 베드다 쿠란 얘기지 강대소시 추수인이소시
2: 됐는데
0: 진짜 에
2: 오늘 전에 아 단도송야 베디나로 단제스 녀삼 고도 김다게 따디야 타직도 강고 자주 봐 미차샤는 부부자 수시 잠만 줬어야 소가 좀 치긴 있어야 따디 개블로리아 정이 김다 정이 수수 따와 숨기 슈킨 유베마체 안수 베디 지소용 그지 여러 봐다
0: 지소용
2: 사치디다 사치디 미

0: 베시딘 레제 다와 주바탕 락다르키 롭종 롭스 캬제 띵섭 다와 시그레라 튜럽 사르베 교부 램프로 야고 쥐베 꾸티 캐진 시캬리
1: 차샤 털꾸이기 각자니 밀르토유 레체베 봉카키 추세 토멘키 벽이 차샤 카 피게기 펜제 띵키 치기유 튜럽 사르바탕 양람 사르바 튠친 시르미부탕 조두 시르슈게디 장경종 등위 급주베 창좀 최초 팅주베 토 띵키 체베 미체링겐카 튠큐 체발 타르토네 주나 첩세기 냠세 틱토부타 준탄치와 주수 상와제기 레치베 봉카지르 디네 각주가세타 무주랑다 치고
0: 락삼 남다타 주자 겐트 쿠르페바 제기 창제 토에 레치베 봉카 주바라 당토 첩세티 로가라 셈가르 체디 삼르 카조 디엔토 동구 또된 유르밍아 시진핑기 튜럽 사르비에 종구 체주기 지조링루기 공바르데네 루지 심기 체바타 대난 뒤비에 체력당 튠비에 직된 다와타 뜨뜻마와 콩두 후르다 취발체디 첩시기 다르샤주뉴타 첩시기 코도세뉴 첩시기 락다르치뉴제 사미제바라 체르도와타 땡키니기 탁주링신기 튜닝라 고아띵섭림바 땅라학삼남다체비 첩시기 시규 랑도왕 쉰다르동와 송종니 레둔카키 토다바르숨투 켜바제체디 근지쟁주기 튠진시리 군디동외 편쟁외라데니 응바타 땅주양키 탭지규지 치마치신 락다르 튕기 제베 십제 자주라 유로와 체규
1: 학삼남타타 주상숑창 겐치 쿠르페브제기 장체토의 레치베 봉카주 경체발 卷탄了新年 레치베 规矩타 레지了新年 顶초체베 미能规矩기 敦초세부주구 习近平起 당주경기 공부 롭종라다 丁섭치부타 퇴러살베 당주경기 지랑차타 퇴러살베 당기 增초람초 락다르 튕규체바 퇴러살베 레치 체부상부 체시타 미리서쿠이키 레치베 미세시 체우세이키 랑차 퇴규체바 준탄了新年 레치베 规矩타 레지了新年 顶조체베 초둔댄부주바 제체디 신댄버 경진주냐제기 두구이챔부실 군대딘디동구 주윤이댄타 초시 참게 숭창 최퇴제 타용체디 교주러 탐진타 피게르 군디 典林给林姐 치케비 레치버 딤주체구이바타 림카 구치챙카 균퇴리 딤석지체디 피총신댄버 지두기 사토르시초네 레주레두용알치구
0: 학삼 남다타 주장숭창 겐트쿠르피바제기 장제토의 레지베 봉카 조경체바라 주장키 타제 댄송체디 수상 주상키 칩시 쿠리오드그 주장 숭창니 렌조토비에 자와탄 시중키 멍시리 표기 쿠리오 믹세인야 당수의 시장 조경탄 류송랑오그 제비에 내튼티 믹세링신 강양매비 중양키 댄비튼젠 예지공투 윤승류밍안 락린다르네 주주 조경 윤남젠탄 폭변젠라 군대동와탄 치주링루탄 뼈냠링루 윤퇴주지체네 시림기 코르보 양도 댄디 당디 레체비에 심류 대화망와 레두레두 대조구 토담 냄보탕 심쿠루 사무송제 타용기 내륜 냠시리 냠주 제섭도 당내 루송 체메비바탕 루송 체메두바 루송 체메두바 제라 시직도 군디 동화탕 땅유 레치바라 귀자시바탕 잼순도바 타제송화 제체디 쥐장 熊장기 첩시랑당 남양 내바르 체규 롭스 티딘 체규
1: 첩시기 랑초 딘키 체지 레치바니 랑초 치켄키 각자 티지 양람살발 안초의 창종 최초기 공튼 주치도 체내 학삼남다타 주장숭창 겐치 쿠르페바 제기 장체토의 레치베 봉카르 균퇴 쉰달 체디 갸치당유 레치발 강아 롤러 댐포 니바타 친솔베 봉치구베 제구이 체디 레치베 봉카기 增조 레치티 피게기 레치알교와 체내 중구이 루기 팅럽진키 표기 류산 뉴슈유구이 장구
0: 생랭제 콩두 센트바티니 편중 일에 차바라 칸기 제담 켄기 비외 제담 고주토 학삼 남다타 죄자 근데 쿠르페바 제기 창제토의 레지베 분카 조구 시크베 랑경종 등의 급주베 창종 최조 팅주베 공된 롭종 락다르 코르키 랭팅 숨바리
2: 투더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3: 지도 덴베 편중 예품율 디나세
2: 생교로 근대 근중 생교키 파츠
3: 생교로 근대 근중 생교키 메로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편조롱진 예천리고 회외롱진기 생교로 초등리세 생교로 근대 근중 시대시
1: Singilinke, Sam Mutune, Sengur Gundu Gunchuli Tinki, Ju Tunzoi Chija Sivinan Tinginan Tun Kaniva, Sinhua Sengur Kane, Biwe, Goju Tu, Ju Chijil Hazanki, Kyoto Gene, Nebo Si Quebe, Chinzum Si, Mintu Shuyi.
0: Dini, Tesoki, Juju Tingi Ladi, Subumi, Shedong Yajal Hazam Simbe, Purchang Tanki, Mimi Longdon Kuiki, Silung Zambu Ngosu, Sakubara, Ju Chijik Lakzam, Zambu Gene, Nebo, Yurim Shibu, Mekton Lexin Chung Yubari. 出自出版学生了小白开营机整个了他都是机艰辛没心入度女提供图讲的结合谁是母的三七里的通罗十九十七的那边刚才你强当结合人别人中松用区能就脱弹去错落木脱弹设计给来对面的信心人家说着松用来了学呢罗就松话他空气皮个浪过当呢张培龙会给脱色了来个七八了句
1: 가탈키 장부일 홍의키 지린이 숨잠키 토사시토 랑콜 카카부타 남랑지 취팡워기 리디브수 쯔망부시 디네 장부게디 니부히리 지주부탄두네 갱카시 터리네 출교요타 대외타링살 속도치외종 카시 통교유부티다 링장앙 지갈 저출루이신도
0: 등누 태그린두네베 리초라 강첸부법에 쇼베 주균차도유라 장아르치신 태그린도 유입에 쥐큐 초유 유토 유공신 게다 티잠 침부메바탕 롱부 유조탕 쪽에 초유 슈트니 년집 투입에 로양식 주와다르나 파르시나 부도 세르케 쥐큐직 경유로 뒨조도 쇼리용와탕 쥐투키 쥐아메 죽티인 숙라 채무 태부르 귀신 급가라 고딩니 남케 통기 미미님초로 따신치
1: nga chui chui zui gubal ha zam le zui kyu beng ri gu zang bui chou su kyu yong wa ta zui a me ngui le chui ge wa ta ti ji zui chu nyam tu yong zui chu gu ngui ne ju ne zang bu ti ni ne bui lam ki gang e qi xu xi ri zui chu mang qi wa niu tu zang bui pa ri tu jiu wa ta lu ding ki kyu chu si si dong xin kia ri kyu ri ngang zui a me ji ti di song
0: sim yu le de be ni chu yang se tun xin lu bu tu qi ting ka bar nang ne 주주 취결송 제배 응접 신부 깨져줘 빠르시나 제마탁배 주주지 쟁취 용수룹디 매주투 결왕은 매주기 리지속자 송교와 댄지전두치 태종 부자 매바라 매주기 섭점시키 초수규 콩초 사자티게 추구리르타 담라리리 타나깡바 조투배 섭점강나 유미랑 규응아 첸부유 댄지전두치 장아르치외 책주난랑디 주주 쟁주네 교바타 주주키 뢰부용조 취련티 따라 씩씩치 콩키 체도 주주키 카당 니수르키 캑주치바마세 주주 락조 미케웨 사르케르디 랭니기 뜨규피네 주주 레과르디
1: 주주라 최도 잠 쿠르지 덴진 잠 듄키 주주 주규타 니라 덴자 덴베 방탕도 샤지 칼리르 테네 카게바타 거티드 추수 구타 가마숨주송아지 다처 조범망초 티웨망와 리기 소차도 순루하나 슈진 고르송타 조교 카달롭든 켄니 장수타 소차 네보 슈킨 티베 자저 메바르소

0: 포냐
1: 녜야 포냐
0: 마유로 남다 샘게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님베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别送养金别蓝面厂研究的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如写前边的场地年别养的吃了的那些日

송개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 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 치 년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0: 개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1: 现在咱们听也去空了，彻底学别，恰做你那给松懈看你们的呀，给我提赞没不着。现在模特呢，估计学没了，但现在模特呢，现在咱们听也去，天天的在那彻底学别，恰做你那给松懈看松不的几些呢，这松懈的恰做你那个皮表可修音了。

게 니모 코주 지구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当为写了写气语，写气。

0: 감사.
1: 건강사 글라 쇼고텔레.
0: 롤로 감사. 챤 하슈이나.
1: 솔라이라.
0: 네세 롤로 시바사기네르 발라.
1: 라이 사제네 잉글라.
0: 네세 촌라게 수세데야 균도엘라.
1: 선아 디지란당 에세진라 수시오데르엘라.
0: 타라진라. 안투토민 쳇데낭거 발라.
1: 라이.
0: 네세 롤로 안욤제세로나. 네세 롤로.

ཁྱི དང གསར སྐྱེས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츠기 닌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왼잠기 재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모싱 자외투 티축이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
2: 看你
1: 人种龙青年轻烈共人见龙青已
0: 谈的你云兔歇去列前平静歇着歇不动于兔去日
3: 平静歇着没路当差同门年为撒兔人年兔子主权
4: 平静歇着日熊开往土面凝水来冲别歇了比松去
3: 平静歇着
0: 三宝领家公看啥谈到领家的三个出版的产地呢平均密码公开不龙天里库表格龙天里估计区别平均写着区别均体切切里产时我里产做更需看此专业三南错提醒起平均写着区别里产哪里啊表人感觉那边送给的那期心就不签不选不他平均落着前面心就落面落边跟别人这些啦点着需要提醒切切的我是我们粗狂里啊你俩你的跟了我最多对手艺跟别人这些啦你别人感觉那边送给的那期心就不签不他平均落着前面心就落面落边时看个这边皮衣那边那么些接不贴平均密码比准看起你懂感觉叫什么了不准切记皮衣比你了心就难看连日级别日记开完他感觉落不别定就上不投票好端图贴地不准切记平均落着钱不他落那么日落着钱不收给平均日别落不领起心就落么他我西落面落天难行月提名狂起连小都区别那边日别过给接种萨尔图尼别花儿白面人谈他萨尔图尼孙穷为苦给给热跌过马儿接吧写不收心就起人谈起为接种你说咱平均你起一托呢中亏平均不他平均心就设计推贴定度别扭于相对于哪里啊跟别人这些拉个暗错别宁亚呢那边写不得卡巴斯个月面他那边人他那边用写他送给其他穷月面天天以呢那边文字男得特色观念切切难为能听对切的估计需要
5: 但对人的爱比那边国的写着那种情况就这个意思但比那边写的俺做别人讲就那边送给别人，我那恰恰那比如那边修个月是，各位那那都一般都不白塞的，那边修过了。这社会竞争关键时间呐，俺做别人讲就比如那边送给别人的，他人给车子小单的等恰恰不一样。这个钱呢，可能给他多出些个了吧？他多出的，我就俺个俺个银币的便宜就过过了是，我就俺个存到不大，这个将就单边这个的这个了吧？还是一个人不认识，送着的这人不认呐，俺就凭身份证这个样嘛，那边公司这个样嘛，我就俄国碰到给他，对出老家族人人别恰恰不认呐，单单俺就十多年算准备十年这样嘛呐，这个准备结了各处这些呗，准备冷门是吧？那个社会笼子开给这个缺的，修不当，等等，变成日本官员呗呢，准备冷门恰恰不认呐，冷门。接通他整个路局的兵营等这些了，这个他学问的这些不行了。对应对怎么这个他扩张的这个老在的学徒怎么引进民间的效果？但是按照不要给人那个尊重当人那个苦有了点呢，我就我不是想嘛，就到底按照结果能够跟老年恰恰不行了的，他也得解决就麻烦。他像有那说说说名利给他这个个嘞兵营的地主给那么有当的，啊呢老在干啥不等这些了都啊？但按照不要恰恰不行了，但我从俄国进来，安尼地下个的这个地主给南巴的准备起来，安尼会点这钱，用到钱的别点这钱提起来。但南东我呢恰恰不行了，常常俺从没忙过这个生了，那边当兵人时的怎么，哈那么这个缺个南东工作，南巴就要了吧？俺从那第四个嘛，那边南东我呢恰恰不行了，那边日本时的怎么，不要给随便给人呢，别恰恰不行了。假设刚一年这个吧，这个滚地人那一年的，要么呢，清白人那一年的，对嘞。这偏偏别恰恰那德东格斯格的，别个人那个南下我那恰恰那人那，其中个南下些个吧，人那吃完我当穷个南下，但是惨嘛，就算对的呗，对，等这就是的，困难点 Tenja jinba chawcha na bin yinsiki or, bin yinki nandun yinsiki or, jocha di. Chia zang jocha di yin guay, di yinji minji kunzingi omar. Di yin se guay junze gana, tanda jige Donghuang yin nere, yama na Xinjiang ki liyu kui na nipe, da jige bioge gupti dugu zangba, jilu durub, geba gube na di xabi, da jige chue xiu xabi yin nere, yama na gupti dugu zangba gaja tang xabi yin nere, nandun dozo yin nere jige. Nyi na cha xabi na chakwa ki yigi yorba, da cha xabi na nga zu tanda xue ki dacha lukung ki durin yin nere, tena di pandian zola kanga dundu yubi wenshang ki durin dabu na yi, durin ki nandun yin nere, da su tamo hachang ki za chiwe di binyin ki nandun ji zigi yor, di zi. Di piwe dadu nga zu dandu kata sigi yor la zi na, pe cha xa na nga zu beo ki da rinwen ki gwanda ka yorba, nga ma da jiga gombo mangbo ji Dwegi pungyu wangi tanda jiga duchida mangbu ching yorda ina le digi nolo thalu debe tanda dibzi gu wala dingu yor, chanchang sadi. Wa migi yiga jiti yor, pe chacha na pe shilu gomba dhubu chacha pina shilu dibzi gu wala jazong jikinda pe jing lakbe suma dusu chane jindab jaywa dhanda jichung yor. Chige ki kheba chung yor, jana nungu ki kheba chung yor, nganzu beo ki kheba chung yor. Chung yor de ina le digi nolo gi tanda nganzu se zaychang ji yor ba. Di shimchu jaya di kye chambar yis. Di le se guay gyungze kaan zi na idali ki kheba du chi sa yor ba. Beo ki ringu li jida nyamshi ji chingba chi kyan ki kheba jir. Kuna ngoma jida jige beo ki se guay jida ten nisung pepo yin si yor ba. Ten tangbo di yungdu ngari ne, do ne minna ba do nyung jay. Ten nipa di yungdu tanda jige nga zu di gyangzi kuy ki pene ba kaamang jay dine pene zung zui jay yung bra. Di yungdu zangba kura nga tanda kaamang zonga wali yubi, jantung gomba sati, digi nolo, kurangi jigi dibri gi wagi jita, di chanchang li doja, liyu gi juzeba ji xa saji, yigi tenja ji tongi wali. Chizan, di tabu yinbu yinna, gyachinbu shidari. Nandun tozun, nganzu yinna, karisi wali jina, bingi yinna, gizi cha yongsu tamu yinna, diwa jang nganzu gawa bachi jis. Gizi cha mazam jay, tamin utu jumbu yinna, sholi ganjik jumbu yinna li, ku rindang, durab, negab di haku wali jis. Gāngi sī na, ngāngi bēki kheba nāngi sūng yorba. Dōdō jīgīng guiwa na, shēcha tamche shēmbar liwis. Dōdō gāngi guiwa rba, shōli jīgī dāgi wā. Shōli jīgī nāngdō. Nāngdō nā chāchāba yinā li, ngāngzō, bīwī bīnī sūngyab jīgīng shīngchū bā yinā li, lēgā jīgīng ngōnyā chāchā na, shīchīng rī sī jān, gūmbē nōlō kūshō dāngā, kūnzō lēgā jīgīng Gāngi zhāna, shīchīn tī dīshīn jīyā kī dūrlop jī yorba. Dīshīn sōngzā jīyā dāng, sū shīndū zāngbā yīkhāng kī jīyadū yīsū kī kēchū yorba. Jīgnā shūpū kī kēchū yorba. Dī yīndū zāngbā kukhūrē yūdū wāng kī jīdā ngānsū gyōmchūng tī kāngā khā gōb zhāng. Gōb dūdū kī bēw kī rīnē yīnē rī, bēnchū rī yīnē rī, chabsī yīnē rī, sūgīng rīnē kī pēchō tī gāngchā sī dhūgu yīmē, jīgī bēchī chūnchū jīnā khā gōb zhāng. Bīnī, bēchā zhāna ngā rī gūgī Digi gansab tundin guan na nyingbe nganzu gugi gerib shoji ma, shobu jile yo mara. Digi chichung daga gansu nganzu jana langar zamsindu, lakwe chichung zan jile yo mara. Khurangi digi, ta inali digi nolol hachangin do dhubi ngane ngari gugi gerib geba rinjun gansu jume me chen dangi digi shibshi tawa ji dede shenne nye gawa ji diyo. Jitangi namba dedabu ina, tanda Donghuang ki yi ca ina ri dazu nolol becha jaba ina Donghuang PT jīg nī gē dūn sē sōng tōn tēn tī yōr, tō sō bēw kī gē tēng kī guō yō shabā. Yāma nā zēmbu rīnchūng kī lū kī rī. Tī nā shīng, hā chāng kī tōp tē bō, cē nā rīngbū mē bā jī guō yōr. Jīndē chūm bē Khurāng kā sōng kī tū sōng tō. Khurāng kī tā tēng tāng bō tī kā sā jī kī Donghuang kī yī chī tāng, jīn chā tōng tū sōng. Cē nā rīngbū tāng, ngari gugi gerab shoji ma dang, tenpo ma sayato zon nola, yaras tenpo mungyu na shu si jabri. Shantai shekyo ma ri, si nyangyong dende. Che zang tozo ina nangdun jige, hachang ge gekyob chenpo inba, dende ji dungu orba. Tanda, di benchong tenzai shamsu kana nga dewe, jige, gadaan bumba chine dungyo gu di orba, tenpo ma dende. Digi nangdun ina, bengi nang, chulu ki nangdun resi, tanda, benchong juzo tsili kange, genpa ngla kunzu, che zong be nang yorba. Chidang dezo ina li, jige choga, chulu gu choga jidang ge namba dante ina cui dewa ba. Dene dezo nangdona li chachaba ina jondep sikir ba. Jondep sikir nga ma jita jige sanay sishung gopso jombo sugo bge jige danda ina beo ge sugin rinne ge jige yor ba. 제일 때 쉬우도 담바 간제 쉬우고 군도 콘조 텐 담고 야도 담바 지기 셰세 간제 쉬우고 군도 대소도 보이는 전대 쓰기 얼마 내 대표배 난도 절대 쓰지 자포당당도 줄어 자진 부실어 절대 쓰지 가라야잖아 왜 찾아보나 관대 칼 찾아보나 하반 디기 놀아고 관인 열바 관인디 뒤가서네 로지기 제라 관인 신다지 제고고 연나 인지 민지 절대 시샤 디기 놀아 유베 군인네레 야마나 우선 투기 댄스 그러바 등대디 캐주 가르면 참아지여 대차잖아 제네스 카스분이 굳이 아니 되게 천주 처음에는 천주 처음에 있을 때 사실 내도 기뻐지 교죠 제는 대조 있는 때 저기 나비 집에 문에 찾잖아 남들도 가장 게 등서 보지 뭐 된자지 남아 된자지도 나랑 게 때 선줄 찾아보나 때 연대 잡아 만주 다 제만에 찾아서나 나비 때 남동문에 찾잖아 엔제지 직구고 봐 대조를 찾잖아 뭐 좀 뭐고 연답 된자지 구고 다 나비 세대다 비니 세대도 봐 정말 하남 쇼구관 지고 왜 남배 숨지 동교로 봐 안 좋이나 쇼구관 때 이날에 미와 상계 자주 숨여를 되게 가짜 틀린 주지 있어 가짜 틀린 주지 있어 가르쳐 열어 있잖아 주동 전행 견지 가짜 봐 되게 놀랐던데 접어장 쇼베 수동 전행 견지 그 가짜 되게 놀러 숨여를 그런 건 조가 신신 레당 쇼부서 간야 룸알라 지바 아니 레밤남 부디가시 주 조가 신신 레당 쇼부서 세디 속전한 안저 되어 그러잖아 돈을 뜻이야 여기 이게 도거기 이게 있는 종기 이게 있는 지부스기로 봐 상예다 야마나 단다디 자이에 받는 도전으로 대표배 단동 론닝공을 좀 찍기 단다 녹잠 미를 랍다 치면 이게 디 군한게 니베 간사디 자롱 간댕 군베 종지 여러 봐 종디 니바탄 그 루규기 산도 있어 그러잖아 디게 놀라고 Chondi lo jadu zamba lo jakhen suyime, lupa suyime, yiki kwenken suyime. Tsama tigine ziyo. Yiki tozo jitangi nambay ngunya chachana cekman tenzi jieme ba tenzi. Namba tenzi ji tuyen gu duwa. Chetan, di yindu zamba shingi bebe ni jisha gyo. Tanda, joga shinshun sigyo ba. Yike ngon lo joga shinshun. Hashayga nganzo jige minnamgi kajun la takshun yin na jis ngu duwa. Tigine jisha gyo. Tanda patu ngar rangi tongyo de tegshuni jishaba ngashio di ngari ne tongso, ngari di tongding guan ne. Halam lozawa rinjin sambi, ane kachi yu ne nampepe de ngan zui ting chachi. Digi ne jishajo di biyo lemendo, gyabi lishab. Gyabi yinbe meza gyayi di semji de su jidang jorba, di durab juishi juasong jayi de nama tenze lemendo, nyingjabu tenze mendo. Jige ngazu mama lobchung judu zamba buhu di kharkyor jishang mebe. Namba oti tunggudu. Ti tang, yisu oti tang, tanda Xinjiang ki liyu nai nyingbe di Boshi he Sitanyin sai tanda Rengwen dajia jingan dozu nyingbe gyabit tanda yorwa. Dozu dusu dutu zamba halam gawu kacha ki nganzu dabuji. Gawu kacha ba songzu jikina jikina hachang kin jabu shiwa jingbe namba tanda ji tunggudu. Da yina liya nganzu sijana nga langa samjita shingi omarwa. Jena di Kasachila siya, nandunlaan karchingi yume, haku kumbudu. Halam di mendo siya, shichin yungji mendo siya. Jee su, lozawa rinjin sambo, kurangi digi namtara nololi dedu zambaya, kurang kachi yul ten nipe ne, ten shubu digu zang, ane kachil jibbe, shinshun tol jibbe, gyabe zang, bebe zang di su, ngerili nam peba yinsi, kurangi namdana sunyola.
0: Tandil hengege, sen shimba di ni, 평정미마군협룽친내코평계룽친내구제시비균투체체리체평정셰트시비시탄더허랑균정나비숭급디내키심주구체마타평정럽지체미심주로메로빈겐뱀드시라네허그비닝양나나비직베고라체티낭신유
5: 디푸베도둥가르잖아 샘쟁기직기 빠빠당 주베니 지셔죠 Mereka tanda di rupto ngakung ke kumpaji nolol bapai ni tisya jo jiyo sikdung, senjang ke bapai ni. Da lupa ni, raba ni, yamana yak ke bapai ni, tenze. Di namba kanting yor, kub tutu zamba. Ani, bapai ngakung tu, shubu di khachang ki, jike, mebo mebe namba chi ting yor ba. Shubu yoyol chachaba ni, ngabu shibu yin sung yor. 송기 유어를 유세 경제 관련하잖아. 난다 동황기 이차 노럴. PT 지구구 개 노럴. 비기 쇼쇼 대화 당 자오 세죠. 비기 버그 유기 쇼쇼 송전 쇼구 쓰기 얼바. 대화 송전 이게 지도 좀 봐. 지금 장세 때보다 지금 낙사 도주 교부인 날에 교대배 은수된 대신 누스 단다 디 장난에 된배 상하이 유준간에 된배 데르바 프랑스 벤조칸냐베 벽이 디어레 비비 베제된데 가차다 디 코라 바르냠도 된도 데조나로 데도 마 제나 쇼부니 디셔죠 쇼부디 덜켜 맞으면 넘바 된데 지든 거 생생거 봐 단다 신장기 때 단다 유티엔다 도바네 리유 도바네 니샤베 베차샤베나 아니 루기 속외 간 디샤베 이게디 비 이메면서 디 난도인데 가르시거를 전다 급디디기 담바 무지 모당 자기 고당게 넘바디 간데시 이미지 때 직시하셔서 딜 때 표배 더도 간다잖아 참장 열어봐 참 참성성 때 심 지기 정부 된다 수도시하지 때 되게네 지시하죠 딜 다 대소나 지시하죠 제단 잡이나 단다 봐도 통일 차셔보이나 급두두 좀 봐 지기 마든 게 덮쳐당 야마나 메세기 토네샤베 견자 넘버 텐제 주도 모셔 출록이 난던 거 보던 제시 단도 등교 엄마 띵베 지수 쇼부디 더겨 침배 제소 아니 참장대 통해매매 남았으면 좀 좀 보자. 동황기 이차나로 열. 참마도 쇼쇼 세브르 모베 로지스데. 참장이 지셔버 남도 참마초 쇼분이 법에 남았던 지 등교 동안. 대윤도 좀 봐. 단단 안서 빈이 리베다 남비 리베 신주 지금 미 숨숙도 놀로 인지 민지 쇼고 주고 뭐인베 남았지. 대표배 단다 도고 돌 지셔 좀 넘어. 되네. 들려놓으면 돌 지셔. 들려놓으면 돌 지셔버 참마 갸베 말을 베베덴제도 예베마자 김대춘배 여기 송로마 왕보 김대춘배 코랑 드네야 지기디 셜루나 드네 앞에도 좀 봐. 아니 떨레로면 털주베 베베진도 세든지 송거도가 제가 대전 인도 좀 봐. 지기 지제게 넘베 돈은 안 주든지. 아니 제 수도 좀 봐. 급도도 좀 봐. 고친 달 고친이 지자 봐. 뭐만 진짜 까짝 하셨다. 권대 하셨다. 저에 저기 된다 열어 봐. 또 참아. 달 고친이 지셔 줘. 넘어든지. 다이날레 따르고진데 가장 지게 링단체의 왕게 은네 덜켜도 소매스고요. 들에 내내 참장한테 덜켜면서 조선한테 등이냐 지기 쇼빈 더는 지기 쇼빈나 들에 코란 칠월 케 로버이네랑 아주 배제 지도 좀봐 하장기 찌워 지부 임장 아니 또 담다 야차 매도 왕게 아니 제소 참장한테 배제 제메스기 동안 军队 전부 개간을 배고 등기 세기 터면은 진행된 지시 중요. 雄金 가병아 깨라수 진스도 좀 봐 깨라수 좀 그런 그 전배급수 이체 동조 통도 좀 봐 참장님 지시에 참장한테 계속 가르쳤잖아 군주제 되게 누구를 본 거를 돼 육군집에 군부대기 나와 군복주제 냠도 다셔졌던 지질 아니 급두두 좀 봐 저기 전배 포냥당 간인네다 저기 얘기 던데 깨가주도 좀 봐 깨발 다제 이제 좀 좋아하게 남아지 통기도 있어 됐어요 봐 제가 지지 넘버 원에 전혀 하장 그 표준 속보던 되지 인구에 피해 너도 아주 띵 있을 거 보단다 아주 배우고 관대 카나 군인 된다 망고 열어봐 구 짐구를 세상 구를 리마를 대저 놀러 대저 겹대 뛰어라냐 천장 된다 하사 저한테 들 참도 지구 직군배 나 슈배 때 구직이 겹대 천장 간제진 내기스 사루 군인들 로바니 있으신 동안 내세대 거나산네 내세대 어리 공탕 겨주구구도 내세대 사지 뭐만 대신도 구디 그런 게 있다 라마탄바디기 수행하신 로겨바니 있어 찍으래 대표배도 뭐만 로송기 뭐니 있어 패진 납치서국이 증언기 내가 찍은 그 부부찍이 그런 게 구지 유스 구디 가르이면 하고 그면 두스 아니 남자 찍기 때는 용기를 뱄스 땅이 날려 아주 사다 뒤에서 양손 양내 때 꾸야 꾸두고 엄마 딱 갈때 그러죠 오늘 딱한 꾸이 캐주 시야 도금해나 꾸이는 이게 누구였어 집으로 와 그런 가봤지 없지 아니 그런 거 가서 꾸이는 이게 누구였어 이게 갈때 시야서는 워러 꾸디 좁신 누구신 동안 워러 세대 네당 워러 단다 내 네당 하지 물어봐 딱 난가 두 주당 하고 그 엄마 봐 네당 뭐마 제송 때 뒤 지도 좀 봐 하나를 대제 뒤주는 게 동가 넘친 게 동가 천주 노로 더 뒤좀 봐 조지벤데 어디샤나 니탕 고르디만 잘로 뒤치도 좀만 이거는 딱다 뭐마 니탕 오르사데 꾸스도에 그 누수 유스 손도가 제가 니한테긴 지나서 쉬어야 Dokto chikin guiwa na shecha thamche shewa lusu nesu u tenjaji mian dusu. Chikze yuwe, yeke yuwe shuwa nganzu bian dang, dosu thamman chikyo rwa. Shea dang, binyin se, nganzu yoranchon chungu. Nabi sungkyo btene mwane cha chana, nabi sekwa yu yunzen, di nyin sekyo. Binyin chepo jina tsamsam chita lekati piti zomba, kasha ke tanya kura kowa chingze, ane, shuma nganzu lekati gyekyo pe mhudubja. Halam shuka ni tishabe, chikku chwe gu kowa di piwe, Shanda nganzu jaya chogu mebe namba tenjaji dungi duwa. Shanda tenjaji mebe nganzu jige ta peki rini manyang gombe ta nyamso nyo yegi jige sungyo jige dengi si ju yanda dengi dan dungi namba tenjaji gung dushi dengi jige nabi yonshi dan tenjaji rudu zamba kuna zol sesha dushi jige wala. Nganzu ina tenjaji nisi nabi sego yegi yungze dijirwa. Ta tende ngondu shushaba di jige gara Kanjashila nabi seral sede, nabi tanyanda, nabi jik nabi sede nganzu lebena jik chayundu zomba nushi enja jik chungna ngarangi jenam nganzu miyuta semasa dikzi jik dhusha asansanla jik enja jinyongudu, dire.
3: Pegi shirila gyunga nangsi panangji kati
4: 회의
3: 팀

0: ཁྱི
1: ཁོ་ན་ཅིག་དོ་ནམ་ནས་ཞིང་པེ་ཤ་ཅན་ན་ཉེ་ལབ་ཅིག་པེ་ནི་སུང་གྱོབ་དང་ཡོང་ཤེར་ཐོག་གི་ཅིག་པེ་ཅིག་ན་མ་དང་ཅིག་ཞིམ་ཅུག་ཐོན་ན་དེ་གང་ཅིག་ཅུང་ཡན་ན་སུང་གྱོབ་རབ་ཏ་དེ་ཤུ་དེ་དམ་པ་དེ་ཁ་ཅང་གི་ཅ་ཆམ་པར་ལ་ཅིག་ཅིག་དུ་ཅུ་ཐོན་ཐོན་ཅིག་ན་ལོ་ཤུ་ཚ་ཡ་མེ་པ་ན་མ་ཅིག་དེ་ལས་སོ་གི་ཅུང་ཅ་གང
0: 거지. 이 차배 논란에 단도 배천 담지 쉬부이나 시기지서 사는 문에 찾아보네. 공탄 쓰기 올바. 공탄 띠 루규도 공탄 기럽세디. 가토 스디 되는 메지 빠라지요. 지금 너리 너만이 뭐지 나 너리 그 공도 너리 공탄 쓰기 올바. 되게 놀라고 있다. 여베 나콘수 내베 공탄 주 있어지. 라치 주다 주 집에 사지지. 주춘스 동 건조인의 주종초 사지. 주종초 되라 부디 숨장하 섬지. 디그문에 장난 건조 카샤게 인제샤. 되네 디그젤 시그즈 증문이 당 혼나 좀 건조 지그 녀슈스 그 된제지 피베젤 디 이나메나 때 지그 숨조 제고 군도스 진탄 간다 유메 하고 그 민도스 인제 지송도. 데라 미네 단다 별로 안 좋죠. 나비 숨조 되네. 별로 안 좋죠. 리네 팅그 디게 잡죠 월 아니 공탄 줄 치네. 너 니면서 대버리. 그때 지그 차비 등 그 두 뒤든 게 두 뒤제 뒤제 등 게 남사 정도로 봐. 먼저 있는 남다 즉 시체 접나 남사 쓰기로 봐. 지단 게 제 접는 배라리. 리신리. 되네 동다를 쓰기로 가자가 동다를 쓰기로 봐. 된다지 비게 뒤제 아니 되게 놀아 가자 뒤 강강 유매 뒤제 버리. 뒤제 쉬고 출래네다. 먼저 간자 쓰기로 했잖아. 내가 뒤 제배 줄 비게 뒤바던 게 차비 말을. 간자나 그 진단 때는 뭐 그거 봐. 진탄 때는 모두 간접적으로 진탄 사이트 간접적으로 지금 차는 나비스의 진탄 송시기로 즉 인외의 진탄 시기로 봐 인외의 진탄 사이트 송접이 지신지역의 두수 두럽 이켄와 소 쇼크 속현 소래 우쇼 러브 직현 소래 그때 타연도 주도 주고 용주제 우쇼 러브 사이 된다 그봐 이게 개조시기로 봐이 용도 정봐 먼저 말해 때 그런 게 지금 진탄 때문에 두럽 패진 주신 나설 능구도 지신 제사배 된대제를 시작 노만 된대당 되게 노만 성사다 시친당 지금 근조 놀러 취대배 있던 뇌고든 게 망고 지 제사배 다 되게 이소문에 찾아보 있나 남면자 급두두 지금 공탕기 이켄와 지사배 야만은 어리기 이켄와 지사배 남바 된대제 등구도와 배제 지세 지신 지세 사실 그거를 하잖아 아니 시지세 그 딱 단다 님부이나 가서 혼자 써야잖아 세계 공인 레스도 세계 공인하면 조슈 양라 세질 사제디 베지디 드브인스 조슈 양라 디 레스야 존재 가야잖아 베지도 저 겹을 띠어 나저 있나 체제타 자장 세지어 봐 자장선도 겹겹 미게 베지 겹겹어 야만 드인데요 우쇼데요 야만 셔쇼데요 셔쇼디가 너 간자지 율롱기 때 봐 세지어 베지디 뒤뒤 좀봐 유익 때 봐 뒤뒤 그러와 유익 때 봐 민세기 캐주얼이 말랑기 유롱기 때바디 때바 동친수스기 간이잖아 오늘 자 첨부 지셰 때는 마 름신 마 총 디샹순 배신 안주 화사도 못 찾지 뭐는 오늘 화사시 때네 기대 화 태세 기대 링시시 링시시 잡으시 신의 졸라간시 졸라간시는 조 세번 문주지요 봐 띠 간자스 어떤 게 얼라잖아 제잔도 전한 된자지 지도 사상 보게 벽이유 다시 근리 고베 유론데 아니 유랑아 오만 롱진 데스 사제디 신의 시험 그래 오만 롱진 세데 단다디 소가 비게 원기를 하간 유바 어디게 사제디 시거 베지 디신제 된난 신세기를 또 동친 수세데 되게 놀어 진다 수되네요 진다 천연 진다 수로 진다 송도데 중주 자고 거봐 그 동으로 봐 진다 지켄다게 지당미 진다 지도고 말했는 거 말한 선지인 배차잖아 根据 ཁྱི ᱡᱮᱞᱤ ᱥᱮᱫ ᱭᱮᱡᱟ ᱫᱩᱥᱟ ᱟᱱᱮ ᱪᱟᱵᱤᱱ ᱡᱤᱥᱤᱱ ᱡᱩᱫᱩ ᱛᱟᱢᱵᱟ ᱟᱱᱮ ᱡᱩᱵᱟᱨ ᱡᱚᱭᱥᱚᱝ ᱜᱮ ᱛᱚᱢᱚᱛᱟ ᱥᱮᱥᱤᱱ ᱡᱮ ᱛᱤᱱᱡᱟ ᱜᱮ ᱱᱟᱢᱵᱟ ᱡᱤᱜᱤᱭᱚᱨ ᱤᱠᱷᱮᱱ ᱛᱚᱝᱡᱮᱱ ᱡᱤᱜᱤᱭᱚᱨ ᱵᱟ ᱱᱚᱢᱵᱟ ᱫᱤ ᱛᱩᱱᱩ ᱪᱮᱛᱟ ᱛᱤᱱ ᱫᱩ ᱛᱟᱢᱵᱟ ᱠᱚᱱᱡᱚ ᱤᱠ ᱴᱤᱠᱤᱱ ᱥᱟᱪᱟ ᱛᱚᱨᱤᱱ ᱱᱮ ᱠᱚᱱᱡᱮ ᱤᱱᱰᱟᱥᱴᱨᱤ ᱛᱤ ᱤᱥᱩ ᱜᱮ ᱠᱚᱱᱮ ᱛᱟᱡᱚ ᱜᱚᱨ ᱵᱟ ᱥᱚᱯᱚ ᱠᱟᱱᱡᱟ ᱥᱩᱥᱮ ᱫᱚ ᱟᱱᱮ ᱥᱚᱯᱚ ᱫᱤ ᱡᱩᱭᱞ ᱞᱮᱵᱮ ᱯᱮᱪᱟᱛᱤ ᱢᱚᱢᱟ ᱪᱚᱥᱚᱞ ᱡᱤᱭᱚ ᱱᱟ ᱪᱚᱥᱚ ᱜᱮ ᱥᱚᱯᱚ ᱫᱤ ᱠᱟᱱᱟᱨ ᱵᱟ ᱠᱟᱪᱷᱟ ᱛᱤᱜᱱᱟ ᱧᱩᱝᱜᱚᱨ ᱥᱚᱠᱩ ᱥᱩᱥᱮ ᱥᱟᱪᱷᱮ ᱥᱮᱭᱩᱝᱜᱨ ᱢᱚᱢᱟ ᱟᱛᱤ ᱠᱟᱪᱷᱟ ᱥᱤᱜᱤᱛᱤ ᱛᱤ ᱢᱟᱢᱡᱤᱝ ᱡᱚᱱ ᱡᱩᱱ ᱫᱟ ᱤᱜᱮ ᱯᱤᱱᱤ ᱛᱟᱪᱮ ᱪᱤᱱ ᱡᱩᱫᱤ ᱛᱚᱢᱵᱟ ᱠᱚᱱᱡᱚ ᱜᱚᱱᱵᱮ ᱠᱩᱪᱚᱞᱟ ᱱᱟ ᱫᱤ ᱨᱤᱢᱚ ᱜᱤᱞᱟ ᱠᱟᱪᱷᱟ ᱠᱮ ᱧᱟᱢ ᱫᱚ ᱠᱮᱡᱤ ᱯᱷᱟᱛᱩ ᱥᱮ ᱫᱤ ᱛᱚᱢᱵᱟ ᱟᱱᱮ ᱪᱩᱫᱚ ᱡᱚᱝᱜᱚ ᱣᱟᱡ ᱫᱟ ᱛᱟᱱᱫᱮ ᱠᱚᱢᱵᱚ ᱭᱩᱥᱮ ᱱᱮ ᱢᱟᱛᱮ ᱫᱤ ᱛᱚ ᱢᱟᱢᱡᱤᱝ ᱪᱷᱮᱫᱮ ᱱᱮ ᱢᱟᱛᱮ ᱫᱤ ᱢᱤᱜᱮ ᱥᱚᱭ ᱫᱩᱭᱤᱱ ᱫᱮ ᱱᱟ ᱥᱩ ᱥᱮᱥᱤᱱ ᱛᱟᱪᱷᱢ ᱵᱚ ᱭᱚᱨᱵᱟ ᱛᱟᱱᱫᱟ ᱤᱱᱟ ᱥᱮᱱ ᱪᱟᱨᱫᱩ ᱭᱚᱨᱵᱟ ᱛᱚᱝ ᱪᱟᱨᱫᱩ ᱛᱚᱝ ᱪᱟᱨᱫᱩ ᱫᱤ ᱛᱚᱢᱵᱟ ᱟᱱᱮ ᱢᱟᱱᱡᱚᱭ ᱫᱚ ᱵᱟ ᱥᱚᱠᱩ ᱥᱚᱥᱚ ᱭᱚᱨ ᱥᱚᱠᱩ ᱥᱚᱥᱚ ᱭᱚᱨᱤᱥ ᱭᱮ ᱵᱮ ᱱᱮ ᱛᱮ ᱥᱟᱪᱮ ᱫᱮ ᱡᱩᱵᱩ ᱡᱩᱡᱮ ᱥᱚᱠᱷᱟᱱ ᱥᱤ ᱭᱚᱨᱤᱥ ᱢᱩᱢᱟ ᱢᱤᱜᱮ ᱥᱟᱪᱮ ᱫᱮ ᱞᱩᱜᱩ ᱫᱚ ᱯᱮᱜᱤ ᱥᱟᱠᱚᱱ ᱢᱩᱱᱮ ᱯᱮ ᱞᱟᱱᱡᱚᱱ ᱡᱚᱝ ᱢᱩᱱᱮ ᱜᱤ ᱥᱟᱠᱚᱱ ᱱᱮ ᱪᱟ ᱪᱤᱠᱤ ᱪᱟᱱᱟ ᱠᱚᱢᱵᱚ ᱡᱟᱪᱷᱟ ᱥᱚ ᱭᱩᱥᱮ ᱢᱟᱝ ᱪᱚᱣᱟ ᱥᱚᱠᱩ ᱥᱚᱭ ᱜᱮ ᱱᱟᱢ ᱛᱮ ᱪᱤ ᱭᱚᱨ ᱥᱚᱠᱩ ᱞ ᱪᱟᱪᱟ ᱱᱟ ᱛᱩᱜᱤ ᱱᱮ ᱥᱚᱠᱩ ᱱᱟ ᱥᱤ ᱫᱤ ᱛᱟᱱᱫᱟ ᱛᱮ ᱫᱩᱝ ᱦᱚᱝ ᱜᱮ ᱤᱥᱟ ᱱᱟ ᱫᱮ ᱯᱮᱜᱤ ᱥᱚᱥᱚ ᱛᱮᱣᱟ ᱛᱟᱱ ᱡᱟᱣᱚ ᱥᱮ ᱫᱤ ᱪᱤᱠᱤ ᱛᱮᱱᱮ ᱫᱩᱨᱩᱵ ᱪᱩᱱᱤ ᱡᱚᱥᱚᱱ ᱱᱚᱞᱚ ᱴᱤ ᱥᱟᱵᱮ ᱱᱟᱛᱟᱝ ᱜᱚᱱᱮ ᱥᱤᱜᱚᱨ ᱵᱟ ᱢᱟᱛᱟᱝ ᱜᱚᱱᱮ ᱥᱮ ᱫᱤ ᱞᱟᱝ ᱫᱟᱢᱟᱱᱮ ᱢᱟ ᱪᱤᱵᱮ ᱢᱤᱨᱩᱵ ᱴᱩᱵᱟ ᱛᱤᱧ ᱥᱤᱜᱚᱨ ᱱᱟᱛᱟᱝ ᱜᱚᱱᱮ ᱛᱷᱩᱛᱟᱢ ᱫᱩ ᱥᱟᱸᱪᱟᱵᱮ ᱛᱟᱱᱫᱟᱱ ᱫᱚᱢᱟ ᱡᱤᱜᱚᱨ ᱵᱟ ᱛᱤ ᱚᱱᱪᱤᱨ ᱞᱟᱝ ᱭᱚᱨ ᱛᱤᱜᱤ ᱡᱚᱛᱮ ᱠᱟᱱ ᱪᱤ ᱥᱚᱨ ᱞᱮᱡᱮᱱᱟ ᱠᱚᱢᱵᱩ ᱪᱤᱛᱟ ᱥᱚᱯᱩ ᱢᱚᱛᱷᱟᱨ ᱪᱮ ᱥᱮ ᱴᱤᱭᱚᱨ ᱠᱚᱢᱵᱩ ᱥᱚᱯᱩ ᱵᱮᱡᱮ ᱡᱟᱡᱮ ᱵᱮᱡᱮ ᱛᱤ ᱴᱤᱵᱨᱮ ᱠᱚᱢᱵᱩ ᱪᱮᱵᱩ ᱡᱤᱱᱟ ᱛᱟᱱᱫᱟᱠ ᱱᱟᱡᱩ ᱠᱚᱢᱵᱩ ᱞᱟᱭ ᱠᱚᱢᱵᱩ ᱛᱟᱠᱥᱚ ᱥᱤᱜᱚᱨ ᱵᱟ ᱠᱮᱢ ᱥᱚ ᱥᱮᱨᱤ ᱥᱚᱯᱩ ᱠᱟᱜᱤ ᱤᱢᱮ ᱛᱮ ᱥᱩᱢᱟ ᱡᱤᱜᱮᱛᱟ ᱪᱮᱱᱨᱤ ᱜᱤ ᱛᱷᱟᱵᱞᱟᱝ ᱜᱤ ᱛᱚᱱᱮ ᱡᱤᱛᱮ ᱥᱚᱯᱩ ᱥᱤᱢᱡᱩ ᱡᱮᱜ ᱱᱟᱢᱵᱟ ᱛᱮᱱ ᱡᱮ ᱡᱤᱛᱮ ᱚᱨᱵᱟ ᱛᱤᱨ ᱛᱤᱱᱮ ᱛᱤᱯᱷᱚ ᱟᱯᱤᱵᱮ ᱛᱟᱱᱫᱟ ᱛᱤ ᱧᱮᱢᱮ ᱢᱟᱨᱡᱟᱱ ᱠᱷᱟᱪᱩ ᱥᱮᱨᱤ ᱠᱚᱢᱵᱩ ᱡᱤ ᱛᱟᱱᱫᱟ ᱧᱮᱢᱮ ᱯᱷᱩᱯᱷᱩ ᱤᱜᱮ ᱛᱤᱜᱤ ᱱᱚᱝ ᱞᱚᱞ ᱯᱮᱡᱤᱱ ᱥᱤ ᱪᱤᱱ ᱭᱩᱢ ᱠᱮᱱᱡᱩ ᱫᱩᱥᱩᱱ ᱜᱮᱵᱟ ᱯᱮᱡᱤᱱ ᱯᱮ ᱱᱤᱥ ᱛᱤᱥᱤ ᱛᱤᱱ ᱡᱤ ᱭᱚᱵᱚᱴᱟ ᱢᱚᱢᱟ ᱪᱟᱵᱟᱭᱱᱟ ᱛᱟᱫᱟᱱᱫᱟ ᱪᱷᱟᱪᱷᱟᱝ ᱜᱤᱢᱤᱫᱩ ᱛᱤᱜᱤ ᱱᱚᱝ ᱞᱚᱞ ᱯᱮᱡᱤ ᱛᱤᱥᱤᱱ ᱱᱟᱵᱤ ᱫᱤ ᱛᱤᱥᱤᱱ ᱡᱤ ᱫᱩᱥᱩᱱ ᱵᱟ ᱥᱚᱠᱩ ᱜᱟᱱᱟ ᱛᱟᱢᱞᱮ ᱧᱮᱢᱟᱱᱮ ᱛᱟᱢᱵᱤᱱ ᱥᱤ ᱧᱮᱢᱚ ᱯᱷᱩᱥᱩᱱ ᱤᱠᱮᱱ ᱪᱷᱟᱪᱷᱟᱵᱱᱮ ᱯᱷᱩᱥᱩᱱ ᱪᱮᱱᱫᱟᱨ ᱜᱤ ᱡᱤᱥᱤ ᱭᱚᱨ ᱧᱮᱢᱚ ᱯᱷᱩᱥᱩᱱ ᱵᱟᱥᱮ ᱫᱤ ᱭᱚᱨᱵᱟ ᱯᱷᱩᱥᱩᱱ ᱡᱟ ᱱᱟᱱᱫᱟ

0: 규제가 남았던지 등거로 봐. 다 등거에 초 찍도 된 찍래. 다 예수가 코르탄데냐 단다시죠. 너리다 단다 주의 공부 부바 자셔번. 근데 천벽이 디 리퍼션 로직이어로 봐. 어진당 어맹기 거지. 어진 어진 요불 지는 어맹 요배 은순지 레샤마쇼 당군에 살도 때마도 그때 기 그런 게 계속 거 말아. 뜬나시 주의당 너리 요반에 단다 코자 공부 넣어고 빼지. 차비카젠 지도던 봐. 다들 하지. 어젠 도슨 욕구 욕구 지는 또 오메인 유에 넘바지. 카 열어 봐. 카디 뉴 카슈제 넘바지 마셔. 시안다 사바다 바야 더 잔을 쥐다 쥐는 시 단도 내시 중문도 사 뒤인데 지 바 야다 디 겹데 지셔 봐 넘바 된지. 이수구 돈에 자. 소소 유노 소소 게. 제자 디 정문 그 진단 시 걸 봐. 그도 두블 하잖아. 두루 패친 조선 주신 놀로 지셔 봐 주마지 레샤스. 디르 정문 그 진단 봐. 교재가 진단 가래 시잖아. 쇼부 야르 되네 되게 놀라 가르로 우쇼 레고 송자 띠니 되게 우쇼 송자 쇼리 당고 되게 간데 띠어 서구 띠어 서구 띠닝 접 셔부 띠어 유튜 서서 교재기 캐준 데 맞죠 띠에 뜨도 좀 봐 교재기 진단로 봐 띠피베 던도 가래 대치 되게 치중을 봐 먼저 있나 진짜 난다 지기 가래 레밤 수제나 참어 찌인 병은 짓던 거 봐 레밤 수리 치중 담아져요 레밤 수 최수디 가래 봄 쇼모 치스요 봐 샤나 쇼가 쇼 만나는 뭐 찾는 거지 몸 쇼무치 몸 속은 시진 몸치 쇼무치 쇼부 천벽한 되지 만나도 사자 평행 연나 세계 배 차비 절로만 사지 얼와 뛰는 신세 지중 같이 그 두겹만다 지겹만서 전나 다른 나다 그런 게 제나매 뉴유 때문에 받은 게 누구 놀러 손 얼와 그런 급들이 절로는 패도 있단 봐 나다 이나 계제군으로 봐 절롱디 절롱구만 절롱 아니 누가 놀람 봉쇼문 진도스 그런 게 무슨 재송스 타인에 떠서 먼저 있는 인지민지 지기 최초 타인인데 나비 직배 흉로군만 하자 내도 개발지 그래서 대표배 아니 가르래 봉쇼문 치 쇼문 치 쇼가 가래 나체만 요래 차비 나체만 대신 진동디 주주 지도 이미 CM 된대 진물 지중 차점 진동 차점이나 소소소 들어보는 게 있대 지금 레밤 수디기 치중대래 다순 적으면도 따뜻 표백가로 추세만요 추세만서나 내 진도 능자를 봐 따뜻 내가 간다를 봐 랑안성 중간 되게 치중 능자를 요말 들어면 되고 말 제가 띠 교재가 된다서 비제 남바대 간자서 가자 이때 우주를 하고 탈을 때 민세기를 못 가르쳐도 띠이나 교재가 된다서
1: 한달행계가 센신베디니 편조미마 군협룽친리코 벽에룽친의 구지슈비에 균투체체리체 편조시에트시비디시 탄다 회랑균조 나부숭교디네키 심주부체마타 편조롭지체미 심주롬멜로비 겐뱀지시라네 벽이비니 양나 나비직베고라 체티나시유
0: 숨바디 가르선 심족 진단식으로 봐. 심족 진단데 또 망던 거 돈에 시거를. 가든이나 내 참마도 심족 진단 참아를. 기스티 찍고 있나? 아니 가든 비둘 찍고야 네가 여 말했어. 말은 거기 여 말했어. 네 멘도 왕게 배 찾아보이나? 동황도 집에 시친다 단다. 난된 거 추추 좀만 더 주나로라. 좀된 진로 신용고를 쓰고도 와. 타니에 된자 집순 거. 지지. 때 푸베 마차 잡으지나? 들럽증이 조선도 아니 차비 드면 카샤 노롤 섬지다 송주기 게리 망보지 진 부어리스 송주 간자스 되어라잖아 보다 세지 요르와 상게 세디 너리기 코자 군베 노롤 비니지 토뇨 비니디기 노롤 데니 샌다 샌나 딕스 녀터 체유나 보다 세디 상게 세요라 보다 세디 비유고 토네 간지 셔라잖아 치디 어 마치 좀 부 따따짱 카샤 따따짱 보다 타니 치주 타니 지 담보 윤도 좀 봐. 자 튼도 장도 집은 있어. 베이징 랍자 치면 기간 치면 지신링 그 순요. 코난 게 진짜 난데 출루 그 거기 치주 타니 그 걸라 잡았어. 디 뭐만 좀 봐. 생계 전된데 야갈 디 초골 구두 좀 봐. 토마 제리 강게 돈이 순유면 그때 심주는데 좀 봐. 순주구 돈이 대제는 있어. 개이 돈에 찾아나래. 단다 간자 돈에 디 포토사디 디 짐면도 와. 푸투사디 지도 와. 투사게 돈 잡았지. 띠 인도 잠바 미리 소된 소인의

chuk rinne ge nyon dang te yun de zamba chik nan den rinne de pel da yun de zamba gom choy kan ja zi kyo me de de ba te ge nol ton du kan yor ba sang ge ze tho ba se de sang ge se de gin du ze tho ba bu da la mi gui ba se ta ha gu ma re sam che da te ge lo chen je me na bu ta sa ga se che ta ta nye to zo kan ja zi kyo me ju de chim chim gu rin dang ba te ngol ka san sha gu gi ge re dang gu ma sa de ge nol dang gu ma sa gu gyum ze kan la chen da ta chik ro zon che ba na 빙이데 땅고 니도 좀봐 빙이데 고민도 주민도 땡고마세 냠도도 세샤죠레 데 땡고마세 고단 주민도 좀봐 난도인로 디도 좀봐 고기 결고 고시거든 너직 고단 니서랑 고디 통디네 니버봐 님도 좀봐 따 먼저 메인지 따고로 봐 디네 신문마 지금 버중이 제법다 다 샹달 매버이나 조금 전에 민당 인지 민지 따고 따고 민마단 지금 미션다가 롱쟁고 주나래 갈아가 보시다 제어 봐. 근데 숨어 봐. 넌 더는로 숨어. 민도 답을 맞아 난 제대한테 좀만 받게 되어야만 봤어요. 좀 건배 민도 답았나. 미 인지 미지 답. 또 미 간자서 나랑 그 숨지 나티 제거 림베 나비 자치 너로 토고 지도던 봐. 아니 고기 결업 땡고 맞다. 답이. 때 따고 준자 간을 땡고 맞아디 삐수디 레밤 숨으니 봐. 곧 땡고 고참래. 고기 결업 세고 준자 간을 그런 거 주자. 낭든 쪼디 고기 제대로 시킨 도스 제소 녀디 변조 심주구 되게 놀러 제좀디 되게 놀러 배요 되게 곧 되게 심주 제단 건 남아든 이날에 이제 엔젤 제스 제다 되게 놀러 가래 팀이 이기 녀단 게 고르세야 된다 되네 출린 점이 등기고 패치 대대 현단에 마동 된다 망보지 시기도 띠인도 좀 봐 그런 게 심주 기진다로 봐 띠인도 좀 봐 비닝 다 rindang wana cha cha bai na rindang song zang ji yin ji mi ji zang gu gu sim ju gu rindang jik gyu zai gu rindang riba dene rinwa gu rindang rinwa gu rindang di jik toma jishin ji du jishin ji na dabar lu gyu ga su chi ma jing namba ten zai ji di ji ding gu riba di yin du zang ba tang da sim ju gu rindang wana cha cha na li di loka se gu wan ki lu la gang ki tang da nga dang gu ni tu tam doma sa di ki gyab de yang 재장 열어봐. 재장은 열어. 재장은 급두두 아니 포장 때가 하강라고 기록 하강 중요세 된대 당연 된대. 대년도 좀 봐. 기록 하강 차한테 그 도저히 가도 유매 심주구 진단 제시 루기 그때 놀라니 니에메 버든데 메시지 된대 니고. 대리 맞아 다동 원기 푸이네만 단다 저기 기록 하강 요새버도 장부 주구도 아니 미세기 삼바된 적 겹이 있어야 된다. 루규. 삼바 겹이 나슈디 둘을 보고 되긴 하는 것도. 패친 둘을 중요 줘서 놀러 된 적이 터는 거 같아. 나비 등한 저 둘을 중요 줘서 그랬어. 이거 놀러게. 제가 또 좀 있나? 심주 그런다. 쇼친 거. 때때네 파신이나 저기 냠소당 송접 신주니 농지 이게 배가 저유 잠친 거 맞아. 단다 이게 거기 니슈지 이게 동거의 변종 대이고 뒤뒤도 샤샤 뒤 냠소 지도도 봐 담보 공부 코란 지대 잠친 공부 코란 야 냠소 지도도 봐 이게 바탕기 싸워내 던제 이게 놀러 리친다 베레다 동단제요 말 뜻이 메고에 좀 저거 급뒤뒤 이게 유민이네 다 야만나 지다 녀콜 타냥이 그 메시게 잡이나 리친 레타 남사던 것도 좀 참아 이게 유빈이네 다 넘버 간제시메 먼저 지게 섬시잖아 이제 지 좀 매는 성도 간에잖아 나베 도주 리제 지도 좀 봐. 곤조 요마리. 참아 털대 봐. 되게 놀라 지마 빠마. 하나만 사자네 된제 지도 아니 상아 저 똑바 지거. 지마를 찾잖아 지멘도. 예수를 찾아보니나. 담방아 따급수 또 예수 제목 된제 시거 봐. 배차잖아. 무디 달라 주보단 생기는 나 총조선데. 내나 친가르게 된도 정말로 왔어. 진짜 유연하면 지기다 리그웨이션으로 그 돌 된제 때 더 유연하면 하고 도는 얘기 된제 유스나다 뒤 가상의 뒤지 통송 간사 뒤 전부 유효진 잡에 여기 예수 들고 중술 땅 까매기 찾아 셰바세지 띵아 통해 당부인 아 가보시 부중 띵이 놀러 예수 망고 치셔자 드럽 가서 그 예수 그 용단데 전부 그 것도 좀 물어봐 배자잖아 이켄 오친스 그러고 가서이나 우침 이게 지금 캐셔디 약셔디로 봐 우침 드미선 버렸어 때네마 침베 자셔야 돼 창안을 렌진 말았어 그러면
대네 농지편에 니셔베 단다 반망아자 가셔 저유 반마사리 최종 캐베 같은 단 대등원 버튼데 이게 봐 또서 로큐고 경쟁이 뭐지 단다 대등원 분이네 뭐뭐 있네 또 토마스 파티아스디 먼저 단다 농지 걸로 껴 보냈어 농지 걸 바르고 잡에 제일 신에 단다 속에서 그 공각 종가와도 유베 남자 수에서 이게 남자 종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직스고 되게 제일 신에 잠진 양쟁권 봐 계제 신의 발표에 단단한 존재에 대해 오들 대통령부 루큐 띠인도 담바 지금 발표 지구의 숭루지 대단하죠 띠인의 민세기 개참부지 띠인의 신도도 다 지금 쉬우이나 단다 띠요 봐 속에 누구 말해 띠 님의 제가 최대 제가 최대는 비인 모참부지 담바 제가 최대 비인 원에 찾아보이나 비인 도저 놀러 가려래 하려고 지금 시가를 뻔하세지 시가 등지 시가 되죠 봐 빠르게 되지도 그들을 왜 제동 시제 둔지 둔둔 전자지 빠르게 보니 시그도 쇼디 가라 야가가 로빈 가라 생각 상부 잡에 가이나 찍을지 대전 대단 냠도 돈도 가는 이거로 홀바마서지 니거 나저 홀기 바마서 대게 일라 디스거 봐 연다의 커먼스 장난기 한다 비니다 나비 심주 지금 한성 그도 변에 된자 둔 거로 자나 차주 체인 왕기 있네다 야만 급대도 미리시엔 나기 디선다 도담냐고 좀 매는다 디근 올로 디진이 그도 디진 제세요 존재 가라잖아 도저 놀로 빈니 도저 죽잔 간된 거 알잖아 아니 벽에 이게 와이 이게 제 자나 수배 차기 빠르도 거에서지 이게 되겠니 빼버려 빠르 저긴지 알바 신반에 빠르긴데 아니 자나 그 수바도 인스 최대한 간사 원불 지신 지지지 빼를 세든지 어쨌든 까불 지신 몸을 봐도 없어요. 그런 게 급도 되지 않는 게 단 베이징 그 여러 연다도 쓰든 대 군수 뒤에서 이 사제들 시행도 봐. 대전이 또 좀 봐. 지금 미지진 배 미지 그 진행 때 배경 줘야라 지금 예고하고 타양이 그 미지 아니 진에 제레다 지금 간제스 저유명 날에 나비 리그레이션 논문에 전날에 반다 군준되면 된대. 그래서 뒤인도 좀 봐. 이건 자진 Tengen cha cha na liyugi di dungyo re. Soba songta rimuwa tenche dungyo re ba. Yikhen cha cha pan na tanda parto gen cha cha pan na kya na sube chogyo tenche di dungyo re ba. Ani shokuru cha cha na le tanda di wankirlu di dan luke dungar cho di bingyengi kyo mne dungyo re ba. Kya na tonghoi natsa ngo char che. Natsa di kyo di jishin che natsa di kira. Kya na na kyo mbe natsa chi nyingi singa. Namba tenche ji dungyo do ba. Che na. 빈닝 진탄 제대로 좀 봐. 심주고 진탄 규제 규제 진탄 정원 규제 진탄 어떤 자들이 계주지 시에 구분도 없어.

0: 也常过了体力，切东阿家孙子双个年，接了年冬，家面女婿在我老爸的见面节日，双冬年间我就我送爸爸忙入亲一些。 这几年，他们当冬季给聚集用炸切片成些两个吧啦。今年冬季面，你说自助的老对多，天热三百，开了给闺女军队票房，民宿居民开工说，开了三百七九几，差出三百天，推送不了，加着谷仓安排了一些。忙就可追查下空白单位，老专业车队你对用炸切片，忙就可追聚集。 店家跟送单，跟进小区所麻辣全部处准确的规定当年，叫了年段下面送出老了，立不个店家单，对不对？女婿、中职、群众阶级，听着忙就可追麻辣准确了，批人三百用啊，才给不些。
1: 你对中国越国的话，泰兰杰人呢，累计超过了许可团别级别团结团。泰兰杰的家对中国胸罩不抗拒，中国起码泰兰杰的人呢，当累计超过了许可别店家前规签约不了，没得。泰兰杰越国越国局给局长，他把你中央农村人群几个员工给三个月别，正值谈恋爱那个，中国人泰兰杰亲自上不适应。
0: 泰兰杰，咱们三角看的片片越过了他，拉巴尔多中国越过了话，年龄小久了，同情起个越界松动。一连几个年轻员工给这些一年年级表达行了，一连几七天几个店家五连几冲击，做了个点的去，看的二里一连了没别差距了，叫马当车，后面在草稿没对国家语言。
1: 开的二里一连给木工了没别，马队查觉有点悲伤，就给说给查给啊，开林车子，后面在草稿过了两七个月写最多。现代内部渔民两年了没呢，一直里却将面四边级越过了没别，他怎么写不写了？那说结巴了没得，四边是兄弟，一直里跟咱们这个越过了话的写不写，这个缺不着钱的。
0: 今天这边才给一年，今天这边才对人怕了。南昌塘出个军舰，也得离越过了话，他怎么写不写的才给不写？这些过年就按照让军中给累积振作，各种些不谈。每日给水军累积振作，各处别查这些振作的因素，各处不谈。铁厂推送，大家给振作的南昌送，现在从今日开始总督就这边拿，老给他们如果给南昌铁安塘不让一些。
1: 别给强安木说，测准人心气味，别给天天通着，天天检查，不列监督，别给动起。他说那是个月内天的，三个我们店家当这月三年的七十四五十年，这月动着公园，天给跟着冷露堂查到给西皮的底部局，那是个月他老全天天团结卡西皮的主顾了西皮的七八堂，西皮的七八团最那里给团冲不了，加着你说弄着特别不些。
0: 今天这边才几年，平江区的宁江坝的客船能不减速前期，你给出租车十年，陆局给送到三百多月。天冷，那是空格的南塘给宁江坝能不减速前期，加上工作十年，也是人给忙出去追续给各个工具贴平江区南南北七十多月不些。现在那么错，今天感恩生九年的续查。
2: 迪卡尔尼，迪卡尔尼，品种农村年轻员工，来给农村人。尊重他，农村的。尊重他，农村的儿。
3: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接，点了起，我们苏里马尔信托，米菜英来，对卡尔冲。
4: 恰巧白马塘村边。
5: 中日九寨端木地，新开超过两间村，眼望级别三十步。曾中堂龙井对岸。曾中堂龙井对岸。在咱这边三朝天界广场上，平地的山南，北极总部部长兼独立电子编辑记者不堂。
6: 这里评作垃圾总体艰苦难行，评作密码比准抗力比准难为，南塔的拆迁，各批为每日基础额举办，说明当地市民需求的，评论起，评价农村基改转当对不着，总体文章的站呢，杨天徐个应别，三南有票，三朝天界，年查级派电出局的要为，评价总部部独立电子编辑呢，评三年师兄退出，明查起了东角的阿当级别。
2: 대변체가 시 제시인 바 급시 두린 시차의 김도 제로 책동 등기 죽줄로 구충받당 제로 책동 등기 등주 등굴로로 가시아 익주당 준중체 수유싱 제로 책동 등기 계주 계지로로 협두슈받당 접지 거충두그 제로 책동 등기 계주 계송로로 공마체는기 갈륜당 자사기 권위 절로젤 제로 책동 등기 계주 캡게로로 Korpyo mokchuk ting tangpyo kapsu kongme genga anpien bachung ki chakje jebe kulpung ki chuedu denzin pencho tang jeba chingzhi jebar zangbatang. Jelo chikdun dunge kubchuk koji lor pyote anpien tang pyo sanye sishung ki denzin pencho tang jeba lariang nyana chungdu sar korka tang chingzhi jebar tangwe kulpung ki yugyu jongye shamdi sunsung to peyu du zenji che. Korpyo mokchu ting nipa chuk chichi, denzin penchor, kongman chenlong ki bijin tu chiku ki, korpyo mokchu ki lenkin yongzo, nambu bachong suwa la yulu, taksi zeba la denne, pyo la chilo chiku chungwa shi. Durin denzin penchor ki guna chungan tuyne, nganji su sirchi gishi bari tang, gishi tuangmi, menchui lingi xinye chozongba tang, gyurmin namke suwa denne, rikbe ne ka la lomye zeching, Lakdun nyanga melong chazan teng sumshi zam shibchung zeba di zumri sa zumki mengshi sa dian chungne. Gibu chakbe mokyu di dianju shi chawa tang. Nyanga ki dianju likbar sheba di shi gumbar ribdu jibe dam shi chawa la suwa ki kechi zumyi tang. Timin chab shuwa tang yikbi suwa. Nyanzi turbu sholo ka chikdun sumki chukchul hak zam nang yu jing, xian yang, sumda ki zaji likshi tsingyong tunsang. Yubay layi na jen xie chawa la soba, mangbu xik zam nang yu jang, mang chawa torkyar du songne, taja jegu meba shi. Gepsi we mirib ki chungwa juba sumi damgi rimu xie chawa dini, durin denzin bianchu ki jelu chikdun gege chomi chu lor zamba xik inba dila, yingzhu ximbum lakzab yueba tang. Ju xi te, lo gyal lakzam ring, durin galu mirib nge gep ngu su nyongchor chungwe, Pyo sanye ki sanye pungju tang. Korpyo mokchu la sokpe setyun tusin ki nurkyu sewar goyu ba ma se. Turep shirpo te nang, menchu zhongyang ki pyo sanye sishun ki jikhi sanzu tang likchu. Zhongyang sishun ki pyo la jumyu ki dangwan la xionyo gyakpe cherim tang goytun so, kengang xintu chiwe nurkyu kyang sehsin gyabar goyu ba to. Gopop ki tuyun duwe chir panzam sosur, Nyanga ki lamne dordian cik sujeba xoloka xipje xipju xinyi zamze yu jing. Zomba bunyi, pyo ki jase nyan sumda chang chupe to. Mangchui ki zomsu lekya nyangbo dulin kebar din. Juchi ciki terle, de nyan ta ngonchui kone manjing la. Melongme lendu kone zom kuto woyang mayimbar. Kola dati to. Kongwa zircha le, kiwe yikir tepe nyanjib denba tang. Sungye du gube minata. Chawa, 연종소 지문 지식 요소 통도용어 대부 종유받디니 좀제 캐두 박배 남달 잠취 신단체와 식시 샴라 행기기 표기 좀바 부차진 두린 댄진 변조기 잠바탕 체링 변조 라기 좀지 갱구 난신 변조 미마 비준 강내 비준 난외 남달 차진 급시외 미습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르무 시차와 변놀기 표게 농진기 개주당 튠바라 Tsumji wensam danjane yangdun shubati liu ni shubati senrana. Tichi bodale simjun sasum namke tu genwan tamche kimpe u le julta senre kasum gyu dume jegi lupun chitin suru karam giwe singin so durgyu ki jorbe chukba kyakurla chengchub lamgi rinpa dilamgi chi nangju simgi chube nin mechik gijin jen gongbenchi dadang ko nigara Likbar toban ni, chige tu. Tengdu daksi jebu yu, meyi siba likbar tu. Tiring bude rizuki, bude se su ta kyurdu, si sungba darki, gawa chodu sangwar kyurjing. Tikab simgi ki, zayun tu, nurbu choshi le chupe yoku chilik chajigda. Changsir duma tursan sumgi ji yu, gajik gongshima byuli yu, sangku yu, jugar dangjik je byul. Dikab nirangne zi ganaata. Nyanga so rinne ki yunten xean lobe senwar namchung la. 창조 몽클기 대속의 당 소위 지루니 롭종 지귀기 기겐라 지중체 호진바 근조 배상 다시 바라 두링도 제슈제 텐송 매직거 진진 팅이당 기겐 교민 남겔라 니기 진리 렌자타 워드 리귤 매직바 카나조다 현양 대리기기 마카데 얘기 마카레 얘기 고레 얘기 마르콜레 얘기 고제 얘기 거후제 얘기 신듀 얘기 까마데 얘기 수감기 얘기 겸조테 얘기 총결 패배 얘기 끄스미라티 카지 얘기 네팔라티 패배 얘기 겸우차와종기 얘기 후리 선이 차글류 익사르 글류 익사르 쪼글류 익사르 몸사르 익사르 도르텐 익사르치 익지 민자와 니슈 쯧숨 잠기 양세당 류규르제 러버당 뜹추 설창시바 메모체 로띠난기 로듀 쩐두 상아 튠주르 동주소 쉽게 쾌바라 곱주 롭시에 답시에 소 년지 양진 규만기 남내 창바 직지 신송당 로듀 송주 숨치 소장 개장 삽주르당 땜바 사신기대 경원 옆세 소소르 창비 년지 로토시 뷰와당자 제차라 내랑 개투 뇌규 지급 시시 주긴 개원 탐지 킨시 진부 천두다 바다라 상자 쿠주기 난기 잘싱 지게 캡다 그딘 숨된 도치 창 진부 변진 탐지 킨시 초안에 텐첼 십시 토 사카르기 종주 추진 빨미 섭다 소라 근지 십두 제와라 디급 지무소 경지를 가장 낙창 롤 십세 유시 페블리안 체도 퓨와라 두 개념 제대 대다리 있는 교란 끝질라 장외 칼 직지 주소매 내룬기 님바양 퇴신 균두왕 낙둔 창미 지무제 사구부당 교가리니 균소 도치 직지 기구 탁바당 찬나 치다르치 송바라 렌슈트 마중와르딘 칠빕수 nguandu chubay wangju xua tunyu kechubbe galyon dokar xebchungla naru kachwe me nanjur chukchi ki tunyam jangxi chungchi jangche sumdang jelu ki ganji pipkab len bygyu machungwar ting menakbe yundian pusopsop chikli meyong sung dukbatang kemi chung sagu ni xe gudang xe so sabxie mangdu zelwadang zha keja tushibsu lomba chingna Nindar jachin jukchui ki xeba jikbu lammato xeen namla. Chinang xeen sumdang jarwe nikung xuikyu minduk rung. Be tuigi kolu gongba di sabjin gel chewa. Chashib ta chubar chena lotu cekung ngayki sakar chunjor cheba demji. Barmi kimso changmar chinang xeen sumdang jukchui ki namchang ta yeba xik yu ji zetar chandu tang batar. Nguyen chi chen chik zui kui kyun ting sangcha gam che suri su chel. Honda xi bie ci juk chi ngin po chan po ta la ne tan dien chu bie zog la kang chen bu ro gen wang yap se len ke chip gyur to. San dien tu chen sum zom ki ci chung e ngin da su tu mung du chen nam ki nang ur ki bu chung e ngan to lami gyu yang cui chim. Ki bu jing ki ngay li lep sung ki nang ne kyang za wa Thakpa tsutimki leba. Gibu chenpyu tekjen semki ki hizi yang donbe tsutim. Sablam dorji tekpa sanga ki ngudrup rinjin tasum ki zawa yang tamzi dan donba sum namda sumwe tsutim. Tsutim rangki lebe zo yang lebsi yongsu zogbar sangju gilungki domden nyambar zogbar imbar gongde. Chirubki duja namla didar nyamsu longshi chi dombar zechir. Dendien xingge wè mingyurwè ngô rikye kyabda durji chang bianjin tamche kimbè kèmbutang. Kangjian hèji chana bèkara changwa gyewè wongbè lomè tsuyu dèntò lèlop sangdun tukuk changsungki nyo jimba kagong sangka xiechang changwa tang jèbè uysu nyembar zuwa di tuki tabdun bongdun tsujimki jengzi dambar zène domzun dèmbè tabur nga sukebki jenji dunxin kagi chukdu du Dikane, Shabdien Lingbu Ngushi, Di Chilu Sandien Mulam Chimu Gwendu, 경원 잡세 집시의 규투 소슈라 망기당 집지 조울 젠젠당자 비시기 디급 경원 잡세 소수로 심중 샵된 두두지 비워제 제치 혼다 준비체 년년인 공마침의 롱키 강중 취시기 제불 응악바라 용근 시리대고투 노미한 나완 수림당 샤양 구매 융기 공조 준비 나비는 남표도 비급 매직거진진 공변지 대춘 간다다 공자사소 대친발 집수로 펩싱 다와개배지 중화 개프로 좀주르닌 세경기 천두연제급 디건의 링뷰투 멘젤 구순톡딘 렌진당부 개두숨 렌진입어 점상 도체숨 교육나 신제 땅지 듀인제기 은뷰달 대치 Tendian Xinggung Ngurmi Genzhen Zhengba Gertin Sumde Dorji Chang Benjin Tamche Kinsi Kukungma Rangi Zawai Xinyi Ngawang Chambie Cengjian Ki Densa Purpu Chua Ki Zhubdi Ngui Dong Ta Zhegur Zhenbu Chi Yu Den Namla Tungmyun Ki Camjor Ta Chunbu Tinsung Zhegur Zhenbu Chi Ta Zhubdi Zhe Chuba Sua La Darme Kolo Korwar Chimbib Zebe Gubayang Gumbu Lu Zhubki Rimganle Dini Rengchung Chumden De 학외 산이 지분이 맹아 접두 대외칠 돌지 높은 대외라 제바다 잠근 신이 총갑 진부경 대내 디지 링조 진입에 된지 레퍼를 찍베 자와니 남든 신이 담바 배바기 삼단 주와 최신 된바주 동네 수업의 질량 매동월 가신 주부 주배 네바르치 낸조릉에게 냠니 대다르치 탄두 남경 대신 경찰로 시소 Turkyu menga ta yeba ne mangdu sungba tar. Ta leksu doba nam ki rangla dharma dunbe diwe shingi ngu la samjur nyi ki kone tinsu malokba gupa ngu dento diwe shingi ki yangsi ta. Chalup gune jelang sishu ta. Kurti su ditara nyamsu lingyo su shi ngu su shele masungyang tamga peyi kone dombar zeshir gu chi yingi zhuba tolne Tengkuru nyungtu tangje, pulpu juwadu tuenyeri chenpyu chibshie gyurshuru, yalam sira chokchinta ngakba chazang hartung kamsen jene jen changtunshin chibkyu gup mechik gudien jen kumbenchi de yu ngirang oma changmen to. Zubak gudien ki chun dao chesim jugjin, to chugu kangyu pulpu juwadu nyamchita. Tengkuru so gudchi chakdo rigyang durin yelpyu ki Merchik gertin jen tenyi ki yu nguyo tsangme benchin gu kongma pupu juwa to chimgyur ki xilin chachi so zhugu rinpuchi xebruwa so kanggyuru xuxin chimgyur gup zhugu rinpuchi ta. Zhubdi sumgi gilung namne sitin ki pipsu dun dardi jen changto nesi chunpyu so legbar chubdun xuxia kaxie lingxu zegab digane jinta zeti purchu zhugu rinpuchi ta. Gumbang Chubeo Gongju Dorji Chang Longdeo Xinyin Ngawang Lopsang Tang Gyoza Chubeo Kuswa Ki Yu Chubde Sun Ki Rechu Bata Xinyang Senche Nyekur Rechu Chondu So Tunyer Jien Nyedong Gewa Tang Dike Ngoyo Jie La Jorwe Chuchu Tang Semki Chuba Jie Dordu Zewe Mutu Tu Chushu Wo Kongse Nam La Benjin Lopsang Chugien Ki Zebe Chengchub Lam Ki Jinba Di Lamdu Chakbe Nyongji Jie Zelgab, dagja ngoma tsangme lekbar topjin, kachu chunin, zhugu rinpuchi lingbu xabdien ki jungdu tu, digane, menjel, gusung tokdien, sere gyetu jik, ngun jamsang doce jik, sangku yuksum, tangshi karpu yoku cha jik, karyu matche meto pumbu cha jik, gonam kyundin jik, kare yuk jik, sangja kutru jik, xingze tangsum, chutun karpu yangyan drogbe yu, Chukar yuyu ki kutsenje lingbu tungmin zang darwa dang chepjikbar. Chushu wa namda ka chu rin. Nyendar mangcha jontre zhita. Lingbu nin tepchung su sangka zhir

생의 남초 남북행기의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진신심 나와 민토분의 토제는 쇼기 내젠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토베르와 유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진디세네 니로 쇼로나

0: 포냐
1: 녀야 포냐
0: 매주로 남다 샘기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님배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게송양진별람내창연구봄키이기냠다워연집루시의캠뷰니창비연배양다칠람디니키르

게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0: 송개 니모 코주 지구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1: 现在咱们听也去空了，车站徐边桥这里呢，给送信卡，你们也给我提赞，买不着。现在摩托呢，估计修没了，但咱们摩托呢，现在咱们听也去，天天里前呢，车站徐边桥这里呢，给送信卡，送不得几次呢，这送信的桥这里呢，皮表可修不赢了。

0: 인도 세나글라
1: 다란지라
0: 노노
1: 어 안시방 점만 넘치지 않아 저 신랄 시안나로 날

게 니모 코주 지구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新的鱼缸也让鱼缸给鱼品发展过了通常的年冬来节平常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平常也让

lahab jing ya ya chu te ni che ta nga yi zi tu zin da yi

中等的 남자

0: 요마르발라 제 닝구 도쿄네 템바세기 민장 딘데지 수제 민지 주바 숨기 시임베 이기 조아디 메나 닝구 임베 텀제 침베 광 토베 고베난 그 고바디에 두두테 메바디 숨제 이기 조아템베 텐지 디더부 개강 정신 네법 태주에 나돌로 첨발 제버와라 셔준 이기 지고바 시에벌레 이기 주고 남기 고바 시에바 탕 이기 주고 땜베 땜지 뒷잠베 고바 시에바스 요와 이기 남네 이기 주고 남기 정신 고바 시에벌레 고바 독초네 땜바 탕 닝구 독초네 땜바스 니기 고라 야이나 예 모두 슈담 타가 샤제 샤마 야이나 이기 주고 땜베 땜지 딩이 잠베 고바 시에베 고 자와로 숨베 치강 디게기 고된 고라 야이나 모두 지
1: 주기인
0: 고방 외 시에바 탕 고바 디드루바르 멤바 시에바스 치다기 낭세기 요아니 요아레 탕보 이게 주바 땜베 땜주 딩이 짬베 고베 고라 숭두다네 따와난 근데 숭모도 베스나 이달지 딘심제 남 풍부 칸당 겐지 탕 주다 시앙 유나 양 人이 기니 미신시 대신 이게 죽든 남 마와군라 내 교장 人去 티니 메신베 턴라 조아 클레신 티칠 마와 원주기 지메 시송제 치강 굴하잠지기 배제 땅낭 제바탄 다가능신기 빼당 제제 투미 배지 이기 조아 땜베 다르기 땜주디 제고베고이 나돌야 땜낭 제버레 치강 당부 고고딜야 중에 치다세지 두라 치다세디니 나조 지제거블야 이나 롭종 당오드 슈 추베 치데지레 치대 디조 뉴베에 가라스나 베딘바 주버지르와라 제다 이게 조아 땜베 땜주 디 짬베 고바 강 이민기 한다 디세웨 치도 당도 로라 당토마 베시 샤낭제 조의 주제 인베 땜주 디 짬베 고바 디 세월제 나무라 베 가르샤제베르베스나 풍부 캄당 겐지당 주브다 샤양 유나양 人이 기는 메신시스 치강 숨디 숨낭으로 발라 치강 숨베 타마타마 딜라 슈베 신세지 두갈라 버워 샤키고 신나 신세지 두갈라 신디니 베탕 튼이기 퍼기리야 자제 베탕 튼이 총버세어 죽베 다지르 와라 오나 풍부 캄당 긴지 당 두드 샹 유나 양 人이 기는 메신시스 숨베 지강 디게기 땡제 코든 카르르베스나 심제 근대진 인바 이네 당토마네 직딘 디토라 리바 당시스 슈네레 직딘 디강라 토마 중어당 튜냥바스 슈네디그레 강다나 죽라 속베 풍붕아 당 다가능신기 살라 속베 캄아 긴지 중인라 속바 다가능신기 주베 타샤베 치룹 당겐베 디니닝 소바 데머제 도디바 우마바 심점바 소베 낭베 두다카게 샤베 주베 타사탄 다가능신기 게메게 바자로 소바니 당토메 튜네 냠도 조스네데 현주도 디제 내 요리스 숨어와라 타이네 미션다 디딘데르다 디니 딜라 코구구르다 딜라 디시기르다 더부 데시에 탕 오르라 소바 치니에 머춤이 있느니 소소르 이근원에 랑도기 시제 남당 텐조탕 다가능 신기 시제 남당 던즈 난기 댄제 통조 신기 매베

Chikang di tenpe ko chung chia jian ke si ngantui ngoto raji shubha yinna ni tumi nge po yu keba nam ki zebe dadu shung ki gongpa da dun je po yu yuge tang tumba yigi joa tenpe tenju di nangdu dike kang jian ki wo gun ki yakbo xin je changme 민탕 치 제바탕 다가 능신기 이기 죽주 쏘라 몽밤에 바르 마가 원주 신보 토바리 교쇼스 순제 거바탕 닝구 주부투바 용구로 멜람드 제바드 와라 지강 디 덴두골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담 다가시기 샴랑에 죽두 담 뜻이지 죽이 태양 두윤 다와 크시지기 난라 롱진 리젠 니게라 니와지 폐주 당제 폐기 다두지 베고려야이나 투미 제베 솜다기 자와디 시체제 자제 퓨가 롱진 셈바보 남라 모두 당 제시 세디지 슈구 체바데 조미유 당 고드에 가다스나 진내니 투미 제베 퓨게 다드 리베 슝루디 나레 사베 고네 균진 용예 타 니내니 나데 중균의 예베 리베 디고 제자 저지 텐조 틸람디 규제 자지 퓨게 룽진 세바보 남라 모두 슈버테 산제즈 리베 대당 지에 시제 멍시 토디 용예 타 숨내니 숨내니 Rikpati pechu chepe gyurim nang la tunpe yang ma takpe pechu tongtang di rikdi tingdi eti lijen di gyurje kangyo yang takpe pechu tongtang ki chua la ya ina chidun ki nubo tuya ki chidu yi ma do timin ki da mi yu di nani ke me ta ine jingne sosu xieje jisu di mabu yin zang pyoge dadu rikbe dongdu dresang di lemo tupe jingge madangwe cha tang tang nundu mangbu ji sa yubba ni denden re ruwa la jaji pyoge lungdun senpa po namge lekja dike cu xie xienja tang

0: 양마 타과서 중년이 반제 제장 난두 커시에게 차라 문진 낭당당 대당 뒤로 찍벌 머디버 진데 윤균이 땡케바데 개디 능두 뒤리 톰이니 나데 체나 균케 아이는 섬기도 금제 가다스나 마탈레 케랑게 짐베 따와 당문지 치당 딜레 녹베 딜룩당 따와 무디 퇴사 중제 되네 편도 마다지게 균 개요 마레성 또 뒤나 탱디 셰디 지유디 리버 디고라 야이나 멍시 첨부 유베 리라 인자 차용수 쪽베 토네 추제 미직베 갸지 퓨게 룽진 셈바보 메레모레 되된 공투베디니 원에 장가래 가고지 레샤 공개 매버지 나라 나슈긴 탱디 셰디 리제 나라 양안주 조카데스나 솜다기 자워디 시체제 모두 슈베 인자 리버 디당 제베 낭데 망부지기 차라 아이나 저절라 소베 겐제 모두 슈투요 마레 다이네 카르스나 치술레젠디 고고 탄타가는 신기 가지 피고 룬딘 세바보 남기 저와 고게제라 대제 팅디 시디리제나라 모츠베 리버디 탄제웨 시제 카지 클리클리라 데메 저즈나라 야이나 모두 슈네 마초버케 요 마르발라 타마타마 데르게 튼다 직디니 카라스나 녜데 모디 슈베 다도 리베고게 시자디 자지 퓨게 룬딘 셈바보 남기 다도 리베 마웨 쇠라 구제 강르베 시자 디게 리베 슝루기 공파 능신 데랑 룬두 쿄바 나라 낭 슈규 탄다 데네 케나바 마옹 투유나라 야이나 구수 세당 네미 치리 저월람도 김장 첨두 소와 양의 다다 폐외 저시밀람 슈규이
1: 빨라 세니 랍제 김다 촌드리샤 빨라 키라핀 진시베
2: 야 엄드 가소레 빨라 드레레 가조유 따라 아무나니 보주
3: 빨라 드링에 끼거리 트라게가 점사가 지나 아
4: 아지 얼른 과하래 레게 차야 호름도 이래 아무나 럽시 온거
2: 야야 슈겨 슈겨 세노 슈겨 슈 아야
5: 빨라 빨라 뜨지 시티킨 제스그레
2: 아지다 보모 빨라 대보로 덕으면 누구야 라파스 때 주다 온거 주주주 아무나 계지 지 슈꾸치꾸치
5: 빨라 경아 딱봐야 능금 민도
6: 보조라 따용 체규니 파문 이게 웬 게임이